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Let's review Wednesday's news coverage. 영국 국왕을 비롯해 생일을 다른 날에 축하하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0: Karen, what's the title?
2: The title is It's Good Enough for the King. It's a second birthday right for you.
1: 두 번째 생일 파티, 왕에게는 아주 흡족한데 여러분한테도 과연 적합할까요? 뭐 이런 느낌의 제목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왜 국왕의 생일을 두 번 기념하는지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이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일반인도 생일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기사는 우선 이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생일이 1948년 11월 14일이 원래 생일이지만 지난 6월 13일 토요일에 영국 국왕의 공식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죠. 좀 비슷하지도 않고 날짜가. 왜 원래 생일은 11월인데 6월 달에 이렇게 뭐 National Holiday 비슷하게 공식 생일을 가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왕의 공식 생일을 정반대 계절로 옮기는 전통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7세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자,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Transposing a November birthday into mid-June is no run-of-the-mill rounding error the way a friend might plan drinks on a Friday if her birthday happened to fall on a Wednesday. Rather, Charles was doing as his royal ancestors have done for over a century, exercising his divine right to observe his birthday while the sun is shining. Like Charles, a true Scorpio king, Edward entered the world amid the damp chill of an English November. So to better the odds of a pleasant weather for trooping the color, the elaborate military parade that marks the monarch's birthday, he held his official birthday variously in May or June throughout his reign.
1: 이렇게 11월 생일을 6월 중순으로 옮기는 것은 친구가 생일이 우연히 수요일이라서 대신 금요일에 술자리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평범한 변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찰스 국왕은 지난 한 세기 넘게 영국 왕실 선조들이 해왔던 대로 햇살이 화창한 날에 자신의 생일을

0: 기념할 수 있는 군주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요. 진정한 정갈자리 왕인 찰스 3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에드워드 7세 역시 영국 11월에 습하고 쌀쌀한 날씨 속에 태어났는데 영국 군주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행사가 쾌적한 날씨 속에 열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에드워드 7세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 내내 자신의 공식 생일을 5월이나 6월 중에 뒀습니다.
1: Well, if you're the king, why not? You can do anything, right?
0: Well, okay, no, some things. Now, this is no run-of-the-mill rounding error. Let's look at run-of-the-mill, which means very common, 흔에 빠진 거, run-of-the-mill, and then rounding error.
1: Yeah,
0: What does
1: so
0: that mean?
1: they explain it a little. So for us ordinary people, if my birthday was on a Wednesday, if we were to round it, I would say, hey, you know, Wednesday's a hard night for us to get together. Let's just meet on a Friday or a Saturday. So rounding error or round off error, basically i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use this in math. So it's rounding off or rounding the number that's like at the end, so the few digits or decimals at the end to make it easier for calculation. So for example, if you round 63 to the nearest 10, that would be 60. So the rounding error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 it would be 3.
0: 여기서 에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에러가 아니라 오차예요. 자, 그다음에 라운딩은 숫자, 반올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반내림? 여튼 이런 것들을 다 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요일, 뭐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보다는 금요일. 뭐 아니면은 월요일 이렇게 주말과 붙여서 하는 게좀더 좋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날짜를 바꿨다고 하면은 이제 미세한 그런 오차, 미세한 이렇게 변경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So it's not your round of the mill rounding error, the way a friend might plan drinks on a Friday if her birthday happened to be on a Wednesday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1: Yeah,
0: 거예요.
1: because he moved it from November to
0: June,
1: June.
0: that's not a rounding error. 이건 뭐 살짝 뭐 이제 좀 우리가 기념하기 편리한 요일로 바꾼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예 그냥 계절을 바꿔버렸으니까. So it's not a rounding error. People observe his birthday while it's very sunny.
1: When you observe something, that means you're celebrating. We use this for holidays, rituals, or traditions. So when you observe something, that means to commemorate or to keep a certain day.
0: Observe a day라는 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어떤 날을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elebrate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Observing 그러면은 훨씬 더좀 진중한 느낌도 있을 수
1: It's more,
0: 있고요.
1: it feels official.
0: 맞아요. 이게 뭐 기린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날의 성격에 따라서는. 물론 여기서는 기념이죠. 생일이고 축하하는 좋은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to observe a birthday, to celebrate a birthday. Like people like you and me, we don't observe our
1: Oh
0: birthdays
1: no, we
0: because
1: just
0: it's,
1: celebrate
0: yeah, we
1: it.
0: just celebrate it because we just have normal
1: We're ordinary
0: birthdays.
1: people. Yeah.
0: These are not holidays, they're not public days. You know, we don't need trumpets and a big, you know, band and a procession. No, none of that.
1: Parades.
0: No,
1: No.
0: exactly.
1: Yeah.
0: It's 공식 무슨 공휴일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일은. 그러니까 we do not observe our birthdays.
1: But if it's like a public holiday, we would
0: Yes,
1: observe a public holiday.
0: exactly.
1: Yeah.
0: 맞습니다. 스코피오라고 하는데 이제 스타 사인 얘기하는 거죠. 찰스 3세는 November 14th가 원래 생일입니다.
1: What is yours? What is yours?
0: Scorpio.
1: You're also a November
0: Yes.
1: birthday?
0: November 4th. What about you? I
1: Oh.
0: think your birthday is around now, isn't
1: Yeah,
0: it?
1: it's I'm a
0: When is
1: summer
0: it?
1: baby.
0: When's your
1: I'm a
0: birthday?
1: Cancer.
0: Ah, Cancer.
1: Yeah.
0: It's in July, is
1: It's
0: it?
1: July, yeah,
0: July.
1: towards the end of July.
0: 그래요. 이제 스타 사인 얘기 뭐 서양에서는 워낙 많이 하니까.
1: Yeah, it's
0: 네,
1: kind of
0: 그래서
1: like asking for your blood type or
0: 비슷하죠. 네,
1: MBTI.
0: 뭐
1: Yeah.
0: D 우리 근데 지금 이제 생년월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D 얘기하듯이 서양에서는 별자리 얘기를 그 월에 관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D 얘기를 많이
1: Yeah.
0: 하지만 나이에 국한돼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0: 는요 찰스 3세 왕만 언급한 건 아닙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로버토 소토 the third라는 DJ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 자신의 생일 당일에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파티도 못 열고 친구 몇 명과도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새 직장을 구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6개월 전에 sorry. 6개월 전에 축하하지 못했던 생일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름을 붙였어요. 반생일, half birthday라고 이제 이름을 걸고 기념하게 됐습니다.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실제 생일보다 이렇게 반년 후에나 파티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Vastly improved life circumstances aside, Soto said that he felt he could enjoy himself more simply because the day wasn't so frightened with expectation. With your birthday, I feel like there's a lot of pressure, he said. A half birthday, on the other hand, is just another day. To be clear, you can throw yourself a party whenever you like, but in terms of sheer making it about you-ness, no other occasion comes close to delivering the indulgent hit of a birthday.
0: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은 하고라도 소토우는 그날 이제 반생일이 기대감으로 인한 부담이 없어서 더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생일에는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반생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잖아요. 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자면은 파티야 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열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순전히 나만을 위한 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생일만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분을 선사하는 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Okay, so this person is just an ordinary person, but they decided to have this extra birthday, not a real birthday, but a half birthday. And they said, "It's not my birthday." Why did they say it twice, Karen?
1: Because it's not their real birthday.
0: That's what it means.
1: Yeah, so birthday, and in the article they actually italicize the first birthday. So the first birthday is italicized, and then it's hyphen birthday. And here it means that it's the real birthday, the real deal. So if you, for example, if you say like, "Oh, he's not my boyfriend," that means he's just a friend. He's just a friend that's a boy. So it's not my real boyfriend.
0: People like you and me might say that we're not Korean. We are Korean. Our passports say that, but because we spent our formative years overseas and, we have sort of loads of different identities, cultural identities, we're not Korean in the sense that we didn't spend our whole lives in Korea. And I'm not saying that'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That is just a fact.
1: The way that we identify ourselves.
0: And let's see, what else can you say? You might say, it's hot outside, but it's not hot.
1: Or it's not
0: It's like,
1: summer.
0: it's not summer. 이게 두번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a bit hungry, but I'm not hungry.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출출하긴 한데, 굶어 죽을 정도로 너무 배가 고픈 건 아니야. 이런 정도로 I'm a bit upset, but I'm not like, upset.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름을 또 확인해 봐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1: Something Soto.
0: Roberto Soto the
1: The
0: Third.
1: third, yes.
0: 이것도 사실 예명일 것 같긴 한데
1: Yeah.
0: 본인의 이름에 3세가
1: He's
0: 들어가는
1: a
0: 경우
1: DJ.
0: 많진 않으니까 어쨌든 예, 일반인이랍니다. 이 Roberto Soto the Third가 with your birthday, there's a lot of pressure, but with a half birthday, there's no pressure. I love it. 이렇게 말했어요.
1: I think we all need a half birthday.
0: 그래요. 그리고 뭐또 나오겠지만 unbirthday 이런 것도 있고요.
1: Yeah.
0: 많습니다. 자, to be clear, what does that mean?
1: To be clear, that means that it's used when you want to introduce a statement that sort of clarifies, corrects, or emphasizes a previous point.
0: 좀 명백하게 하자면은 분명히 말하자면은 to be clea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where were we? 네, 이어서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And not all birthdays are created equal. Just ask anyone who happens to share one with Jesus of Nazareth, or December 25th, or the year itself, January 1st. Friends are often out of town and outdoor celebrations, a teeth-chattering non-starter, to say nothing of the single presents pressed into double duty as combination gifts. Perhaps that is why off-date birthday celebrations are not the niche idea that many hosts might presume them to be. According to the digital invitation service Partiful, in the past 12 months, more than 40,000 people said they were going to events with half birthday or unbirthday in the name.
1: 모든 생일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생일이 크리스마스랑 겹치거나 새해 첫날과 겹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날은 이제 뭐 공휴일이라든지 명절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대개 다른 곳에 가 있죠. 파티를 그 당일날 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거기다가 뭐 두 개라야 하지만 하나로 줄어든 생일 선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억울하죠. 크리스마스 선물 따로, 생일 선물 따로 받고 싶은데 내 생일이 크리스마스 날이면은 네, 억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일을 날짜를 좀 변경해서 축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초대장 서비스인 파티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름에 반생일 아니면 비생일이 들어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일 당일이 아닌 날에 생일 파티를 연걸 얘기합니다.
2: A non-starter, Karen?
0: A non-starter. So it's an informal term for a plan or idea or person that has absolutely no chance of succeeding, being accepted, or being effective.
1: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것을 a non-starter라고 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o say nothing of.
0: To say nothing of. So this is kind of a transitional phrase that's similar to let alone or plus or in addition to. So it implies that what follows is an even more significant problem or benefit or burden than what was just mentioned.
1: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말할 것도 없고가 to say nothing of presents, gifts 하면 되겠습니다.
0: Yeah.
1: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국 국왕을 비롯해 실제 생일이 아닌 날의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서 실제 생일보다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반생일에 대해서 들어봤다면은 이제는 unbirthday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이게 원래는 이제 Alice in Wonderland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Mad Hatter가 이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lice가 What's the occasion? 물어보니까 It's my unbirthday. I'm having an unbirthday party. 그러면서 1년 360 4일을 내가 unbirthday 파티를 할 수 있는데
0: Every day.
1: 왜 안 하겠냐 이러면서 하는 데서 나온 표현인데 자, 요 감안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unbirthday in particular seems ripe for broader adoption by non-royals. The concept may be most familiar today from the madcap tea party scene in Walt Disney's Alice in Wonderland, but the coinage first appeared in Through the Looking Glass, Lewis Carroll's 1871 children's novel, in which Humpty Dumpty boasts to Alice that his fetching cravat, or was it a belt, was in fact an unbirthday present from the White King and Queen. Alice is confused, but Humpty Dumpty explains the marvelous potential of the enterprise. There are 364 days when you might get unbirthday presents, he says, and only one for birthday presents, you know.
1: 자, 이 unbirthday는 이제 왕족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개념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엉뚱한 다과회 장면에서 언급된 것으로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겠지만 사실 이제 1876년 루이스 캐롤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게 이제 앨리스 인 원더랜드의 원작인데 여기에서 처음 등장했죠. 책에서는 험티 덤티가 앨리스에게 자신의 이 멋진 넥타이가 unbirthday present다라고 하면서 앨리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unbirthday 선물은 1년에 364일이나 받을 수 있어. 근데 birthday present는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받잖아. 네,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오케이. Coinage?
0: Coinage. So we use this for two different purposes. One,

0: is when we're talking about the creation of a brand new word or expression or the newly invented word itself.
1: Coinage라는 게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신조어가 그 말이군요. 신조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I-N-A-G-E. Yeah, fetching something. A fetching belt. Mm-hmm. 멋있다는 뜻인데요.
0: Fetching hat. Yeah.
1: Fetching이라고 해요.
0: Yeah, yeah. So it's an adjective that means attractive, captivating, or pleasing to the eye.
1: Oh, it's very fetching. Mm. 이러면은 굉장히 멋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0: Mm-hmm. An official birthday is, of course, just an unbirthday with a crown and scepter. So if your birthday happens to fall on an unbecoming date, there's no reason not to make like a royal and choose a day more to your liking. And remember, it's not a one or the other proposition. According to Hardman, the royal biographer and author of Elizabeth II in private, in public, her story, sovereigns still celebrate their actual dates of birth. It's simply a more intimate affair. When the monarch has their real birthday, there are various gun salutes. You hear the national anthem played on Radio 4 in the morning, he said. You know, little things like that.
1: 자, 공식 생일이란 물론 왕관과 호를 얹은 버전의 unbirthday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생일이 혹시 애매한 날짜에 해당된다면은 왕족들이 하는 것처럼 더 마음에 드는 날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책에 보면은 그 저자인 왕실 전기 작가 로버트 하드먼에 따르면은 영국 군주들은 진짜 생일도 여전히 기념하지만 그 행사는 여름 공식 행사보다 좀 더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레이드예요. Trooping the Colour라고 해서 아주 성대한 이런 military parade가 열리는 게 6월 달의 생일이고 실제 생일은 물론 이제 약간의 기념하는 것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with family,
0: mm-hmm.
1: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조금 더 intimate한 하루입니다. Okay, what's an unbecoming date?
0: Yeah, so we talked about fetching, but unbecoming is kind of the opposite. So it's an adjective that's used to describe behavior or language or clothing that is not appropriate or attractive or suited to a person's character or position. So it suggests that something is unfitting or unseemly or fails to meet expected standards.
1: Unbecoming이라는 건요, 부적절하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If your birthday falls on an unbecoming date, fall on a date is a very good expression. 어떤 날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내가 좀 원치 않는 그런 때에 내 생일이 있다면 if it falls on Christmas, if your birthday falls on
0: New Year's Day
1: or if 요일도 말할 수 있어요. If your birthday falls on a Thursday,
0: yeah.
1: but you want to have a party on a Saturday, then, you know, you might say, "Oh, my birthday falls on an unbecoming day of the week this year." But you can just shift it around and change it a little bit.
0: Because you can't choose your birthday.
1: No, exactly. There's no reason to make like a royal.
0: Right. So this is very informal American English. And it means to pretend or act as if you are something.
1: Make like가 뭐뭐인 것처럼 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영국에 왕처럼 못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0: Yeah.
1: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0: Just act like you're Prince, or not Prince Charles, King Charles III, and change your birthday.
1: 뭐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생일 파티 정도야. 뭐 날짜 바꿔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죠. And choose a day to your liking.
0: Mm-hmm.
1: To your liking?
0: To someone's liking. You can also use this as to your taste, to someone's taste as well. And it means that something is pleasing or satisfactory or exactly the way someone prefers it.
1: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To your liking. Choose a day to your liking. And celebrate
0: it. Choose a way that makes you happy.
1: Exactly. 자, 이렇게 해서 생일에 대한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2: Right, well, let's move on with Cool and the Gang.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let's review our next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And this is from Thursday.
1: 월드컵 기간에 보스턴을 들었다 놨다 한 스코틀랜드 축구 팬들, 일명 Tartan Army에 대한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0: Jason, what's the title?
2: Boston is full of joy and low on beer. Blame the Scots.
1: 네, 보스턴은 기쁨은 넘치지만 맥주는 부족하다. 이게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0: So if you're full of joy, that means there's a lot of joy. You're so happy.
2: Mm-hmm.
0: But if you're low on beer, if you're low on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2: It means you don't have enough or you have very little.
1: 그래요. 이게 거의 다 떨어졌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은 넘치는데 맥주가 부족해요.
0: Blame the Scots. If you blame someone, what are you doing?
2: You're saying it's their fault. It's because of them.
1: Scots는 Scottish people를 이제 줄여서 말한 건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때문이야. It's because of the Scots that we're very low on beer. 이렇게 보스턴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축구 팬들 Tartan Army입니다. Tartan이라는 게 그 스코티시 킬트에 있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무늬예요. You know the pattern?
2: Mm-hmm.
0: And it's so iconic, I guess, when you think of Scotsmen.
2: A Scottish kilt.
0: Yes, kilt and the tartan prints and the bagpipes and everything. So the fandom, or I guess of the football team, are called the Tartan Army here.
1: 자, 지금은 스코틀랜드 대 브라질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마이애미로 다들 건너간 상황입니다만 거기서도 뭐 즐거운 난리라고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IT에 이어 모로코와의 경기가 벌어진 보스턴에 머물면서 보스턴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훔쳤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보스턴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는 이 스코틀랜드 축구 팬들 Tartan Army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The city of Boston is in the midst of a benevolent invasion of gregarious kilted visitors who smell vaguely of pale lager and speak a lyrical language that, as it turns out, is English. The Tartan Army, thousands of soccer fans from Scotland, here to see their national team play outside Boston in two matches of the World Cup, are packing this old city's narrow streets, its subway cars, restaurants, and pubs, and filling the air with the cry of bagpipes. The Scots are bursting out of historic Faneuil Hall and the less historic but maybe more famous Cheers Bar.
1: 보스턴시는 지금 사교적이고 킬트를 입은 방문객들의 호의적인 침공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페일 라거 냄새를 은은하게 풍기고 있고 노래 같은 언어, 그런데 알고 보니 영어를 구사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수천 명의 축구 팬들로 보스턴 근교에서 열리는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두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일명 Tartan Army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오래된 도시의 좁은 거리와 지하철 차량, 레스토랑, 또 펍을 가득 메우고 있고요. 이 보스턴 공기를 백파이프로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페뉴일 홀에서도 유서 깊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유명한 치어스 술집에서도 스코틀랜드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0: Alright. A benevolent invasion of a gregarious people. All right. Benevolent?
2: Benevolent is like a good, positive, helpful group or person.
0: Yeah.
2: You know, you think of like people talk about God as being benevolent, ideally, hopefully.
0: Mm-hmm.
2: but yeah, like a person who is benevolent might be a leader or someone with power that is just actually really good. And really helpful, like almost like 착해. Like it's not the exact translation.
0: It's more than that.
2: It's not the exact translation, but like it's sort of like the feel that I get when I think of the word.
1: 인자한 거예요. 자비롭고 인정이 많고 이런 걸 benevolent라고 합니다. And I believe one of our listeners described you as being benevolent a few weeks ago.
2: I think she said that.
1: I think they wrote it in Korean and maybe they said, 어,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인자한 그런 분일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인자하다가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다가 benevolent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스코티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0: 달궈놓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 이들은 스코틀랜드 듀오인 The Proclaimers의 80년대 히트곡 I'm Gonna Be 이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열창을 해 레드삭스 역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이 됐습니다. This song is still great to listen to today.
1: Oh,
0: I'm
1: yeah.
0: Gonna be 500 miles.
1: Yeah, exactly. 500 more.
0: Yeah, exactly. And this is a Scottish duo that sang the song in the 80s, no less. But, you know, the Tartan Army, they were singing this.
1: Mm-hmm. At a baseball game,
0: exactly.
1: Yeah, I guess like I mentioned, I saw the Norwegian. That must have been like a Norway Heritage Night or something at the baseball game I was watching. But I guess they're doing that at all these different events.
0: Well, the Scots have put a serious dent in Boston's beer reserves.
1: Mm-hmm. A dent meaning that it's a small amount of damage. So it's not destroying something, but it's making a noticeable mark.
0: Yeah.
1: And when you think of like a dent, if you get into a car accident, if it's a small accident, then, you know, you might have a small dent in your car. Maybe even someone, if the car parked next to you opens their door really hard, then they might dent your car even. So it's like a small amount of damage that might be put into something that kind of bumps inward. But here it says a serious dent. So a serious dent meaning that it'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destroy something, but it's going to leave a noticeable mark.
0: So what it really means is that the Scots have been drinking a lot of beer.
1: Exactly, because it's talking about the beer reserves.
0: 네. 그래서 맥주의 비축량이 지금 덴트를 뭐 입게 됐다. 이 얘기는 이제 맥주를 많이 소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코티시 팬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면서 응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What about en masse?
1: En masse means all together or in a large number. Mm-hmm. And when you're pronouncing it, it's spelled E-N-M-A-S-S-E, two words, but it's pronounced en masse, not en masse.
0: That's right. So the Scots, they marched together. 이렇게 일제히 집단으로 같이 마칭을 했어요. 행진을 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hey marched en masse. 자, 그다음에는 an electrifying ho-hum. Yeah. What's a ho-hum?
1: Ho-hum typically means that something is kind of just boring or uninteresting. But it's saying here like an electrifying ho-hum.
0: So they electrified what would have been a ho-hum mid-season, right?
1: Yes, yes.
0: Ah, 그러니까 ho-hum이라는 게 재미없고 좀 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id-season matchup, Boston Red Sox와 Texas Rangers의 이 게임이 사실 좀 지루할 뻔했는데 ho-hum 할 뻔했어요. 그런데 electrify, 마치 이제 전기 쇼크를 준 것처럼 엄청 재미있게 만든 게 바로 이 팬들이랍니다.
1: Yeah, because there's like 162 games in a baseball season. So this is just one of those 162 games. There's nothing interesting about that night, except for all of a sudden, well, it's Scottish Heritage Night.
0: Yeah, they're singing, I'm going to be 500 miles together. That's exciting. 자, 떼창 뭐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어떤 노래든지 간에 보스턴 사람들이 처음도 될 만하죠.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Across a city where residents are known as provincial and proudly skilled in the art of gripe, the locals have been thoroughly charmed by the joyful Scottish occupation. The question on many sets of lips, how do we get the Scots to stay? The peaceful invasion of the Tartan Army has made Boston the top World Cup host city, boasted Boston Mayor Michelle Wu in an interview. There is nowhere you can go in the city right now without seeing someone in a kilt. It has been absolutely delightful.
0: 주민들이 고집이 있고 불평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 보스턴에서 현지인들은 이 스코티시 사람들의 활기찬 방문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 입에서 어떻게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계속 여기 보스턴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타탄아미의 평화로운 침공 덕분에 보스턴은 최고의 월드컵 개최 도시가 됐어요. 라고 자랑을 하면서 지금 이 도시 어디를 가도 킬트를 입은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Alright, so Boston is known for gripe?
1: The art of the gripe.
0: The art of gripe.
1: Yeah, if you're griping about something, then you're probably complaining. There's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and you're just kind of constantly talking about things that are typically negative.
0: 그래요. 이건 이제 불평, 불만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보스턴 사람들 좀 이제 차갑고 아, 불평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그 도시인데 거기서 지금 they are charmed by the Tartan Army. Charmed 뭐예요?
1: Charmed mean that you're interested in or attracted to. Yeah, you're kind of just happy or pleasureful because of something.
0: 매료된 겁니다. 너무나 매력 있죠.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팀을 응원하기 위해 미국 보스턴으로 와 그곳을 활기차게 바꿔놓은 스코틀랜드 축구 서포터즈 Tartan Army를 취재한 그런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보니까 스코틀랜드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게 이번이 거의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정말 감개무량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은 이제 월드컵 출전할 때는 네 개의 지역이 다 따로 나오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축구 팬 입장에서는 이 점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튼 아미의 일원인 23살의 캐스웰의 얘기를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In praise of his American hosts, he proclaimed, "Anyone who can beat the English is a friend of Scotland." He was referring not to soccer, in which England's team is highly regarded, but to the Revolutionary War. Caswell, a software engineer, said his trip to the United States had cost him about £6,500, roughly $9,000. He said he had packed two pairs of shorts, one kilt, and 35 Scotland soccer tops. "I packed one Croatia top," he said, "because they play England." Good lad, came a voice from a nearby table.
0: 스코틀랜드 축구 팬인 이 캐머런 캐스웰은 환대해준 미국인들을 칭찬하면서 잉글랜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틀랜드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리킨 거는 잉글랜드 팀이 높은 평가를 받는 축구가 아니라 미국 독립 전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캐스웰은 이번 미국 여행에 약 6,5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9,000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반바지 두 벌, 킬트 한 벌, 그리고 스코틀랜드 축구 유니폼 35벌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로아티아 유니폼도 한 벌 가져왔어요.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와 경기를 하니까요. 라고 말하자 근처 테이블에서 잘했어 친구!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lright, anyone who can beat the English is a friend of Scotland.
1: What's that saying? What is it?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0: Is foe or a friend. Yeah, exactly. 잉글랜드를 이길 수 있는 팀이라면 다 우리랑 아군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in praise of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1: If you praise something, then you speak highly of them, or you say good things about someone or something that you're praising.
0: 네, 누군가를 칭찬하여 in praise of his American hosts, 미국 주최국 칭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And to be highly regarded.
1: If you're highly regarded, then people see you in a positive way or as something great. But yeah, typically they think of you in a positive way.
0: To be highly regarded. 높이 평가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영어로는 Croatia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어서 가볼까요?
1: As the afternoon wore on and the beer continued to flow, a sense of seriousness descended, and the men confessed that this whole pricey trip to the World Cup was not really about soccer at all. Following a team with your whole

0: 한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여기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친구들의 절반은 축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브린이라는 친구도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 2주 동안 타튼 아미의 시간을 사는 셈이죠라고 얘기했습니다. Alright, so for 2 weeks you're on Tartan Army time, and everyone becomes friends through football. Alright, so the afternoon wore on.
1: If something wears on in this particular context, it's just talking about time continuing on, maybe slowly, but essentially it's just that, well, time passed and it went on. Typically, when we say that something wears on you, however, it usually has a negative feel that something might be either boring or something might be annoying or something just bothersome. So, oh, this wears on me or that's wearing on him, sort of thing. But in this particular case, it says as the afternoon wore on, it's just, as time passed on, is what it's saying here.
0: 그래요. 여기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그냥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as the afternoon wore on, the beer continued to flow. 오후가 이제 깊어가고 그러면서 맥주를 계속 마시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간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And that also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Our final song is Gloria Estefan, Heaven's What I Feel. Have a great rest of the weekend. See you in 22 hour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끄어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비발디의 사계는 1725년에 출판된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다양한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는 고전이죠. 영국의 현대 작곡가 막스 리히터는 이 작품을 제작곡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원곡의 선율과 리듬은 남기되 전자음향을 입히고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감각의 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엘레나 우리오스테와 치네케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또 다른 버전의 사계를 선보였는데요. 익숙한 계절의 풍경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이 작품. 첫 곡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막스 리히터의 사계 중 여름 전악장을 엘레나 우리오스테의 바이올린과 치네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6월 28일 일요일 EBSFM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막스 리히트의 사계종 여름 전악장을 엘레나 호리오스트의 바이올린과 치네케 오케스트렌즈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입니다. 1774년 모차르트가 18살 무렵에 쓴 작품으로 그가 남긴 유일한 바순 협주곡이자 목관악기 협주곡 중 가장 먼저 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바순의 매력을 한껏 살려냈는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은 물론이고 민첩한 움직임과 재치있는 표현을 통해 바순이 지닌 유연하고 생기있는 모습을 들려줍니다.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쾌번호 191을 소피 데르보이 바순과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바순의 협주곡 B플랫 장조, 쾌외모로 191을 소피 드레보의 바순과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고시인의 아이간 리듬 변주곡입니다. 뮤지컬 걸크레이지의 인기 넘버 아이간 리듬을 주제로 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곡인데요. 1934년 거시인이 뉴욕 연주 여행을 위해 완성했고 초연 무대에서는 직접 피아노도 맡았습니다. 팝과 재즈, 뮤지컬의 언어를 클래식 무대 위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린 거시인의 감각이 유쾌하게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거시인의 하이간 리듬 변주곡을 파젤사이의 피아노와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시인의 하이간 리듬 변주곡을 파질 사이의 피아노와 쿠르트 마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을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제피르 토르나 에디 소아비아 첸티, 서풍이 돌아와 좋은 시절을 데려오고, 소프라노 루리아 리알, 컨터 테너 필리프 자루스키, 크리스티나 플로하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6월 28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헨델이 작곡하고 할브르슨이 편곡한 파사칼리아, 2차 커펠먼의 바이올린과 핑커스 주커먼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파사칼리아는 17세기 스페인에서 유래한 춤곡입니다. 이것이 바로크 시대에 일정한 선율과 화성을 반복하며 변주되는 형식으로 발전했는데요. 할브르슨은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7번의 파사칼리아를 두 대의 현악기를 위한 작품으로 화려하게 편곡했습니다. 빠르게 이어지는 선율과 힘있는 화음,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연주자의 호흡과 기량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07 중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모데라토, 알반 게라르트의 첼로,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쾰른 소부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장조 적모로 107종 1악장과 2악장을 알반 게라르트의 첼로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쾰른 서부독일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온 까발로의 마티나타입니다. 마티나타는 아침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밤의 창가에서 마음을 전하는 노래가 세레나드라면 마티나타는 잠든 연인을 깨우듯 다정히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침 햇살이 꽃들을 어루만지고 세상에 생기를 얻는 순간으로 노래는 시작되는데요.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나의 노래는 창가에 머물 뿐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이 노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대가 없는 곳에는 빛도 머물지 않고 그대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레온 까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노래와 오르케스트라 델루니온의 무지치스트디 로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노래와 오르케스트라 델루니온의 무지치 스티디 로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라마이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을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와 에이드리안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을 줄리어스 카찬의 피아노와 에이드리안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작품으로 31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이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

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오렌지룸은 서점이 중고책을 사놓은 방으로 서점 관계자들 말로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한다. 파웰의 오렌지룸은 우리 뇌의 회백질과 같은 곳이다. 책을 무척 사랑한 파웰의 유골함은 몇 년 동안 선반에서 선반으로 옮겨지며 여기저기 이동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영원히 남고 싶어 했다. 거리 쪽으로 나 있는 오렌지 룸 문 앞에는 책 무더기 모양으로 조각된 기둥이 서 있다. 이제 그 유해는 이 돌기둥 안에 봉인되었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해리 코닉 주니어의 I Could Write a Book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로널드 라이스가 책을 엮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책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의 에세이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박상은 이현수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사진 자료도 많고 이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나의 아름다운 책방에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척 팔라닉이라는 작가의 글이고요. 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서점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는 그 서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이 굉장히 관광 명소라고도 하는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파웰 북스라고도 부르고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고도 부르는 이 서점. 세계 최대의 독립 서점으로도 꼽히기도 하고 이좀 사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책 밖에서도 찾아보면 이북 쇼핑 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트 대형 마트 쇼핑 할 때, 이럴 때 쓰는 그런 카트에 책 바구니, 그 장바구니가 정말 이렇게 크게 있고, 그걸 밀고 가면서 책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을 그렇게나 많이 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 같은 것을 보면, 여기 가서 한 권만 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어쩐지 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서점의 창립자인 월터 파일의 그 유령이, 유해도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 유령이 화요일 밤마다 이 서점에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깃드는 서점이기도 하고, 서점 안에 보라색 룸도 있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오렌지색 룸, 오렌지 룸에 대한 부분이고, 색색의 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분류가 잘돼 있어서, 어디에 가면 진짜 가족 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중고책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낯선 도시에 가서 서점에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낯선 곳에 가면 시장이나 마트, 서점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려뒀습니다. 카페님도 여행하면서 혹은 낯선 도시에 가서 발견한 멋진 서점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387 쓰시는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남현옥 여사님의 생신이세요. 철없고 못 미더운 며느리도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세심히 챙겨주시고, 세 손주 살뜰히 돌봐주셔서, 제가 회사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68번째 생신 축하 인사 부탁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따스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일 축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남현옥 여사님, 듣고 계실까요? 아마 이 며느리인 이6387 쓰시는 우리 카페이님, 우리 애청자님이,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라면 제 방이나 녹음으로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현옥 여사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복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시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어머니세요. 생일 축하 인사 이렇게 전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북카페에도 놀러 오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이니까. 남현옥 카페님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경선님. 파웰 서점 가봤어요. 아, 역시 가보신 분이 한분 이상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경서님이 가보셨습니다. 아, 책은 안 사도 기념 티셔츠 사와서 잘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면 진짜 그 어떤 서점들의 그 에코백이 유명하다. 거기 티셔츠가 유명하다. 이런 굿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그냥 그 서점의 그 분위기 자체를 누리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도 좀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혀 다른 언어권의 서점에 가면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데 싶을 수도 있지만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목은 조금 이렇게 찾아봐서라도 표지 독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 다시 불러오면서 그냥 너무 예뻐서 굿즈로 책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점 나들이 하시는 경험들 있으면 북카페에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우리만의 서점 지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현님은 이 지금 얘기한 문장 카펫의 서점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닮은 책방이 떠올라요 하셨어요.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굽이굽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마을 어딘가에 있던 서점이죠. 이런 것은 정말 꿈에나 어떤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위치인데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서점이 있다? 수현님은 지금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낯선 곳에 툭 떨어지면 서점에 방문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낯선 곳에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뭐 한두 곳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우선순위 한 10개 안에 꼭 들어가는 공간 저도 서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꼭 책을 사진 않아도 들어가서 한 바퀴 훅 돌고 나오는 거죠. 런웨이 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거기를 한 바퀴 걸어보고 나오면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서점들이 주는 그 고목 같은 그 힘이 있죠. 요요마 바비 맥퍼린이 함께한 곡 허쉬 리틀 베이비 그리고 리얼 그룹의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은심님, 남편 출장을 따라갔다가 고성에 있는 북끝 서점에 들렸어요. 북끝 서점. 옛날 집을 수리한 자그마한 책방이었어요. 포근한 분위기. 아, 나도 이런 책방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이 있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아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겠다 했어요. 사장님께 슬쩍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아니, 카페인님, 우리 은심님이 갑자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이 서점에 가서 사장님께 카페인?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재미난데.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네? 하시는 거예요. EBS 북카페 이야기하니, 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책방에 있어서 잘 듣지 못하고, 저녁에 가끔 들으신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녁 제방 카페인이신 거네요. 북끝서점, 그 책방지기가. 그쵸. 와, 이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그냥 누구나 보면 멋진 공간 가면 카페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또 고성이네, 또 고성. 또 가야 돼요? 저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다음번에 고성을 가게 되면 이 북끝서점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아까 생일 축하 사연 읽어드렸죠? 6387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너무 축하 인사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점심때 불 꺼진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다가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숨죽여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카페인님, 아, 지금 우신다는데 저왜 이렇게 웃죠? 아니, 이 감성 폭발 카페인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또 감동하시다니. 이잘 녹음해서 어머님께도 보내드렸어요. 하셨습니다. 항상 제 마음의 위로, 그리고 또 활력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 자체가 활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저녁 제방 듣다가 오랜만에 출석한다. 예, 본방을 출석한다고 하시면서 정홍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녁 제방 주로 듣는데 어쩌다가 이제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신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읽히면 점심 외식 예, 간단히 냉파스타 이렇게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커피 한 잔을 주셔서 앉아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싱그러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드린 커피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아, 출석 이렇게 출석 체크요 하면서 사연 주시는 카페인님들 보니까 또 이제 조만간 우리 7월이 되면 제가 미리미리 얘기 살짝 흘렸었는데 우리 또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 가야죠. 늘 항상 2주 정도? 2주의 본방 위주로 하니까 한 8일 정도, 8일간의 생방 이벤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 이 난이도를 좀 높게 잡고 고난도의 광란의 광란을 왜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붙이고 싶어요.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 번도 가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이번엔 좀 약간 더 이 허들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2주가 아니라 한 3주쯤 가볼까 하거든요. 3주 동안 생방을 모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늘 들으시니까. 그런데 또 이게 여름 휴가철이고 또 3주간의 어떤 일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까먹을 수도 있고 매일 오긴 왔으나 그러나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시작될 때 많은 카페인 분들도 참석하시길 바랄게요.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우주, 신들의 무대로 과거에는 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치열한 과학의 개척지가 되었는지 그 호기심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보며 고대인들은 점과 점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자나 전갈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거대한 서사를 덧입혔죠.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과거의 인류에게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저 서늘하고 아득한 우주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빛나는 별들의 궤적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투영하여 그 낯설고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찾기 위해 별자리를 외우던 그들의 모습은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인류가 내보인 최초의 호기심이자 생존을 위한 속깊은 상상력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신성한 성역으로 여겨지던 우주는 인류가 망원경의 렌즈를 밤하늘로 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렌즈 너머로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 우주를 무겁게 덮고 있던 신화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죠. 절대적인 신들의 무대였던 공간이 암석과 가스, 그리고 정교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냉철한 과학의 영토로 변모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자리에 얽힌 신비로운 낭만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경외감에 머물러 있던 인류의 시선이 미지의 세계가 품은 진짜 민낯을 마주하겠다는 묵묵하고 끈질긴 탐구심으로 진화하는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지어내던 인류는 이제 쇳덩어리로 만든 탐사선을 태양계 밖으로 쏘아보내고 우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두려움을 핑계로 신화 속에 숨지 않고 기어코 미지의 공간을 관측하고 증명해온 이 끈질긴 여정은

낯선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가장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질에 겁을 먹거나 막연한 환상 속으로 도피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서늘한 용기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개척지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신화 속 별자리를 과학의 영토로 개척해낸 인류의 묵묵한 발걸음처럼 낯설고 팍팍해 보이던 우리의 일상도 한 걸음 다가서려는 투명한 호기심 앞에서는 결국 나아갈 길을 조용히 내어주지 않을까요?

슬핑 앳 라스트 팀 페인이 함께하는 곡 세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야기 들으시고 김영희님이 위로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은 걱정 대신 열정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볼 것을 다짐합니다 하셨고요. 아, 예간 카페인이 우리 카페인 분들께 또 힘을 드린 것 같네요. 반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모여서 더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 그게 일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카가 담는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주를 대하는 그 인류의 끈질긴 태도. 참 우리에게 남기는 그 여운이 큽니다. 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막막한 문제들, 너무 거대해서 감히 이걸 이렇게 직면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문제들 끈질기게 피하지 않고 계속 응시하고 바라보고 뚫고 가려고 마음 먹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 또한 무너질 겁니다.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현진님, 고우님, 오늘은 제가 딸 쌍둥이를 낳은 날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하게 자라주고 있는 중3 공주들. 장하영, 장하은, 생일 반말 축하해주세요. 요즘 기말 시험 준비하느라 애쓰는데 엄마가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셨는데요. 하영아, 하은아, 듣고 있어?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영이, 하은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응원하는 하영이와 하은이의 그 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이 단골 카페로 보내줬어. 오늘 태어난 날이지? 잘 보냈으면 좋겠고, 진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쁘고 귀한 딸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소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루고. 하영이, 하은이, 그리고, 현지까지. 네, 엄마도 반말로 묶었습니다. 현지까지 삼공주 축하해. 그리고 홍신혜님, 반짝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저만의 서점에 3주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병원에 3주째 입원 중입니다. 3주 동안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밖에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마음껏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전까지 2, 3주 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잘 하시리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혜님 이 지금 사연 속에서 너무나 단단한 힘이 느껴집니다. 나만의 서점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시고 또 즐기실 각오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제가 응원한다는 것은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도 사연으로 혹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한다는 거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짝 흘렸던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최유하님이 3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짝 하셨고요. 김기은님, 고님, 3주 문제 없죠. 저희는 광란의 카페인이니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조동환님, 와, 매일 꽃갈 모자 쓰고 출첵할게요 하셨습니다. 꽃갈 모자까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광란이 정확한 사

사전적 의미가 뭐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미친 듯이 날뛰는 사나운 물결,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혹은 심한 혼란 상태라고 하는데 약간 체계적이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3주간의 출첵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먼 훗날에, 그러나 곧의 이야기고요. 7월의 얘기입니다. 엘리 골딩의 빈센트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김복희 시인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리하는 시인들 기다리는

0: 는 날, 하하, 성적 처리 중입니다. 다들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은 모두 A뿔 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아, 교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군요. 마음은 그랬던
1: 네,
0: 거죠?
1: 마음은.
0: 근데 왜 나는,
2: 상대평가면
0: 네?
2: 상대평가하는 게참
0: 그러니까,
2: 아쉽죠.
0: 마음은 다 A뿔인데,
1: 그러니까요.
2: 이번에 김복희 시인이 새
0: 맞아요.
2: 신간
0: 새
2: 나왔는데 책
0: 작업을
2: 제목이 백록담
1: 전기를
2: 전기바다 대작가 되자?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복희 시인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책도 그렇게 내시고, 그쵸.
2: 저도
0: 기대되더라고요.
2: 백록담 전기 받기 위해 꼭 읽어보려고요.
0: 그러니까 대작가가 되려면 백록담 전기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 상혁 시인님도 성적 처리
1: 네,
0: 하셨나요?
1: 어제 끝났는데 김복희 시인이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간 그래
0: 이겼다?
1: 고생해야지.
0: 고생해야지.
1: 네, 이런 생각 듭니다. 힘들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그 미리 살짝 예고 드리면 2주 후는 이제 7월 달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도. 그때 7월과 8월 여름에 좀 재미난 그 특집처럼 이 시간을 꾸리신다고. 네. 어떤 건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2: 근데 애가 시작한 무렵부터 해서
0: 근대부터
2: 최근까지
0: 네.
2: 약간 10년 단위식으로 올라오면서 좀 숨겨진 시인의 숨겨진 시집 시를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보자고 사격 시인하고 얘기는 되었는데.
0: 근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한 10년 단위로 다시 발굴하듯이 우리가 보는 거네요.
2: 그쵸. 좀덜 소개했던
0: 네.
2: 그런 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0: 그렇죠. 너무 기대됩니다.
1: 저는 기대되면서도
0: 네.
1: 무섭기도 해요.
0: 왜 무서워요?
1: 잘안 알려진 시인인데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아 공감할 만한 시인들을 찾아야 되니까
0: 네.
2: 그렇죠.
1: 찾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 못 찾으면
2: 네.
1: 머리를 좀 뜯을 것 같고.
2: 그렇죠.
0: 고심해서
2: 좀, 예,
0: 가지고
2: 그래서
0: 오시겠네요.
2: 어쨌든 약간 서로 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간 위주의 독서를 꾸준히 해보다가 한
0: 네.
2: 번쯤 방학인데 이렇게 해보는
0: 그쵸. 방학
2: 것도 좋겠다
0: 특집처럼.
2: 싶었어요.
0: 좋습니다.
1: 네.
0: 진짜 또 무리하시는 거네요, 두 분이.
2: 그러게
0: 네.
2: 말입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여름의 무리도 기대할게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 작품부터 볼게요.
1: 네. 홍지호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위치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이전 시집이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로 5년, 6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 시집이고 그 안에서 손 없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손 없는 날, 홍지호. 건반 팔았어. 친구를 팔아넘긴 것 같았어. 노래들도. 그 노래 기억나? 잠을 잘못 자니까 만들어줬잖아.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이집참 좋았는데 두고두고 아쉽다.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 비 오면 잘 산대. 내일 손 없는 날인가? 비안 오면 어떡해? 잘 살고 싶어. 생활이 힘들어 2만 원씩 하던 후원을 끊으려고도 했었어. 다 젖어도 좋으니까 쏟아졌으면 좋겠다. 잠안올것 같아. 그 노래 불러줘. 건반 없이, 건반 없이.

0: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듣고 왔습니다. 미음사에서 펴낸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에 담긴 시, 손 없는 날 만나봤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시와 노래 조금 벅차오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재규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연을요?
1: 네,
0: 정재규님?
1: 이사 가기 전날 밤인 걸까요? 첫 구절부터 찡해져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2: 네. 아, 이사 가기 전날 풍경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공감할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 이사를 가면은 제가 그 뭔가

0: 시세 형태도 많이 살아보고 월세 형태도 많이 살아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다짐하거든요. 아,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난 정을 안줄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뭐
1: 네.
0: 물건 문도 뭐 어차피 남의 문, 바닥도 남의 바닥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도 이제 막상 거기를 나오고 이삿짐을 꾸리면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아예 떠나게 되는 이사도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것 같았는데
1: 네.
0: 이 동네에 갔던 어떤 가게 아니면 뭐 길, 걸었던 길 이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이런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이 정서를 전달해 주는 시 같아요.
2: 네, 이렇게 엄청 가벼운 문체,
1: 네.
2: 질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런 문체로 이 정도 정서를 건드리는 게 이렇게 읽는 건 쉽지만 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일단 건반 파라솔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건반 없이 이렇게 끝나는 이 시작과 결말도 마음에 들지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들? 이 노래 잠잘못 자니까 만들어준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0: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쵸.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잠든 척, 내가 자니까 자장가로 불러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1: 네.
0: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또 잠은 들거든요.
1: 진짜 잠이 드는 거?
2: 네,
1: 그런 것들?
2: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1: 네.
2: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0: 네.
1: 짐이 너무 적어서
2: 예, 아,
1: 쑥스럽다.
2: 너무 이거 그림이 그려지면서
1: 맞아요.
2: 마음도 전해지면서 너무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0: 예전에는 열린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움직였으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저희 집이 되게 오랫동안 자개장을 썼거든요.
1: 네.
0: 엄청 무거운 장이었는데 그걸 들던 이삿짐 센터 분이 이것 좀 버리라고
1: 자개장 버리라고?
0: 너무너무 무겁다고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사 갈 때는 그 자개장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걸 싣고
1: 요즘에는
0: 가는
1: 그거
0: 게.
1: 너무 너무 귀한 건데,
2: 그러게요.
1: 자개장.
0: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제 그 대충 이렇게 싸가지고 예전에는
1: 네.
0: 대충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 그 자개장이 너무 크고 시커멓고 이게 막 모서리가 까져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비 오는 날, 비 오면 엄청 힘든데도 그냥 너무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1: 네.
0: 살고 싶은 마음에
1: 그쵸.
0: 그래도 그냥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하는 것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1: 이비 오면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지나면 비안 오면 어떻게로 바뀌잖아요. 비
0: 그쵸.
1: 안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싶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간단한
0: 그러니까요.
1: 귀여운
0: 다
1: 언어로.
0: 젖어도 좋으니까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건반도 팔았고 너무
1: 네.
0: 힘드니까 비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더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1: 이은정님이 지금 말하는 이 시집 이름이 뭔가요?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한번더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1: 네. 이게 밤에 잠이 드는 것과 또 집을 옮기는 것, 이사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둘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러니까요.
1: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0: 네. 그 이동할 때그 이런 근데 이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은 조금 낭만적인 장면.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근데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1: 네.
0: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그려져요. 여기가 옥상이 있는 곳이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별한테 인사를 할수 있는 곳이구나. 보통 이제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막아두니까 옥상을. 그래서
1: 그쵸.
0: 이런 것 봐도 그 이동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배경이 눈에 그려지듯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1: 이시 자체가 우리에게 그 각각의 기억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0: 그러니까요.
1: 끌어내게 만드는 그런 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옥상한테 별한테 인사해 본적 없거든요. 인사 정말 많이 다녔지만
1: 네.
0: 옥상이 있는 집도 많았고 그런데도 이거 보면서 뭔가

0: 왜안 그랬을까? 나도 한번 그래볼 걸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 어릴 때는 특히 전화번호 교환 같은 걸 못하니까 더 어릴 적에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취자 김준영님이 정해주신 주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F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 함께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가 속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네덜란드 가수 덩컨 로렌스의 Electric Life, 스웨덴의 DJ 알레소와 가수 토벨로가 함께한 Heroes We Could Be, 이 두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하겠습니다.

던컨 로렌스의 Electric Life, 이어진 곡 알레소와 토벨로가 함께한 Heroes, We Could Be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월드컵 결승전에도 올랐던 나라들인데요.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하고 준우승 기록만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준우승만 3차례 기록한 팀이고요. 스웨덴도 1958년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 준우승 기록이 있네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G조 순서입니다. 네 나라의 노래를 모두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집트 노래로 아무르 디압의 엘 알렘 알라, 알라시는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란을 위한 노래로요. 영국의 인기 가수 에드 시런과 이란의 노장 가수 구구시가 함께한 노래 아지잠. 아지잠은 페르시아어로 내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노래는 벨기에의 월드스타 스트로마이의 알로공 댄스, 그래서 우리는 춤춥니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자주 울려 퍼지는 곡이고요. 끝으로 오세아니아 대표로 오랜만에 월드컵에 참가한 뉴질랜드 곡으로요. 빅 룽가의 Something Good까지 네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지조 국가의 노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이집트 가수 아므르 디압의 엘 알렘 알라, 알라 씨는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은 에드 시런과 이란의 구구 씨가 함께 부른 아지잠, 내 사랑이었고요. 세 번째 노래는 벨기에 가수 스트로마이의 알로콩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춥니다. 마지막 뉴질랜드 가수 빅 룽가의 Something Good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이번에는 H조와 I조 나라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카보베르데가 속한 H조에서는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를 선택했습니다. 우루과이 가수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축구 응원가 파시온 셀레스테, 하늘의 열정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있죠. 축구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겠지만요, 새음행 애청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나라입니다. 바로 위대한 가수가 있기 때문이죠. 카보베르데의 대중음악 모르나를 전 세계에 알린 맨발의 디바 세자리아 에보라. 이 모르나라는 음악 장르는요, 아프리카, 브라질, 유럽, 특히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독특한 음악인데요. 그래서 이 모르나를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이 모르나 장르를 전 세계에 크게 알린 그런 가수였죠. 세자리아 에보라 노래 중에서 가장 신나는 축제 노래 골랐는데요. 카르나발 드 상 비센테, 상 비센테 축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아이조에서는 북유럽 노르웨이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월드컵 응원 퍼포먼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이킹 노젓는 응원, 정말 흥미롭죠. 노르웨이 골게터 홀란 선수도 경기 후에 그 동작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노르웨이 노래로는요, 겨울왕국 2의 주제가 Into the Unknown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신비로운 목소리의 가수 오로라의 노래 골랐습니다. The River 준비했습니다. 자, 노래 세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우루과이 가수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Pasión Celeste, 하늘의 열정. 두 번째 노래는 카보베르데의 위대한 가수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Carnaval de São Vicente, São Vicente 축제. 세 번째 노래는 노르웨이의 일렉트로니카 뮤지션 오로라의 The River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이조와 케이조 나라들의 노래입니다. 제이조는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아르헨티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활약이 대단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권에서 축구 응원가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노래, 싱어송라이터 피터 파이즈의 이 달레 알레그리아 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네, 먼저 들으시고요. 케이조에 속한 세 나라의 음악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가수 후아네스의 라 카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코칸자의 모닝가. 그리고 포르투갈 가수 아나 모르아와 페드로 마파마가 함께 부른 아가라 앵밍, 나를 꼭 붙잡아줘까지 노래 4곡 보내드립니다.

노래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 가수 피터 파에즈의 이달레 알레그리아 미 코라손, 기쁨이 내 마음으로 밀려오네. 콜롬비아 가수 후아네스의 라 까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코 칸자의 노래 모닝가. 그리고 포르투갈 가수 아나 모우라와 페드루 마파마가 함께 부른 아가라 앵밍, 나를 꼭 붙잡아줘 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월드컵 참가국의 노래는 잉글랜드, 파나마, 가나, 크로아티아가 속한 엘조에서 크로아티아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했고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던 월드컵의 신흥 강자입니다. 크로아티아 가수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1: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2: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Prefiero Amar, 난 선택한다입니다. 아우테의 1998년도 발표곡인데요. 당시 스페인은 정권 교체라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사회노동당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나고 1996년부터 중도우파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민영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그 물결 속에서 아웃대 같은 예술가들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특세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런 세상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쓰였습니다. 첫 연부터 나는 이 행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런 소외의 은유를 거쳐 바뀐 세상의 질서와 거리를 두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자신을 묘사하죠. 그리고 반복된 선택의 기회 또는 강요 속에서 부단히 하나, 사랑만을 택합니다. 낭독 전에 노래만 등장하는 몇 가지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나소스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로와 예술과 학문의 신 뮤즈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시와 예술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어서 파르키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가난한 자를 뜻하고 이슬람 수피 전통에서 금욕과 초월, 신비성, 타자성을 은유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Hola bola de las brujas donde sueña el porvenir porque sucede 나의 심장이 말한다. 난 이 행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우주 어디선가 궤도를 벗어난 해성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복제된 존재? 낯선 차원의 언어를 짜맞춰 내뱉는 야만인일지도 모른다고. 믿음과 배신 사이, 유산과 이단 사이, 사냥개 때와 폭도 사이에서 죽느냐 죽이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나는 선택한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 나는 조금씩 미쳐가는지도 모른다. 삶의 부조리에 맞서 네 라고 받아치는 광기에 찬 긍정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은 권력에 꺾이지 않는다고 믿다가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거라면, 그래서 결국 나는 믿음과 다른 무엇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황금과 파르나소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차라리 광대가 되련다. 마술사, 고개사, 파르키르도 괜찮다. 아니면 독약이 되는 건 어떨까. 그래서 광란의 거품을 내뱉거나 미래가 그 안에서 꿈꾸는 마녀의 소중한 구슬이 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결국 나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될 것이기에.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fuera de circulación, o acaso sea un clon de algo así como un salvaje que articula algún lenguaje de una extraña dimensión.

0: No propuse otra batalla que librar al corazón de ponerse
1: cuerpo.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La belleza, 아름다움입니다.
0: El combate es la escalera y el que trepe a lo más alto.
1: 전쟁, 적군, 아군, 훈장. 내가 이 전쟁에 임한 것은 다만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으니 심장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야기대로라면 난 영광의 깃발을 올려야 하건만, 그것이 내 힘의 이유여야 하건만, 문득 뒤돌아보니 참호는 사라지고 사다리만 남아있었다.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이르는 자만이 심장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발을 딛고선 아스팔트는 무너져 내린다. 파충류처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협상의 테이블을 오가는 사람들, 기차의 선로는 모두 하나의 정상망을 향하고, 그들은 정신이 홀린 나머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들을 숙주로 삼으려는 자의 야심을. 한때 그들도 예지자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성공이 유일한 목표가 된 장사치일 뿐. 그들은 이제 단 한순간도 아름다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 형제애, 가짜다. 마침내 성 앞에 이르러서 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너와 나는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 많이 팔아치우는 쪽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니 혁명이여, 영원하라. 나는 나 자신으로 남고 싶다. 그러나 이 여행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여, 아름다움이여.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아일리아, 그 섬입니다. 자반의 1980년 발표곡인데요. 노래 속 화자는 어느 날 그가 느낀 빛의 아름다움, 이 매혹적인 향기에 근원을 쫓아갑니다. 바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은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 출처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적잖이 실망하죠. 그 사람은 그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섬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 이곳의 모든 것을 매혹하며 무한히 반짝이는 별똥별. 그 사랑의 향기가 대기에 번지면 나는 취하고 만다. 그 향기가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모든 것을 물살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빗줄기. 길 잃은 밤,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 모든 것에 오로지 순수한 상태. 그리고 날 혼미하게 만드는 너의 깊은 초록빛 눈동자. 그 빛이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그건 너의 마음이 외딴 섬이어서야 그 섬은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와,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염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아르마니가 부르는 엘라비타, 이게 삶이야 입니다. 83년에 발표한 인생 창가. 2017년 루카 과다니노 감독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생 창가라고는 했지만 아픔과 그늘을 잊은 창가는 아니고요. 햇빛, 자전거, 여름에 생동하는 이미지를 거치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동력은 이 부서진 채 계속 굴러가며 시간을 과거로 놓아주는 회전목마에서 오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워 태양에게서 훔쳐온 따뜻한 빗줄기 같아 네가 걸친 옷은 따뜻한 바람 같아 나는 꽃잎을 엮어 만든 양말을 상상할 거야 들판과 대나무 숲에서 전해오는 물기 어린 향기 넓은 거리와 많은 사람들 매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생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 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자전거를 타고 지난 시간들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 힘껏 페달을 밟았지 산속에는 가짜 나무들이 햇빛이 나눠주는 온기를 빼앗아갔지 이게 삶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잃어버리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하는 록 뮤지션 에로스 라마조티가 2015년에 발표한 통산 13번째 음반이죠. 페르펙토, 완벽한의 수록곡. 라마조티 로드무비 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일상을 탈출해서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 낭독하죠. 창을 연다. 9시가 다 됐네. 태양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들뜨는 것을 느낀다. 월요일 바다로 떠나기 좋은 날.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시를 떠나자. 난 도착했는데 넌 아직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널 깨울 겸 목 언저리에 입을 맞춘다. 에메랄드색 눈동자가 날 응시하면 그 순수한 관능에 나는 폭풍에 휩싸인다. 바로 지금 커피를 마셔야지.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함께 웃으며 떠나는 거야. 세상 위에 붕 뜬 기분이 될 거야. 날 꼭 안아줘. 우린 살아있어. 오늘은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야. 그 무엇도 우릴 막지 못할 거야. 이 노래의 음표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고. 넌 거부할 수 없는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바다 앞에서 춥다며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를 안아서는 물에 확 던진다. 맑은 물 속에서 너에게 키스한다. 우리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 그래. 너의 대답에 난 새삼 놀란다. 바다의 파도 속에서 너는 날 미치게 만들 줄 아는구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너는 또 내게 말한다. 우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라고. 너와 나의 아들이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라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진 못할 거야.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뮤지션 앤리코 마시아스가 부르는 Le Fusil Rouge, 녹슨 총입니다. Transformer le ciel en cathédrale. 나는 태양이 바다를 태우는 것을 보았다. 죽은 화산이 뿜어낸 용암이 대지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무덤들이 사막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보았다. 별들이 밤하늘을 성당으로 바꾸었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주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병사가 고향집으로 달려가느라 어딘가에 놓아둔 녹슨 총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사랑보다 전쟁이 좋아 북을 울려대는 이 세상에서 녹슨 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총이라면 두 번 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사람을 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를, 사도를 보았다. 아이를 낳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여인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피어나는 정원의 꽃들은 아름답다. 거리를 달려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녀는 아름답다. 그러나 병사가 고향집으로 달려가느라 어딘가에 놓아둔 녹슨 총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사랑보다 전쟁이 좋아 북을 울려대는 이 세상에서 녹슨 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총이라면 두 번 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을 것이기에.

0: un déjeuner de soleil avec.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

프랑스의 벤자민 비올레이가 부르는 Déjeuner de soleil, 햇�it 밝은 날의 점심 식사입니다. Pour un déjeuner de soleil avec toi, échange une vie.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으려면 아름다운 여름 저녁이 가장 좋겠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거야.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단 두 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스란히 내놓겠어. 라일락꽃 한 다발과 함께 흐르는 음악이 왈츠라면은 내 온 인생을 바치겠어. 만약 탱고가 흐른다면 그 선율이 내 탱고라면 그 선율이 나의 세계를 온통 흔드는 걸 보고 싶어. 어렵지 않아. 복잡할 것도 없어. 햇빛 밝은 여름날 풀밭에 누워있다가 목초지 위에서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시들지 않는 기억, 당신이 함께하는 단 한순간의 기억을 위해서. 햇빛 밝은 여름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베타세콰이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당신과 마주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나의 제국을 통째로 팔아치우겠어.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Nice to meet you guys, and guest, Gambhir Man's sister from Nepal.
3: Yeah!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라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Yes, sir, ski. 예,
0: 네, 첫 곡으로 투어스 Dream with Us 듣고 왔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재치와 끼로 무장한 만능 엔터테이너, 네팔 배우 겸 방송인 감비르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여러분. 아. 저는 한국에 26년 차를 거주하고 있고, 예, 네팔에서 오는 감비르 만세스를 합니다. 와. 여러분 반가 반가. 예.
1: 오, 너무 좋은데요?
0: 네, 오늘의 손님 건비르님은요, 네팔에서 현지 가이드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음식점을 운영하며 맛과 정을 전하는 요리사이자, 와우, 스크린과 예능을 넘나르는 만능 엔터테이너,
1: 엔터테이너.
0: 다채로운 매력으로 한국과 네팔을 잇고 있는 방송인 건비르님을 모셨습니다.
1: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수식어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2: 네.
1: 혹시 건비르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2: 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 겸 방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방송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아, 좋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셰프로서 인도 네팔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 네.
1: 여기 인기 메뉴 혹시 있을까요?
2: 아, 이번에 뭐니뭐니 해도 네팔의 만두.
1: 만두?
2: 아, 여러분, 카트만두는 아니었고 만두. 모모라고 부릅니다.
1: 모모.
2: 만두. 한국에도 만두 있죠?
1: 네.
2: 예. 이번에 5천 해발 가까이 얀팔사가
1: 네.
2: 가서 그 만두를 먹었기 때문에 저희 가게 지금 만두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짱입니다. 예.
1: 어, 너무 먹고 싶은데요? 네팔 만두는 어떻게 달라요?
2: 네팔 만두는 역시나 한국 만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피는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이 재료 자체가
1: 네.
2: 향신료로 들어가고 또 야채도 들리고
1: 네.
2: 우리는 고기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한국은 야채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1: 고기가
2: 그래서
1: 거의.
2: 역시 고기 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0: 뭐야 와 똑같이 생겼네 군만두랑.
1: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2: 네.
1: 소스까지 같이 나오네요.
2: 네, 소스 있고 매운 소스 있고 또 이 소스 자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으니까 뭐 국물 유주로 먹는 거 만두도 네. 있고요. 예예. 예.
1: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한다.
2: 네, 맛있습니다.
1: 오케이. 오. 아까 또 한국에 오신 지 26년 차. 라고
2: 네,
1: 하셨는데요.
2: 맞습니다.
1: 23살에 한국으로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그 후 리포터 활동을 계기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0: 네.
1: 베테랑 히말라야 같은 굵직한 한국 영화에도 출연하며 외국인 전문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
0: 네,
1: 이야,
0: 맞습니다.
1: 멋있는데요?
0: 아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네팔에서 아역 배우로 하고 있다가
1: 네.
0: 한국에 이제 와서 방송 활동 조금씩 하고 나서 반가 반가라는 영화를 데뷔하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반가 반가 영화에는 또 이주 노동자 관련된 영화 때문에
1: 네.
0: 요즘까지 저를 이주 노동자로 역할 많이 저를 쓰고 있습니다. 저 네팔 사람으로 역할은 필요 없고요.
1: 네.
0: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하면서 전동. 네, 이쪽 얼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많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와, 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근데
0: 많이 노력
1: 진짜
0: 중입니다.
1: 한국에서 외국인 전문 배우로 활동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아기 때부터 아역 배우를 하기 때문에 또는
1: 한국에서도.
0: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데뷔하는 게 이주 노동자 역할로 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저도 저 수도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에 와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 고통과 슬픔과 힘든 이거는 저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 내가 또할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고 또 시청자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개선도 할수 있는 걸 보고 저는 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예.
1: 너무 뜻깊어서
2: 대박이네. 근데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뭔가 되게 진짜 한국말 잘, 와.
0: 아, 그래요?
2: 맞아요. 약간 예. 약간 이게 이제 약간 뭔가 되게
1: 뉘앙스가 되게
2: 뉘앙스가 진짜 오래 사신 한국에 오래 사신 분.
0: 오래 살았죠.
1: 사실 저랑
2: 네.
1: 캠디 합해도 26년 안 되지 않아요? 한국에 산 시간?
2: 아, 그쵸. 딱 제가 2001년에 태어났어요. 네, 딱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태어났어요.
1: 맞아요.
0: 제가 올때 1년 되었구나. 그리고
2: 네.
0: 2002년대 되었습니다. 야, 영광스럽니다.
1: 진짜.
0: 예.
1: 진짜 너무 되게 오래 계셨네요.
2: 그러니까요.
1: 처음부터 원래 배우랑 방송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0: 물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유학으로 하고
1: 네.
0: 처음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아리랑 TV에서 Let's Speak Korean이라고 우리가 하나
1: 오.
0: 코너에서 한국말 가르치는 역할로 했었어요.
1: 아,
0: 그게
1: 진짜요?
0: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방송 KBS나 MBC나 이런 데에서 리포터 활동하다가
1: 네.
0: 이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1: 스카우트 되셨어요?
0: 네, 역시나 이제 이 산악인 형들한테 되게 친했거든요, 저는. 산악인 형들이랑 얘기하다가
1: 네.
0: 만나가지고 이제 감독들이 아 한국말도 잘하고 이 역할을 하면 어떠냐 하면서 캐스팅 됐습니다. 예,
1: 밥 먹다가 이렇게 또 데뷔하게 된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야, 역시. 근데 진짜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는 건비르님. 오늘은 건비르님의 다양한 이야기와 매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또 이제 건비르님 이제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0: 네네네.
2: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최근에 역시나 우리 EBS에서 세계 대마 기행이라고 아시죠?
1: 알죠,
0: 네. 거기서
1: 알죠.
0: 이제 네팔라는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니까 거기 호스트로 가서 제가 네팔로 소개해 줬고요.
2: 오.
0: 또는 이제 어서와 한국인 처음이지라는 프로에서
1: 네.
0: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 기안84하고 넥스하고 시연이 빠니보들 얘네랑 같이 제가 코디네이터 하다가
1: 네.
0: 거기서 만난 그 셰파 동생들이 제가 데리고 와서
1: 아, 진짜요?
0: 한국으로 소개해 주는 거로 했었거든요. 그것뿐만
1: 아.
0: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1: 슈퍼스타다.
2: 진짜 바쁘시겠다.
1: 진짜 연예인.
0: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연예인이다.
2: 이게 또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0: 네.
2: 혹시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신가요?
0: 제가 지금 그 영화하고 방송 찍으면서 제일 이제 또 이것도 네팔에 관련되는 산에 관련되는 영화 오몽길 형이라고 불거든 저는.
1: 네.
0: 오몽길 형은 역시나 저도 아기 때부터 네팔에서 만나가지고 형 동생으로 돼 있는데 그 형에 대한 하나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 영화는 환정민 형이 하셨고
1: 네.
0: 저희가 네팔에 5천 해발 위에 가서 그거를 촬영으로 했었어요. 그때
1: 우와.
0: 당시에 촬영하다가 한그 스턴트 하는 친구가 다쳤어요. 되게 크게.
1: 아이고, 네.
0: 그리고 나서 황정민 형이 여기서 더 이상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접어가지고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0: 누르는 거 딱 일주일 있다가 네. 대지진 났어요. 저희 70명 정도 이 스태프들이랑 같이 가서 찍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저기에서 접고 안 왔었으면 저희 다 실종되는.
1: 우와.
0: 예, 그게 너무 아직까지 이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예.
1: 오, 진짜.
0: 역시나 아찔. 환정민 형 때문에 다 살았어요.
1: 이야, 대박이네요.
0: 예.
1: 이건 진짜 잊을 수 없겠다.
0: 네네네.
2: 와, 아, 근데 진짜 다행입니다. 와, 네. 너무 무사히 돌아오셔서.
1: 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또 한국인 아내분과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저도 살짝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 어머님이 네. 한국 분이세요. 아. 제 아빠가 또 호주 사람인데
0: 아, 역시.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네. 또 이걸 또 봐와가지고 아. 살짝 뭔가 느낌이 오긴 하는데
0: 뭐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랑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되겠나 싶었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오래 갔다 보니까
1: 네.
0: 역시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나
1: 네.
0: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우리는 가부장제라고 부르죠. 원래 예, 남자 쪽에서 좀 세요.
1: 네.
2: 아, 네.
0: 왜냐하면 남자가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1: 네.
0: 남자가 뭔가 얘기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1: 아.
0: 또는 그 지방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거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있다고 한다고 네, 해도
1: 네, 네.
0: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바로 이 넘어가는 거는 싫어하더라고. 그렇기
1: 아.
0: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나쁜 점은 아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친구도 두 개 언어가 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아이도 지금 세 개 언어가 해요.
1: 이야,
0: 네팔
1: 멋있다.
0: 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1: 영어도.
0: 예, 영어도 하고.
1: 이야.
0: 예.
1: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에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예. 태어날 때부터 하면 능숙하게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나중에 진짜 멋있을 거예요.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이게 한국과 네팔 어떤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가요?
0: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네팔 문화는 이 제사 지내고 또 먹는 거 방법과 이 그 이 정과 형하고 동생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너무 비슷하기는 하는데 역시 한국은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빨리빨리 문화.
1: 빨리빨리.
0: 네. 우리는 느긋느긋 하는데
1: 네.
0: 친구들이 한 3시 부자 그러면 딱 5시 와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아,
0: 그래도
1: 진짜요?
0: 우리는 반갑게 받아요.
1: 이야,
0: 근데 한국에서는
2: 약속을 2시간 늦어도
0: 그렇지 그렇죠. 왔다는 거를 되게 감사하는 거죠.
1: 우와,
0: 오지 않은 건
2: 그냥 온 것만으로도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
0: 그렇죠.
1: 너무 좋은데요. 저 네. 이거 되게 좋네요.
0: 네네네.
1: 2시간 늦어도 왔잖아.
0: 그러면 더 반갑게 받아줘요.
1: 네.
0: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칠수니까
1: 맞아요.
0: 그런 것 자체 때문에 좀 힘들어했어요.
2: 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현재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0: 네네.
2: 한국 음식에도 좀 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음식을 좀 제일 좋아하세요? 되게 음식이면
0: 이제
2: 되게 잘
0: 이 얘기하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는 삼겹살에 소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2: 네.
0: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2: 네.
0: 그러다가 제가 한 방송으로 행복하는 밥상인가 이런 프로그램
2: 네네네
0: 그때 이제 목포 편으로 찍다가 그 모래 있는 거를 막 털어가지고 살짝 잘라가지고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 고기를 줘요.
1: 오.
0: 근데 그거 바로 홍어거든요.
1: 아.
0: 그때 당시에는 막 눈물 구물 나고
2: 네.
0: 피디님이랑 막 유감하면서 싸웠어요. 아니 나 이런 거를 왜 썩은 거를 주냐.
2: 아, 네네.
0: 그리고 나는 아무리 저수도 고가에서 와도 저는 좀 싸는 집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 네.
0: 이게 밥상으로 먹어야 돼 또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주고 저기다가 이제 수육도 넣고 미나리도
2: 네.
0: 넣고
2: 네.
0: 김치에다가 딱 덮어가지고 주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
1: 이야
0: 그 시부농 자체가 계속 생각나고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이제 홍어만 자주 다녔어요.
2: 지금도 그러면 홍어
0: 지금 홍어 모임이 있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먹습니다.
1: 홍어 모임이요?
0: 예, 모임 있어요. 예.
1: 와우. 홍어 모임을
2: 그 정도로 좋아하시
1: 일주일에 세 번이요?
0: 아니 예, 홍어 매니아들은 예, 장난 아니요. 예.
2: 아니 홍어에 엄청 빠지셨구나.
1: 이게 햄버거 같은 것도 일주일에 3일 먹기 쉽지 않은데 홍어를 세 번
2: 그러니까
0: 홍어는 몸에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1: 아.
0: 그게 잘 아셔야 돼요.
2: 맛도
0: 맛있죠. 네, 홍어 먹는 게 적응이 되면 온 몸이 되게 좋아져요.
2: 향은 괜찮으세요? 네.
0: 향은 처음에 먹는 거는 힘들어하지만 이제 적응이 되면 그 냄새로 그 굽으로 먹어요.

0: 네. 아우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럼 나중에 도전해보죠.
1: 네, 네. 마카시.
2: 네, 캔디.
1: 저는 사실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거 좀 잘 못해요.
3: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시죠.
1: 네, 마카시 꼭.
0: 아, 스카우트 당했네.
1: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이쯤에서 건미르님, 우리 네. 아이돌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글로벌 한국인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폴로를 해주세요.
0: Yeah, 글로벌 한국인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1: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0: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1: 자, 이게 선곡 요정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마카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우리 캠느 씨!
1: 네.
0: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오케이, 있어. 네. 제가 할까요, 그러면?
0: 네, 좋습니다.
1: 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알겠죠?
4: 네.
0: 네.
5: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캠느이에요.
4: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0: 네,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 네. 자, 네, 한번. 안녕하세요, 성공 요청 건미래예요.
0: 예.
4: 이게 오늘 가부장제 그거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0: 아, 네. 아 저희는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너무 아, 귀여우시네요. 오케이, 성공 요정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4: 네, 이게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친한 형. 이문세 광우민 영가라는 예,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 형이 오천 해발에서 2005년도에 콘서트로 갔거든요.
0: 네.
4: 예, 그거 둘러 보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광우민 영가의 투수는 잘 몰랐거든요.
0: 네.
4: 그래도 거기에 이제 대원들이 눈물 흐르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네. 울거든요.
0: 와,
4: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뜻으로 알기 때문에
0: 네.
4: 예, 꼭 이 노래를 제가 예. 네. 네,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0: 네,
1: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네팔만두가 먹고 싶은 DJ 캠디 나캠든과
1: 해발 5000m에서 전해주는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예 설레하는 건비르과 함께 계십니다.
1: 예.
0: 네 이번에는 건비르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네. 빈칸 보고서. 에이.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2: 네네.
0: 예를 들어서 캠든 씨 오늘 나캠든의 기쁨 지수는 땡땡땡이다.
1: 최고.
0: 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네. 되는 코너입니다.
2: 아 오케이 네. 오케이.
0: 괜찮을 것 같으세요?
2: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여기서 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하시고요.
2: 아, 영어 들어가면 안 돼요.
0: 네,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 또 이게 벌칙이 있거든요.
1: 아... 자, 뿅망치 등장!
0: 예, yeah, 뿅망치가 아, 있습니다.
2: 이렇게 이렇게 맞으는구나.
0: 네.
2: 아, 이런 맞으는 건 싫은데 원래.
0: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네.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1: 네. 건비루님 네. 오늘 맞는 것인데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0: 좋습니다. 오늘 안맞기를
2: 예, 안맞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되겠습니다.
0: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네.
0: 오케이 건비루님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네.
0: 1번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는 땡땡땡이다.
1: 빨리 먹어.
2: 네, 이런 거죠. 네. 빨리 먹어. 빨리 가라고. 네, 이런 거. 예,
0: 자, 두 번째 질문. 내 가방 속에 언제나 들어 있는 필수품은 땡땡땡이다.
1: 아, 선크림.
0: 아, 땡땡.
2: 아, 선크림은 맞았는구나.
0: 네.
2: 아, 이거 써. 영어요,
0: 네,
2: 이게.
0: 네. 네. 3번 질문 가겠습니다. 아, 같이 합을 맞춰 보고 싶은 배우는 땡땡땡이다.
1: 환정민.
2: 네, 제가 환정민이 형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0: 네. 오케이 4번 질문. 네. 건비리가 생각하는 나캠든 마카의 첫인상은 땡땡땡이다.
1: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0: 아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셔. 오케이 5번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땡땡땡이다.
1: 아 두 번째 고향.
0: 두 번째 고향.
2: 네, 두 번째 고향.
0: 오케이
3: 잘, 되게 잘하셨어요.
2: 네
3: 진짜 잘하셨는데.
2: 그래도 한 번 맞았네. 이게 맞기 싫었는데. 아,
0: 진짜 맞는 거 싫어하시구나. 네 아무튼 건비리님이 대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좋아요.
0: 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는 아 빨리 먹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떨 때 많이 들으세요? 아니 아니면 얼마나
2: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도 이제 저희는 누구 다 같거든.
0: 네, 원래 네.
2: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이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뭐 네. 일이 없어요. 공장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집에서도 대부분이 네팔 사람들은 자기의 농사를 치고 살기 때문에
0: 아.
2: 자기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가서 오늘 이거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0: 아.
2: 근데 한국은 이 시간대 이거 해야
0: 맞아요.
2: 되고 딱딱딱딱. 이 시간 아니면 딴 시간은 안 되고
0: 맞아요.
2: 그 시간대 빨리 먹고 빨리 가서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2: 저희는 아 먹을 때까지 왜 빨리 먹어야 되는 거지? 먹기로 위해서 살고 있는데
0: 네.
2: 왜 그러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0: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밥 먹는데?
2: 저희는 제가 이제 대부분이 내가 이제 형이나 동생들이랑 밥집 먹으면 내가 한 2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0: 근데 내 친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밥 한 그릇 5분 만에 다 꺼내더라고.
1: 저희 한국 진짜 빨라.
0: 이렇게 맞아요. 빨리 먹는 거 보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2: 근데 진짜 저희 멤버들도 거의 한 평균이 10분 15분이에요.
0: 아 맞아요. 여러분 그게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2: 맞긴 네. 해요.
0: 네
2: 이게
0: 이 먹기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먹을 그쵸? 때는 진짜 시간을 갖고 이야. 천천히 먹는 게 맞지 오케이.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럼 네. 오늘부터 네. 저희도 이제 다음이 뭐가 있든 간에. 먹는 거.
0: 먹는에 대한 최대한 나는 30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한 25분?
3: 아 30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혼자 네. 먹을 때는 네. 뭐 영상을 보거나
0: 그렇죠.
3: 되게 릴렉스하면서 먹는 거 좋아요.
0: 그렇죠. 릴렉스하고 네. 또 잘 심으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맞아요. 소화가 잘 됐거든요.
3: 맛도 느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내 네. 가방 속에 언제나 들어있는 필수품은 선크림이라고 하셨는데
0: 역시나 저는 이제 산악인 활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지금 네팔에 1년에 한 6번 정도 갑니다.
3: 오,
0: 그, 예, 그 중에 산에 한 4번 정도는 가요.
3: 예,
0: 거기 오몽길 형님과 저희가 같이 홍길 형 재단으로
3: 네.
0: 지금 22번째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3: 와 예, 너무 대단합니다.
0: 그 햇빛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선크림은 갖고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3: 네. 네팔이 또 산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되게 엄청 막 많고 이렇게.
0: 네팔의 전 세계에서 14개 8,000m 넘은 산이 있죠. 그 중에서 8개 네팔에 있습니다.
3: 와.
0: 그리고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도 네팔에
3: 에베레스트.
0: 있습니다.
3: 에베레스트.
0: 와. 8,848.
3: 야, 네. 여기 캠디도 등산 좋아하거든요.
2: 맞아요.
3: 아, 네,
0: 꼭 가야죠.
2: 그렇죠. 근데 에버레스트.
0: 아니 에버레스트까지는 네. 아니지만 베이스캠프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네, 등산 진짜 좋아합니다. 저 네네. 한번 스카웃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 그럼 언제든지.
2: 네.
3: 저는 홍어 미팅에 가고 캐니 네. 씨는 산악회.
2: 네, 산악회.
3: 오케이. 이렇게 인재들을 뽑아가시네요.
0: 네. 역시.
3: 네.
2: 자 그리고 또 같이 합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는. 황정민 배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0: 네.
2: 한번 맞춰보셨죠? 한번.
0: 제가 이제 네. 정민이 형은 제가 처음에 베테랑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2: 네.
0: 베테랑 그다음에 히말라야 아수라 그리고 거기 그 수리남 이렇게 네 개를 만났는데 진짜 우연히 그렇게 만났거든요.
2: 네.
0: 근데 형이 계속 따라다녀 너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 형이 나오는 데는 외국인이 많이 나와요.
3: 아,
2: 네. 아
0: 외국인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외국인 전문으로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0: 네. 그래서 형이랑 되게 친하게 됐습니다.
3: 그래 어쩔 수 없이 붙게 되네요.
0: 그래서 한번 형이랑 액션 영화를 한번 찍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3: 네.
0: 형이 액션도 좋아하고 또 형이 하는 그 연기 자체가 일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이 연기하는 거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 연기를 배워주고 싶고 다시 한번 액션 영화를 같이 찍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3: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건빌이가 생각하는 나캠든과 마카의 천이상은 아 이 답장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잘생겼어라고 하셨는데. 아유 쑥스럽네요.
0: 아, 잘생겼어. 역시
3: 아우, 감사합니다.
0: 이 다양한 문화 이 섞어서 나오면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 네팔에서도 아이돌 몇 번 제가 방송 코디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3: 네.
0: 네팔에서도 인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3: 언제
0: 한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3: 네. 네. 네.
0: 한 4천까지만 가자 우리는. 4천까지 가서
3: 네. 네.
0: 네팔에도 이 맑은 군기도 한번 먹고 네.
3: 너무 좋죠.
0: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산 에베레스트 산 옆에서 사진도 찍고
3: 네.
0: 네. 저 그런 거로
3: 진짜 해보고 싶어요.
2: 저도요.
0: 가시죠 뭐.
3: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네. 바로
2: 갑시다.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가려면 헬기 불러야 되는데
2: 제 또
3: 네. 헬기 헬리콥터가 아니라 헬기라 하셔. 네. 거의 한국인이시네요.
2: 진짜로.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는
0: 네.
2: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두 번째 고향이다 하셨는데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0: 역시나 아까 산악인 형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 형들이 90년도에부터 네팔에 이제 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산악인 형들은 1년에 한 3, 4번 정도 오세요. 근데 그 형들이

0: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점하고 한국인 숙소로 만들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면 산악회 형 중에서 박영석이라는 대장,
1: 네.
0: 연석 형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언어폰에서 실종됐고, 그 형은. 이제 남아있는 홍길 형이 지금 저희랑 되게 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형들의 계기를 제가 이제 한국에 유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 유학으로 와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 대한 역사도 배우고 하면서 한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돼버렸고, 또 여기서 제가 결혼하고 내 아이까지 키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죠.
2: 아, 맞죠, 맞죠.
0: 그렇죠,
2: 또
0: 그렇죠. 예.
2: 아들을 위해.
0: 그렇죠,
2: 예.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아, 좋습니다. 이게 답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0: 아닙니다.
2: 사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을 또몇개더 준비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2: 준비하시고요.
3: 네,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자, 뿅망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 예. 더 강력해졌습니다.
0: 맞았지만 안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2: 네, 맞아요.
0: 네.
2: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3: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3: 내가 가장 연기하기 힘든 감정은 땡땡땡이다.
0: 아, 우는 거.
2: 우는 거.
0: 우는 게잘안 되더라고. 이게 남자라서 그런 건지. 역시 이런 게 힘들어요.
2: 오케이. 네.
3: 자, 다음 질문.
0: 네.
3: 나 진짜 한국인 다 됐구나 느낄 때는 땡땡땡이다.
0: 역시 홍어 먹을 때.
2: 홍어 먹을 때.
3: 자, 다음 질문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건비루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비결은 바로 땡땡땡이다.
0: 아,
3: 하나,
0: 우리 아들
3: 둘.
0: 수호. 아들.
2: 오, 아들.
0: 아들 생각할 때. 네.
2: 아, 좋다.
3: 자, 다음 질문.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여기도 아들과 이제
2: 아들이죠. 네. 아들 사랑.
3: 네, 마지막
0: 역시.
3: 질문. 배우 건비르가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작품은 땡땡땡이다. 하나,
0: 액션
3: 둘.
0: 배우.
2: 액션 배우 맞아요.
3: 액션, 액션.
2: 네. 액션. 액션은
0: 아,
2: 영어예요.
0: 핵심이 영어네.
3: 네,
2: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0: 네.
2: 되게 잘하셨어요.
3: 네, 잘 대답하셨어요.
0: 또 한 번 맞았네.
2: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막
0: 근데
2: 많이
0: 액션
2: 맞죠.
0: 배우나 한글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2: 액션 배우는 그
3: 활동적인
2: 활동적인
3: 아니야.
2: 활동적인 좋다. 활동적인 긴장감 넘치는 배우. 네. 이런 느낌.
0: 이거 그 액션은 뭐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안 나오네.
2: 자, 그러면 이번에도
0: 네.
2: 재미있는 대답이 많았는데요.
0: 네.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연기하기 힘든 감정이라고 물어봤는데요.
0: 네.
2: 이제 우는 감정.
0: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인권영화의 주인공 몇번 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인권영화도 역시 필리핀 노동자로 역할을 하는데 출입국 관리에서 저를 잡았어요.
2: 네.
0: 잡고 저 이제 추방 당했는데.
2: 네.
0: 부인이 이제 임신 중인데 부인은 안 잡혔어. 근데 부인 잠깐 보게 해달라고 우는 거 신인데 엄청나게 밤새도록 준비하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2: 아이고.
0: 결국 안 돼가지고 그냥 눈물 넣어가지고
2: 잘 안
0: 그냥
2: 우시는,
0: 자자.
3: 잘 안 우시는 편이세요?
0: 근데 이 그 엄마 들어가신 지금 3년째거든요.
2: 네.
0: 이게 제가 빡빡하고 있는데. 물론 엄마 들어가실 때는 또 엄청나게 펑펑 울었어요.
2: 그렇죠.
0: 네.
2: 네.
0: 그거는 잠을 수 없었는데 연기할 때는 안 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연기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3: 아니에요. 그래도
0: 아, 그래요?
3: 왜 많은 곳에서 이제 스카우트 한 이유가 있을 테죠.
0: 아, 그래요?
2: 근데 모자 벗으시니까 되게 잘생기셨네요.
0: 아, 그래요?
2: 네.
0: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3: 네.
0: 머리를 이렇게
3: 네.
0: 그 어르신들이 엄마나 아빠 들어가시면 3년 동안 이렇게 빡빡해야 되고 그 장남은 눈썹까지 잘라야 돼요.
2: 아, 진짜요?
3: 네, 형제가 있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2: 아.
0: 그 저희 친형이 있고.
2: 아. 친형은 네팔에 살고 계신가요?
0: 지금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와 있어요.
2: 아,
0: 네, 친형도.
2: 아, 그런 문화가 또 있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네. 아, 너무 아름다운 문화인 것
3: 네.
2: 같아요.
3: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0: 네.
3: 나 진짜 한국인 다 됐구나 느낄 때는 홍어 먹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2: 근데 홍어 얘기할 때 되게 신나셔요.
0: 그렇죠. 그 홍어는 대부분이 이 홍어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먹냐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먹다 보니까 이쯤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만 생각하고
2: 맞아요.
0: 또 이 일을 하다 다니면 나한테 투자는 잘 안 되더라고. 뭐 마사지 받거나 뭐 운동 받거나 이런 시간 잘 안 되니까

0: 이게 뭐 멍청이 있는 것 자체가 홍어가 막걸리 먹으면 싹 풀어주는 느낌이야.
1: 아, 홍어도
0: 그래서 이거를
1: 막걸리구나.
0: 그 먹을 때마다 나는 아, 내 몸으로선 제 보호받는 느낌? 네네네.
2: 완전 힐링이네요.
0: 그렇죠,
2: 아,
0: 그렇죠.
1: 홍어 힐링.
2: 홍어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나요?
0: 근데 홍어는 역시 이제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그냥 소금에다가 이렇게
1: 회로
0: 쳐가지고 그냥
2: 딱
0: 먹으면
2: 홍어만
0: 그게 싹이 코에다가
2: 뻥
0: 쏘는 것
2: 뚫리잖아요.
0: 자체가 뻥 뚫는 그게 완전히 좋아하는데, 근데 처음 전파하는 분들은 역시나 이 삼합,
2: 뭔지?
0: 이게 김치하고 미나리하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삼합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했던지 그거 먹으면 또 몸이 좋아지니까
1: 그렇죠.
0: 한번 꼭 먹어보세요.
1: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아, 이것도 3번이랑 4번에
0: 네.
1: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일단 3번은 힘든 순간마다 건비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비결은 바로
0: 그렇죠.
1: 아들이다.
0: 아들이 솔직히 아들 같은 경우는 육상둥이로 태어났는데 6개월 만에 나와버려가지고
1: 우와.
0: 680g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튼튼하고
1: 아, 너무
0: 축구도
1: 다행이다.
0: 하고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다 해요.
1: 이야,
0: 이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저런 것만 시키고 있어요.
1: 일단 힘좀
0: 그래가지고
1: 빼라,
0: 예.
1: 저기서.
0: 그래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지. 나는 이제 정상으로 안 될까봐 그 걱정 엄청나게 했는데
1: 그쵸.
0: 너무 정상 지금 자기 또래보다 너무 잘 이제
1: 크고.
0: 적응돼 있기 때문에 아들만 딱 보면 그냥 아 내가 성공했다. 얘만 행복하게 키우면 되겠다. 이런 느낌.
1: 아, 가족 사랑이 몰래 네팔에서 좀 많이 있나요?
0: 그렇죠. 우리는 역시나 가족이 최고.
1: 제일 중요한.
0: 그러니까 한국에도 와서 가족이 최고라고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 가족을 생각하기를 위해서 벌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일단은 벌어야 걱정을 할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아, 이렇게 감빌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맨날 뛰어다니고 늘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까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시간에 쫓기듯 허겁지겁 살 때가 있잖아요. 밥도 빨리 먹어야 하고 일도 빨리 끝내야 하고.
1: 그래서일까요? 영화 아수라 속에서 건비리님이 맡았던 마법의 이 한마디가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맨날 빨리빨리만 해요? 인생이 100m 달리기예요?
0: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 같으니까 나만 멈춰서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생각해보면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본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떠세요?
0: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여행이니까요.
1: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건비르님이 열연했던 마법의 대사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0: 이게 진짜 처음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네. 조금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빨리빨리라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산악현 형들이 네팔에서 만날 때 네. 뭐든지 이 얘기할 때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그 빨리빨리라는 게 뭘까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 중에서 하나.
0: 아, 진짜요?
2: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뭐든지 얘기는 안녕하세요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만에 빨리빨리 그러면 아 너 알구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는 이제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저는 처음으로 뚱대문이라는 곳에서 제가 동국대 다니는데 뚱대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형이 저를 주무르를 학교 옆에서 약속을 부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한 9시 정도 시간대. 근데 거기 주무르역 3번 출구에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한 200m 전부터 사람들이 막 뛰고 와우. 엘리베이터에서도 뛰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뒤에다가 보고 마도 막 뛰었거든.
0: 아, 저 내가 쫓아오는 줄 알고
2: 첫 번째로 제가 뛰었어요. 와. 그리고 딱 3분 출구에서 딱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 또 다 그렇게 걸어가요.
0: 아, 진짜요?
2: 그래 나는 그때 완전히 미스터리 이게 뭐지? 그리고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아까 한 20명 정도 뛰거지로 이렇게 막 뛰고 그런데 마치 밖에 나오니까 또 뛰지는 않아요. 이게 뭐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출근 시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그 5분 늦을 까 봐 막 뛰는구나. 아. 저는 뒤에 품에서 풀 나는 건지 아니면 저기서 사고를 뭔가 크게 나는 건지 알 것

0: 등 그렇게 빨리빨리 뛰는 거 보고 그때 당시는 그 형들한테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5분 늦으면 뭐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직원들한테 막 하게 돼요.
1: 아, 그러니까 왜
0: 1분만
1: 늦었냐?
0: 늦었는데도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1: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또 적응이 될것 같아요. 26년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0: 그렇죠. 저는 이쯤에는 이제 이제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자체 차원 하나도 없이 이전 세계 경제 쪽에 10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1: 그쵸.
0: 야, 이거를 적응으로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으니까 역시 참어가지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거를 배우면 모든 것이 할수 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저.
1: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나는 뭐든 빨리빨리, 성격이 급한 편 아니면 나만의 페이스에 맞게 간다. 무조건 페이스야.
0: 이게 페이스마킹으로 하기 때문에 와이프랑 많이 트러블이 들어가요. 이 22년 차고를 왜 아직도 네팔 사람처럼 살고 있나.
1: 그래도 뭔가 나만의 빨리빨리 하는 분야가 있으세요? 약간 그래도 빨리빨리를.
0: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외식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두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이 음식 나오는 자체가 15분 이상 되면 짜증나게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이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게 준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시간대
1: 아,
0: 맞춰야 되거든.
1: 진짜, 네.
0: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넘을 때 하면 안 나오잖아. 내가 주방에 가서 막 빨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좀
1: 우와,
0: 빨라졌어요.
1: 약간, 그래도 식당은 또 이게 사장님이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손님들을 위한 마음. 그러면 그렇게 빨리 요청되면 요리를 몇분 만에 만드세요?
0: 저는 지금 이제 물론 네팔에서부터 저희가
1: 익숙하니까
0: 이제
1: 이제.
0: 하고 왔었고 여기 와서는 나는 10분 만에
1: 10분 만에.
0: 딱
1: 이야. 볶음밥 막 이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분 만에 딱 만들어요.
1: 난 사장님 계실 때 가야겠다.
0: 그렇죠.
1: 나도. 나 근데 저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진짜 나중에 저희가 레스토랑 이름을 받아가겠습니다.
0: 네,
1: 진짜로.
0: 한번
1: 진짜
0: 보고 오세요.
1: 궁금하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지금 몇 미터 정도 오신 것 같나요?
0: 아, 내가 지금 이제 한국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70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 70m.
0: 70m 정도,
1: 그러면 이제 인생에 30m만
0: 30m 남아있는
1: 남았다.
0: 거죠. 역시나 30m 이제 5학년 되려고 그러니까 힘들기는 합니다.
1: 근데 이게 또 레이스 할때 마지막 30m가 힘든 법이거든요.
0: 그렇죠,
1: 쉽지
0: 그렇죠,
1: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내시고
0: 그렇죠.
1: 멋있게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이제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건비르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2: 너무 신기했어요.
1: 일단 맛있는 식당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오늘 건비르님 어떠셨나요?
0: 네, 일단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돌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설레했어요,
1: 아,
0: 제가.
1: 진짜요?
0: 이렇게 잘 치는 동생들이 둘이로 이렇게
1: 아우.
0: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1: 아,
0: 영감스럽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이게 아이들이 한국어라는 것도 내가 한국어 때문에 한국에 26년 동안 살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1: 네.
0: 역시 한국어 만드는 세종대왕.
1: 아,
0: 야,
1: 그쵸.
0: 제가 존경하거든요. 또이 타이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1: 네.
0: 불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1: 아.
0: 불려줬으면
2: 당연하죠.
0: 감사하겠습니다.
2: 또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나요?
0: 네,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있는데 그 빨리빨리 문화를 빨리 적응으로 해야 되고 그 적응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외국인 동생들은 한국인은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이 느껴야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표현해 주니까
1: 그쵸.
0: 역시나 참고 슬프고도 행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한국에서 최고급의 경제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야, 한국을 그냥 파악하셨네.
2: 아니 진짜 나이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진짜 한국인이야 이거는.
1: 야, 그치. 한국인은 정이지.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0: 예, 역시나 제가 이제 다문화 청소년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네. 저기서 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0: 이제 다문화 시대가 너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에 이제 이분들이 또 같이 함께 살수 있는 이 문화와 이런 걸 개선했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목표입니다.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네, 꼭 이뤄지길 아이돌 한국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또 건비르님의 추천곡이죠. 전인권 사랑한 후에 끝곡으로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3: 안녕.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영어랑 좀 친해지는 방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변 환경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 해외로 이사 갈 순 없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휴대폰 언어 설정 바꾸기입니다. 맨날 들여다보는 게 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영어로 바꿔도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낯선 단어들이 슬쩍슬쩍 나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헷갈리겠죠. 근데 그게 또 영어랑 친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 난 그런 거 못해. 아우, 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not to worry. 그냥 이 시간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벌써 귀가 뚫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Chris Allen, Better With You.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26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휴대폰 말고도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늘리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이 뭐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추천 언어를 영어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굳이 공부하려고 안 해도 이 피드에 계속 영어가 섞여 들어오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왠지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시간 함께 해주실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왠지? 휴대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몰래 바꿔드리고 싶은. 그랬더니 주말 동안 훈민정음 마스터해서 월요일에 바로 나랏말싸미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바로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I tell you, I always have to say hello with a laugh. Because you make me laugh all the time.
0: 아, 왠지 뭔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쌤은 뭐라 그럴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뭐 전화기라든가 뭐라든가 모든 게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1: Yeah.
0: 그럴 때 너무 불편한지 않으셨어요?
1: It is actually very important. I mean, it's very hard. And so everything is in English. And I think that's why my Korean has not improved that much.
0: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 전화기나 무슨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1: all English.
0: 다 영어로 돼 있고.
1: It's all English. So this is what I want to tell people is that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in a country or how long you've been somewhere. Even me, after all these years, my Korean is okay. But if you don't deliberately study, if you don't make it a habit of studying, like my mom has been in Korea in America for over 40 years.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study.
0: 얼마나 오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이죠.
1: It is.
0: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1: Sure.
0: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 좀 이런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를 일부러 영어 계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1: Oh, I think that's a great idea.
0: 남들한테 comments도 남기고 남들이 남긴 comments 이제 댓글도 하고 DM도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Right?
1: Great advice.
0: Okay. 자.

0: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0: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가 국내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대화 내용과 광고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0: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전에는 월급 5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고소득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16%라면은 뭐 한 이전엔 6명 중에 1명 정도는 5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 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반도체 또 호황 덕분이겠죠.
1: Yeah, right. So really recently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3.713 million workers, about 4 million earned an average monthly wage of more than 5 million won as of October last year. So as you mentioned, it accounted for 16.5% of all wage earners.
0: 네.
1: And this is pretty high.
0: 와, 16.5%면 진짜 꽤 많은 숫자인 건데요.
1: Yeah.
0: Right.
1: So 5 million, like you said, 5 million before was considered, you know, like
0: yeah.
1: on the high end.
0: Right. 누군가가 저는 뭐 그 월 평균 한 500만 원 벌어요. 이러면 오, 와. 뭐 이런
1: yeah.
0: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가 무슨 10% 언더대가 아니라 16.5%면
1: That's right.
0: 그렇죠.
1: So like you mentioned, the major industries, a large number of the employees, 24% of manufacturing workers okay. earned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So, of course, with this whole export-oriented companies and semiconductor industry, that also has affected the wage.
0: 그러니까 이 산업별 격차는 좀 뚜렷하다고 하는.

0: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24%가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았지만 또 보건 사업 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인이 느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그 혜택이 일부 업종에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또 분명히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렇죠. So a lot of th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ctually the employees. Their wages are worsening.
0: Right.
1: And they're not able to pay off their loans.
0: 대출 감당도 안 되고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0: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이렇게 나왔는데요. Workers들의 share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돈을 받는 share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No, actually it just means that the share of workers, meaning they belong to something, a larger whole.
0: Okay.
1: A certain portion of workers.
0: 아, por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큰 것 중에 얼만큼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1: That's
0: 거잖아요.
1: Right. Mm-hmm.
0: 아,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넘게 버는 workers들의 비율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네요.
1: Yes.
0: Oh, where's my share? 그런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Okay. 자, 그리고 그만큼이 지금 has topped 넘어간 거예요.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라고 했는데요. 16%를 넘어갔다 of all wage earners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So in this context, basically it just means employees,
0: right.
1: people who work for a company and they get a wage or a salary.
0: Okay.
1: Okay. So basically, wage earners are not people who have their own businesses or have their employment through investments,
0: right.
1: but they work for a company.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비즈니스 오너스라든가 self-employed 된 사람은 제외한 것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0: So all wage earners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임금 근로자들,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1: But you do have to keep in mind, typically, a wage earner, or anytime we talk about wages, we're usually talking about working class or blue-collar workers who get an hourly rate or a daily rate, or maybe even a weekly rate. But in this case, we're just talking about people who belong to a company.
0: 아, okay. So 여기서는 뭐 시간당 얼마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직원 정도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Pay gap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얘기를 할까요?
1: Okay. So a gap is usually means like space. Okay. So pay gap is that sort of difference in how much money two groups of people earn.
0: Okay.
1: Okay. So if there is a gap, it means that one group makes much more or much less than the other group.
0: 아, 그러면 여기서 between industry 있으니까 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받는데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적게 받는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1: That's correct. That's correct. And they continue to widen.
0: Okay.
1: So when we say that the gap widens, it means that this kind of difference is becom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0: 갭이 더 커지는 거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A는 막 이만큼 근데 인더스트리 B는 조금 이런데 그게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한마디로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아닌 사람은 더 적게 벌게 되고.
1: Yeah, it becomes a little unfair in some ways. Yeah.
0: Okay. So pay gap continues to widen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이

0: 이게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divided into haves and have nots.
1: Oh, this is a great okay. expression. Mm-hmm. And this simply means have money or don't have money.
0: Oh.
1: Uh-huh. So haves are people who are wealthy.
0: Okay.
1: Have nots are the people who don't have the money. So they are poor.
0: Oh. 그러면 이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Yes.
0: 무슨 뭘 한단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Yeah.
0: 이걸로 그냥 S를 붙여서 사람을 만드는구나.
1: Yeah.
0: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Do's and don'ts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S만 붙이면 되나?
1: Yeah.
0: 이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haves and have nots는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George Ezra with Green Green Gras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0: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가 국내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대화 내용과 광고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료 AI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지 늘 과제였잖아요. 근데 오픈 AI도 결국에는 이제 광고 모델을 꺼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1: Well, so it is an advertising pilot. So when we've talked about the word pilot, which is it's not

0: the final.
1: Mm-hmm. 시범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0: Right. Mm-hmm. Uh-huh. It is just kind of doing just that. They're kind of testing the waters. And it's following the launch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mm-hmm. and Canada. And the program began on June 9th. So this is going to appear for adult users on the free tier and the Go plan.
1: Okay. Mm-hmm. All right. So 무료 이용자 그리고 Go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에게 만 좀 이제 성인 이용자에게만 노출이 된다.
0: And so OpenAI is being very adamant, meaning that they are very strongly saying that these advertisements are separated from the chat GPT responses.
1: Okay.
0: Because as you know, when we're doing a search or when we're looking at something, some ad pops up.
1: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해 오던 게 뜰 때 있어요.
0: That's right. Yeah, because they know the algorithm. So a lot of people are worried. Wait a second. We put a lot of stuff on
1: Yes.
0: We're always talking with ChatGPT. They know a lot about me.
1: Right.
0: So a lot of people are worried about these privacy concerns. Like they have all this information. So now they're going to utilize. They're going to take advantage. So OpenAI is like, oh, no, we're not doing that.
1: Oh, so basically they are saying, oh, no, these are two different things. They're, they're totally separ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Well, I mean, that's what they say.
1: That's what they say. Okay, 알겠습니다. 자, 무료 서비스만큼 도입은 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감수하고 무료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뭐 비용을 내고 광고 없는 서비스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날 것 같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1: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가 국내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ADS라고 하는 거 일단 뭘 줄인 걸까요?
0: Okay, it is short for advertisements.
1: Advertisements.
0: It's too long. Advertisement. So ads is much, it's shorter.
1: Right.
0: Right?
1: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it's too long 하는데 힘들어 해
0: We're
1: 보였어요.
0: We're too busy.
1: Right.
0: Yeah.
1: So 광고를 얘기를 할 때 advertisements 복수로 쓴다면은 할 수가 있는데 줄여서 ad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testing ad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시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Yeah. So just like you can test products,
1: right?
0: You can also test ads and see how they do.
1: 근데 그게 바로 as part of a pilot prog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Right. So the pilot program it has many different parts.
1: Right.
0: And this is just one part of it.
1: Okay. So pilot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범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환이다. 일환으로다가 이런 ads testing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테스팅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뭐 지역에서 뭐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지
0: yeah,
1: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0: Or in what country. It's all different, right?
1: 어느 쪽에서 traffic 생기는지. I see. Alright, 연결해보겠습니다.
0: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1: 대화 내용과 광고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다른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는 그냥 광고인 거고 대화 내용이랑 연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s to linger 한다. Continue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데 linger 한다는 건 뭘까요?
0: Oh, linger is a good word. Linger can either be positive or negative. Like when someone has a nice perfume or cologne and it lingers in the room. Ah, smells good. However, something can also linger. Maybe, you know, like, I don't know, kind of like a... Like an uncomfortable feeling can linger.
1: 뭔가 찜찜하게.
0: So, yeah, it stays longer than it should. I should not keep feeling this way, but I do.
1: Okay.
0: And that is to linger. So in this case, personal data or concerns continue to linger. So somewhere in there, it just makes you feel uncomfortable.
1: 뭔가 불안한데.
0: Yeah, right, right.
1: Okay. So 냄새, 뭐 좋은 냄새든 그게 악취가 됐던 그런 냄새 같은 것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0: 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걱정, 근심.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1: Yeah.
0: So 여기서 linger
1: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The Once with You're My Best Frie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담뱃값 경고 문구와 그림은 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표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표현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요?
2: Yeah, this is their sixth round of health warning images and messages for cigarette packs.
1: Mm-hmm.
2: And they're going to take effect on December 23rd.
1: Mm-hmm.
2: Now, before they kind of hinted.
1: Right.
2: For example, oh, the road to lung cancer.
1: Okay.
2: But this time, it's going to be very direct.
1: Mm-hmm.
2: Smoking ends in lung cancer.
1: Ah, wording이 like, it 완전
2: 맞긴 해요. It is not like it could lead to. No, mm-hmm. it will.
1: It might, it could.
2: No.
1: 이게 아니라, it will.
2: It will.
1: Mm-hmm.

0: Ready.
1: Okay.
0: Yeah.
1: All right. So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뭔가 살짝 슈거코팅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하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바꾸는 그런 뭐랄까 문구 표현을 가져오게 된 거네요.
0: And we just got a flash of the pictures.
1: Right.
0: Of some of these warning images.
1: Yes.
0: It's really hard to look at.
1: I know.
0: Yeah. So
1: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 yeah. 같은 거라든가 문구라든가
0: right,
1: 이런 것들을.
0: Right. Yeah, it's not just cancer. It's like heart disease, eye disease, right. you know, vascular disease, so many.
1: 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1: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By the end of this year 이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Warning labels, 라벨이 아닙니다. Labels입니다. Labels on cigarette packs가 will become far more, 훨씬 더 많이 blunt하고 and hard-hitting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blunt하고 hard-hitting 둘 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s. First of all, blunt means to be very direct and straightforward. Almost to the point that it could be offensive or rude. So if someone is very blunt in their comments, it could be a sign of honesty, but sometimes it kind of shows a lack of manners. Could be.
1: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를 보고선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너 살쪘어. 그냥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0: That's blunt. You know, sometimes I must say people can be very blunt about your weight.
1: Right.
0: Like, you know, like, 살 빠졌네. Or 살쪘어요. You know, it's very blunt.
1: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쁜 느낌으로 no.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Well, in Korea, I think it is just part of our cultural thing. It's like part of a greeting. But in American culture, it can seem a little too blunt.
1: 너무 대놓고 말하는, 너무 직설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irect나 straightforward보다 더 강하게 들릴 수도 있다.
0: Oh, yes.
1: 그리고 아차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blunt에서 끝이 아니라 hard-hitt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0: So if something is hard-hitting, it really has a strong emotional impact. So it's like bam! It really hits you hard.
1: Right.
0: We have that expression. It really hit me hard.
1: Right. 이 hit이 얼굴을 이렇게 뭐 가격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건
0: right.
1: 굉장히 충격을 준다. 약간 shocking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I agree.
1: 아, okay. So 이제 올해 말까지 그런 warning labels가 이제는 돌려서 하는 게 아니다.
0: That's right.
1: 이제는 blunt하고 그리고 제대로 뭔가 기억에 남게 히링을 해버린다. So hard hitting은 강한 인상을 주는 충격을 주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Spell out 하는 거예요, 쌤. 잠깐만요. Could you spell out your name? 해서 이름 스펠링 스펠링 불러달라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0: Okay. Yes, we do say that, but in a figurative sense. If you say, do I have to spell it out for you? means, do I need to make myself explain this so that you absolutely understand? So when someone doesn't seem to understand something, you say, do I have to spell it out? Let me spell it out for you.
1: Okay.
0: You didn't understand. Let me tell you again so there are no misunderstandings.
1: Okay. So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pell out 한다는 건 철자를 댄다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do I have to spell it out for you? 이러면 제가 굳이 이거 다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spell out은 뭔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1: 오해가 없도록.
0: That's right. And when you say this, it's a little strong. You're kind of like 답답해. You're like, okay, do I need to spell this out? Or let me spell this out? It's almost like you didn't understand. Let me tell you again.
1: 거의 경고의 수준이네요.
0: A little bit, yeah.
1: 그러면 여기서

0: spell out consequence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당신이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다가 mm-hmm.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in no uncertain terms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Okay, so this is very spell. So in no uncertain terms is a double negative. Okay, you know what that is. So if you look at it closely, it really means it's completely certain.
0: Mm-hmm.
1: But they do in English use the negative for emphasis.
0: Right.
1: To stress a point.
0: Okay.
1: In no uncertain terms. And this is an expression that is often used.
0: Right.
1: Okay. I will tell you mm-hmm. in no uncertain terms. Again, this expression is also very strong.
0: 아,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말해 줄게요. 이거보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강하잖아요.
1: Yes.
0: 그런 것처럼 uncertain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인데 거기다 또 앞에 no를 걸어서 그렇지 않은을 써서 일부러 no를 뺀 거네요.
1: Yeah.
0: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terms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용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o 절대로 uncertain한 그런 언어를 활용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단어를 쓴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1: Yes.
0: 이러면서 이런 느낌. 이 부분 전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1: yes,
0: 있네요.
1: Yes, I have to say. I have to say.
0: 느낌 자체가. Mm-hmm.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 Club 7 with It's All Righ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Joe.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상이랑 사진 보면 너무 귀여워요.
1: 그러니까, so cute.
0: 아니 오리가 이렇게 귀엽다는 건 저는 평소에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1: You know, I know someone whose parents raised two ducks.
0: Really?
1: In the apartment.
0: Wow.
1: Yeah. And they treat them like children.
0: Wow.
1: But you know, I mean, all animals, right. when you raise them from a very young age, right. they become like your babies.
0: 그죠? 그냥 dog이라고 하면, 이거 아파트에서 심지어 이게 가능해? Yeah.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패밀리가 돼버리는
1: sure.
0: 거예요. 오케이, 자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경기장 밖에서도 이 예상치 못한 화제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곤 하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오리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오리 축구 팬들한테는 정말 경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0: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pet dog 이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Yeah. 그렇죠? 반려 dog인 거죠.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게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this we cover the news at Evening Special mm-hmm. and it's an expression that comes up a lot.
0: Yes, 실제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Well, because the news covers special events.
0: Right.
1: That's why it's in the spotlight.
0: 맞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스팟라이트 안으로 우리 기대하지 않게 waddled into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Okay, so waddle is the way they walk. You know how they walk? They walk side to side. You know, like penguins waddle. It's so cute the way they walk. Yeah, exactly. And have you seen the penguins walking?
0: Yes, 뒤뚱뒤뚱 걷는 거.
1: Yeah, and also children when they learn how to walk. They can't walk. They kind of find their balance.
0: Yes, yes.
1: So you can say they waddle sometimes too.
0: Okay. 그래서 spotlight에 원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뜻인데 좀 여기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위트를 좀 넣은 거네요.
1: Yes.
0: 그래서 뒤뚱뒤뚱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관심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1: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Merlin,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저 lucky duck인데요. 많은 팬들이 지금 이 친구를 승리의 뭔가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Merlin이요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Okay, well, I think Korean people also say 마스코트.
0: 마스코트.
1: Yeah, yes. So in English we say mascot.
0: 이거는 좀 발음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네요.
1: Yeah, yeah. It's spelled M-A-S-C-O-T. And the important thing is it's not the official mascot. It's right. the unofficial mascot.
0: Oh, 그런 게 또 인정이 되나요? Unofficial mascot.
1: Well, it's almost as if the people have decided that he is the symbol of victory.
0: Okay.
1: He is the one that will bring our team luck.
0: 누구한테

0: 그래서 어포인티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어 그래 너 마스컷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1: Yeah, because a lot of people have seen like him waddle on the street in the streets with like a little like a jersey,
0: uniform.
1: Yeah, so they're kind of like, oh my gosh, you know, it's our
0: 사람들의 의한 마스컷이 된 거네요.
1: However, 호돌이 was the official mascot in 1988. Wow. You know why I remember this? Because I came to visit Korea in 1988.
0: Really?
1: Yeah. Right after high school.
0: 저는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의 느낌이었는데요. Yeah. 호돌이 너무 귀여웠고.
1: It
0: 근데
1: was.
0: 호돌이는 공식이었잖아요. So official, mascot.
1: That's right.
0: But this Merlin,
1: unofficial.
0: The dog, 얘는 이제 unofficial mascot이 되겠군요. 그래서 발음은 여러분들 mascot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1: Wow. Okay. And so this word score may be a little bit confusing because we use it in different ways. Like, you know, they scored, you know, 10 points or they scored a goal, right? Here, score an invitation basically means to successfully get something, win something that you wanted.
0: Oh, so 만약에 win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land 하거나 이러면 뭔가를 따내고 얻어낸 거잖아요.
1: So not anyone has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right? So you score an invitation. That's why it's score an invitation.
0: 마치 점수를 내는 거 같은 거네요. 그쵸?
1: It's almost like awesome. I scored, but it wasn't a goal, but it was this valuable invitation
0: from the president.
1: Yeah.
0: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진짜. Yeah. Okay, 그래서 초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be or get invited. by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score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비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I think so too. Because like with friends, like, hey, dude, you know, I scored some tickets to the basketball game.
0: 어디서 얻었다.
1: Yeah. Right. Or like, oh, I scored us some great seats. You know. Right. So this is how it's used.
0: Okay. So you wouldn't use it, you know. For, I don't know, anything formal or 이런 거에는 score 쓰기가 좀 그렇겠네요.
1: Maybe, maybe. But you know, if you score an invitation, that's fine too.
0: Okay. So, 초청장을 얻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초대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score an invitation. 그리고 이왕이면 from까지 같이 가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초청장을 받았느냐, 이러면 from someone까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표현,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표현들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linger 아까 기억나시죠? 뭔가 좋은 냄새든 안 좋은 냄새든 right? 아니면 그런 불안한 감정이든 뭐가 됐던 간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continue to linger 하면 계속 남아있다. 오래 지속되다.
1: The smell of paint continued to linger for days.
0: 페인트 냄새가 며칠 동안 계속 남아있었어. 자, 그리고 방금 했지만요. Score an invitation. 이것은 초대를 받다, 초청을 따내다가 되겠죠.
1: I somehow scored an invitation to the movie premiere.
0: 나 어쩌다 보니 영화 시사회 초대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따낸 겁니다. 그렇죠? 자, somehow는 어쩌다 보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도로 해석 가능하고요. 자, in no uncertain terms. 아주 분명하게 애매하지 않게.
1: Kristen made it clear in no uncertain terms that she wasn't interested.
0: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한 걸까요? 크리스틴은 관심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걸 확실하게 만들었다.
1: I think 작가님 knows me too well.
0: 어, 그러니까요.
1: Yeah, because you know, when I was younger, I did that.
0: 어, 굉장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I was very like, what? How are you?
0: He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oing to the movies?
1: Oh, no, thanks. Sorry, I'm busy.
0: 확실하게 딱 busy.

0: 로 그냥 끝냈네요. 자, spell out consequences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결과를 분명히 설명하다.
1: They spelled out the consequences before we signed the contract.
0: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다 설명해 줬어. spell out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haves and have nots 굉장히 특이했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입니다.
1: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 nots seem to be growing.
0: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 심지어 여기도 아까 나왔던 갭이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Right. 자, as part of라는 게 있었어요. 뭐뭐의 일환으로, 뭐뭐의 일부로.
1: I joined the workshop as part of my training program.
0: 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워크숍에 참가했어, 뭐 조인해서 합류했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뭔가 blunt and hard-hitting. 저는 이거 심지어 무서웠어요. 이 표현 설명할 때. 자,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한, 뭐 거침없는.
1: His speech was blunt and hard-hitting.
0: 네, 그 사람 연설 진짜 직설적이고 강렬했어. 그래서 blunt라고 하는 거는 direct라는 단어보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강하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는 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무 귀여운 표현이기 때문에요. waddle, waddle이라고 하는 거 뒤뚱 뒤뚱 걷답니다.
1: The toddler waddled toward his parents.
0: 아기가 부모님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갔어. 그러니까 덕만 그러는 게 아니네요. 아이한테도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0: Okay. 자,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Coldplay. It's A Sky Full of Stars.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자,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폴리 마켓이나 아니면 카우시 같은 예측 시장에 조금 특별한 베팅 대상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입니다. 이 주식도 스포츠도 아닌 스타 커플의 결혼 또는 뭐 결혼식이 하나의 베팅 상품이라는 거 굉장히 놀랍죠. 대체 어디에 돈을 건다는 걸까요?
2: Oh, boy. I tell you,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the Kalshi and Polly market these days.
1: Right.
2: So it's interesting because they've been betting on everything.
1: Right.
2: The war in Iran, what happened in Venezuela. And now it's like Taylor Swift.
1: Uh-oh.
2: She's a big name. Mm-hmm. She's getting married.
1: Wow.
2: So now they're like betting on her.
1: Wow.
2: But this is, I don't know. You know, this is interesting.
1: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거의 미국에서 인기가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2: Oh, so many people.
1: 네, 그리고
2: love her.
1: 또 트래비스 켈시는 또 엄청난 또 뭐랄까요? 스타 둘 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2: Yeah, I think 네. so. I mean, but of course Taylor Swift is the bigger star.
1: Right.
2: I think Travis Kelce. Uh-huh. Like if you're a footballer, if you're a football fan, uh-huh. you may have heard of him,
1: uh-huh.
2: but everybody has heard of his name because of Taylor Swift.
1: Right. Mm. 그래서 뭐 훨씬 더 큰 스타긴 하지만 mm.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 많이 가진 나머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2: Right. I know.
1: All 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1: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돈을 걸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0: 그녀의 결혼이 뜻밖의 경제 현상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이 팬들의 관심을 넘어서요, 실제 돈이 오가는 예측 시장이 형성이 된 건데요. 결혼식 관련 베팅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장소는 물론 뭐 하객 명단 누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베팅 대상이 막 되면서 새로운 팬 문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스타의 사생활을 너무너무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죠, 거의. 오늘 이 기사의 일부를 모두 4개 파트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한창이던 시절에는요, 팬들 사이에서 마스터마인드라는 놀이가 유행을 했다고 해요. 공연 전에 그날 어떤 의상을 입을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막 그런 거 예측해보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또 누가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좀 뭐 약간 일종의 팬 참여 같은 게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1: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On sites such as Kalshi and Poly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Kelce.
0: 상위권에게 상품을 주는 앱에서 참여한 팬들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은 그저 내가 맞췄다 하고 자랑하는 재미로 이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팬들은 이런 추리 본능에 실제 돈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정치 이슈, 날씨까지 다양한 대상에 베팅이 이뤄지는데요.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에도 수백만 달러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뭔가 이긴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돈까지 거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와, 근데 이 마켓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정치 이슈도 그렇고 날씨 얘기까지도 베팅을 하고.
1: Sam, this is crazy right now. And so some people, economists are even looking at the market, like Kalshi, through people's eyes. What are they thinking? What are they betting on? So in order to get a sense of the vibe or what's going on, they look at these markets. I mean, they look at these, you know, prediction markets.
0: 오,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요.
1: It's crazy.
0: Okay,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0: 상위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앱에서 이 게임을 즐기는 팬들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은 그냥 집에서 순수하게 내가 맞췄다 하고 자랑하는 재미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Swifties라는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Swift의 팬들을 얘기를 하는 게
1: 되겠죠. Yeah, like you know the army. Yeah, BTS.
0: 다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1: Yeah.
0: 네. So,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Partook 했다는 거. 이건 사실 partake의 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부분적으로 뭘 했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덩어리 표현 자주 쓰는 거는요. Take part in 어디. 흔히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participate in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집에서, 그죠? Purely for bragging rights를 위해서라고 했네요.
1: This is a very unusual expression. Uh-huh. And maybe you've heard this for the first time. Uh-huh. First of all, to brag means to show off. Mm-hmm. To kind of like, you know, I did this, you know, na-na-na-na-na-na. So that is to show off. Something. Now, rights is an interesting thing. Why is it bragging rights?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in some competition, you won and you have earned the right To brag.
0: To brag about.
1: There you go.
0: Whatever you did.
1: That okay. is bragging rights.
0: Okay.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Uh-huh. 이 brag 한다는 거가 보통 우리 bragging about someth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show off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show off는 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brag about something은 purely 말로 하는 자랑인 yeah. 거잖아요. Yeah. 근데 그걸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Yeah. 나 이거 했다.
1: Right.
0: 나 저기 뭐야 크리스틴 쌤이 팥빙수 사줬다. 막 이런 거 bragging. Yeah. Yeah. Okay. Right. So bragging rights는 자랑할 거리, 의스될 권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Okay, 연결해 볼게요.
1: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0: 그런데 이제 일부 팬들은 그런 호기심과 추리 본능에 실제 돈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ome are taking that Q-U-I입니다, 여러분들.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spirit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Now it's interesting because in the Korean translation it's 호기심. But in English we also have the word curious. So you may wonder, well,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someone who is curious and who is inquisitive?
0: Okay.
1: It's a good question. Right.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Mm-hmm. Curiosity, to be curious, is just like one thing. Oh, I'm just curious about something. Mm-hmm. Like, I wonder, right? Mm-hmm. Inquisitive is a particular kind of mind that wants to know more, that wants to question. And it has the kind of feeling like there's some intelligence behind it. And that if you have an inquisitive spirit or an inquisitive mind, you are always asking questions. Why? Who are we?
0: Okay. So, curious. 한 거는 그냥 one time thing일 수 있는 거잖아요.
1: Yes.
0: 그냥 I'm just curious.
1: Curious,
0: you know,
1: yeah.
0: Out of curiosity. 근데 inquisitive 한 person은 뭔가 하나의 nature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1: Yes.
0: 이 사람은 계속 뭔가를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1: yes.
0: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다.
1: Exactly.
0: 오케이. 훨씬 더 그러니까 또 호기심의 성향이 깊은 거네요.
1: Yes.
0: 오케이. So 여기서 spirit이라고 하는 건 영혼 뭐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성향, 탐구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nquisitive spirit, 호기심이 많은 성향, 탐구심이고요. And putting money behind it이라고 했는데 돈을 그 뒤에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1: Well, basically putting money behind it, they are betting.
0: Betting on
1: yes.
0: it. 오케이. 결국에 이거는 돈을 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On sites such as Kalshi and Kapali 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Kelce.
0: 카시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나 정치권 인사, 심지어 그날의 최고 기온까지 다양한 대상에 베팅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뜻밖의 분야에 수백만 달러가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수백만 달러가 in bets are being placed. 이렇게 돼 있어요.
1: Yeah.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people are betting on.
0: All right. 수백만 달러가 걸리는 거네요.
1: Yeah.
0: Okay. 그러면은 bet을 건다라고 할 때 bet on something이라고도 해도 되고
1: yes.
0: place a bet on something이라고 해도
1: right.
0: 되는 건가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 많은 돈이 걸려 있다. 뭔가 bett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On sites such as Kalshi and Poly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Kelce.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Taylor Swift,
0: hmm.
1: we need to listen to her song.
0: Yes.
1: Okay, here is I Knew It, I Knew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돈을 걸겠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건 영화나 게임, 드라마, 음악 등에 숨겨놓은 암시나 힌트, 뭐 비밀 메시지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그 스위프트 팬덤은 이런 이스터 에그 찾기 문화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속에 소품이나 뭐 의상 색깔, SNS 뭐 게시물, 인터뷰 발언까지 분석을 하면서 다음 앨범이 나오는 건가? 새로운 발표를 암시하는 건가? 뭐 이렇게 추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팬들의 분석 습관이 예측 시장과 의외로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죠.
1: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in Taylor's behavior and the Easter eggs and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said Sarah Baker Bailey, a professor a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wait a minute, why don't I make a little money off of this weird superpower?
0: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테일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숨겨진 힌트를 찾아내고 숫자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하는 데 익숙한 팬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 능력으로 돈도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 잘 알고 있는데
1: yeah.
0: 이 돈까지 된다고? 그거 해보지 뭐 이럴 것 같은데.
1: Sure. I mean like if you can predict what she's gonna do
0: right?
1: and people are putting money, betting, why not?
0: 그러니까요. 모든 걸 럭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1: yeah.
0: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는
1: yeah.
0: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in Taylor's behavior and the Easter eggs and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said Sarah Baker Bailey, a professor a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0: 테일러의 행동 패턴이나 숨겨진 단서들을 읽어내고 숫자에 담긴 의미까지 분석하는 데 능숙하다면요. 전문가

0: 미국 서던 커네티컷 주립대의 사라 베이커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you can pick up patterns 할 수 있다면 이러고 있는데요. 패턴을 왜 줍는 걸까요?
1: It's interesting how you use this expression, pick up patterns. In this context, it means to recognize, to sometimes detect, as if you have a sixth sense.
0: Okay.
1: You pick up a vibe, 아, 뭔가, we say.
0: 뭔가 패턴이 있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에 뭔가 패턴이 있어. 이걸 알아차리는 거네요.
1: Yes, that's it. Yeah. So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that's what it's saying. Okay. It's like you, oh, you see it.
0: 어, 흐름이 Maybe 보이네요.
1: Some, yeah, people don't see it, but you see it.
0: Okay. So 딴 사람들이 모르는 패턴을 그냥 내가 딱 픽업했다는 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아차렸다라는 느낌.
1: Yep.
0: 뭔가 노리스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거를 recognize 해요. 오, 이거가 있구나. 패턴이 있어. 그렇다면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하게 된다면. 근데 뭘 잘하냐면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hink through라고 하는 단어 덩어리가 하나 나온 것 같고요. Yeah. 그리고 numerology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1: This is a little different from just thinking.
0: Right.
1: If you think through something, you are carefully considering or analyzing. You are like totally from A to Z, you are thinking about this.
0: Okay.
1: So you do it by step by step. And there's a kind of analytical process. It is not just like, oh, let me think about this.
0: Okay.
1: But you are analyzing.
0: 아, okay. 그러면 think through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think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곰곰이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think through, 그 다음에 numer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숫자에 담긴 의미를 분석을 한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So fun fact, Taylor Swift, number 13 is a very important number for her.
0: Oh, why so?
1: Why? Because she was born on December 13, and she turned 13 on a Friday the 13th, and her first album went gold in 13 weeks.
0: Wow.
1: And she painted 13 on her hand at concerts for years. So 13 is a big number for her.
0: 그러게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 결혼을 뭐 13일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1: maybe,
0: 있겠고.
1: Yeah, maybe, okay, like, like 1-3. They're looking at 1-3.
0: 아, okay. So 그런 숫자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진짜 think through라고 하는 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본다라는 뜻인 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자, 연결해볼게요.
1: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wait a minute, why don't I make a little money off of this weird superpower?
0: 그렇다면 잠깐, 내가 가진 이 이상한 능력으로 돈도 좀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이렇게 되네요.
1: Yeah. A natural expansion is just basically saying the next logical step.
0: Okay. 점점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1: Yes. Like, okay, so I can do this. Well, what can I do next? That is to make a little money off of it.
0: 아, okay. So 뭔가 생각을 딱 한 다음에 그게 바로 it's a natural expans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expansion 자체는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 생각이 발전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쌤, make a little money off this weird superpow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Okay, so we all know make money. Make money off of is the key right here. If you make money off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money through something.
0: Right.
1: And that is, in this context, weird superpowers.
0: Okay.
1: Your exceptional ability to figure out these patterns.
0: 뭔가 추리를 잘하는 거죠.
1: Yeah.
0: 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superpower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make a little money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참고로 make money off 뭐 doing something or some kind of a noun 같은 게 나오면은 뭔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실 off of라고도 나오고요. 실제로는 of 뒤에 나오는 of를 제거하기도 하죠,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f를 한 번 더 쓰는 게 redundant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원어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쌤 그거 있잖아요. Can't take my eyes. 어떤 사람은 실제로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배팅 시장은요. 단순히 결혼할까 안 할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어디가 될지, 어떤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할지까지 세세한 항목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측 시장 칼시에서는 결혼식 관련 배팅 규모가 이미 2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중 결혼식 장소 예측에만 149만 달러.

0: 인구가 몰렸다고 합니다. 거의 22억입니다. 현재는 뉴욕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일부에서는 트래비스 켈시가 NFL 스타 선수라는 점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스포츠 베팅에 익숙한 팬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fans might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celebrities' public lives because they were emotionally invested or because they hoped to increase the chances they would get concert tickets, albums, and merchandise.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0: 과거 팬들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이나 음반, 굿즈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돈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fans might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celebrities' public lives because they were emotionally invested or because they hoped to increase the chances they would get concert tickets, albums, and merchandise.
0: 과거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소식을 따라다닌 이유는 감정적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콘서트 티켓이나 음반, 굿즈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1: Yeah, so before these prediction market apps or platforms right. came about, mm-hmm. that's what it's saying. Mm-hmm. Because Kelce and Polymarket, it's not something tha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0: Okay.
1: You know, it's like recently been really hot mm-hmm. these days.
0: Right, right.
1: So that's what it's saying. So before this, you know, what could they do?
0: Mm-hmm. 뭐 어디 돈을 걸고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Right?
1: Yeah.
0: So 여기서 그러면 쌤, rise라고 하는 거가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발생한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등장한 것을 의미하겠네요.
1: Appearance.
0: 뭔가 하고 나와.
1: Yeah, it's coming up again.
0: Mm-hmm. Okay, so rise of such platforms. 뭔가 돈을 건다든가 이렇게 하는 플랫폼 등장 전에는요. 팬들은 뭐 관심을 가졌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됐기 mm-hmm.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Emotionally invested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invested, investment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1: 투자. Right. That's right. Yeah, that is true. When we think of the word invest, we think of stock market.
0: Right.
1: Right. Okay. But you, if you are emotionally invested, it means that you deeply care about a person, that you are emotionally attached and involved.
0: Right.
1: You spend that much time, you invest your time emotionally
0: right.
1: into that person.
0: 그러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마치 돈을 투자한 것처럼
1: yeah.
0: 돈이 아닐 뿐인 거잖아요.
1: Your
0: 감정을
1: time.
0: 감정 맞아요.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뭔가 투자한 것처럼 몰입했다. 완전 빠져 있다라는 뜻이
1: yeah.
0: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그 사람 다니는 데마다 다
1: yeah.
0: 같이 다니고 뭐
1: right.
0: 이렇게
1: And you have all the albums and you know you have like you know I don't know whatever there is
0: okay.
1: of Taylor Swift.
0: So 여기서 emotionally invested 되어 있다는군요.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쓰지 않나요? 그 나는 그 어떤 organization에 heavily invested 돼 있어. 이렇게도 쓰지 않나요?
1: Oh yeah. So basically it could mean two things. It could be literally money you invested money into that organization. Or it could be that you are very much committed and you have spent your energy and your time in that organization.
0: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던가
1: yes.
0: involved가 세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뜻도 되겠군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0: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심과 열정을 쏟을 새로운 창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바로 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그 관심에 대한 아울렛이 어디 쇼핑 가야 되나요?
1: Okay. So an outlet means a way to kind of express something. A channel.
0: Okay.
1: Or kind of to release your feelings or whatever it may be, your energy. So like children.

0: Deep Dive Daily.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위프트는 평소 사생활을 공개하는데 매우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배팅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팬심과 사생활 침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팬의 생각 들어볼게요.
1: Still, for many Swifties,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is crossing a line. I don't think that you can really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if you're trying to place bets about their personal life, said Tanner Holcomb, a 30-year-old consultant in Washington, D.C., who attended five Eras tour shows,

0: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1: 많은 스위프티들은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팬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돈을 걸면서 진정한 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위프트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할 때도 매우 신중했다며 그만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진정한 팬의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This is a true fan.
1: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이러면 이게 당신이 팬이냐.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Still, for many Swifties,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is crossing a line.
1: 하지만 많은 스위프티들에게는 이런 베팅이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그렇죠? 그 개인 사생활에다 대고 돈을 거는 거는요. Is crossing a line. 라인을 크로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 So we have an expression go too far, which is very similar.
1: That's right.
0: So if you cross a line,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hat goes beyond something that is appropriate or respectable or acceptable.
1: Right.
0: So basically, you are just, it's negative. So there is a line and like, you can stay there, but if you pass, if you cross that line, it's like, oh, that's not right. That is unacceptable.
1: 이거는 그러면 정말 우리말로 선 넘지 마. 이거나
0: yeah, it's the same thing.
1: 그냥 똑같은 거네요.
0: It really is.
1: 어떤 표현들은 정말 좀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서 이게 We are the world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0: We are the world. Yeah. You know? I mean, we are all humans and we all think alike.
1: 그러니까. So, cross a line이라고 하면 선을 넘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전에도 한번 들어봤었던 go too far이라고 하는 거. 너무 넘지 말아야 할 뭔가를 넘어버렸을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한테 경고할 때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Oh, yeah. So. I mean, especially like with kids. When you're a parent, like, and the kids start, you know, some kids, when they become teenagers, they swear at their parents. You cross the line.
1: That's a big no-no.
0: That's a big no-no.
1: Okay, so cross a line이라는 하는 것은 선을 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I don't think that you can really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if you're trying to place bets about their personal life, said Tanner Holcomb, a 30-year-old consultant in Washington, D.C., who attended Five Eras tour shows,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1: 에라스 투어 공연을 다섯 차례나 관람한 한 팬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돈을 거는 사람을 진정한 팬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스타에게도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You can't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you know, if you're trying to, you know, place bets.
0: Make money from
1: right,
0: it.
1: Make money from it.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라고 얘기를 하네요.
0: Yeah. Basically, you know, it's kind of like if you're trying to make money from all these personal things from her life, he's saying that's wrong because the artist also deserve privacy.
1: Right.
0: Meaning they should be able to keep certain parts of their life private and not public.
1: 아, 근데 그거를 없애게 해서는 안 된다. So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뭐에 대한 권리, 뭔가를 가질 권리라고 할 때 right 뒤에 to를 쓰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Okay? Right to 무엇? 이렇게 하면 뭔가를 내가 가질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ome privacy, 사생활에 대한 나의 권리. 그거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0: That's
1: 접근하는
0: right.
1: 권리가 되겠네요. 그것을 이유로 들며. 그리고 이거 약간 typical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뉴스에서 이 citing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유로 들며, 예로 들며 라고 할 때 이게 툭 등장하니까요. 알아두시면 또 귀가 뻥뻥 뚫리겠죠.
0: Oh, yes. 네.
1: 자, 연결해 볼게요.
0: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1: 그는 테일러는 자신의 사적인 삶을 공개할 때도 정말 신중한 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찐 팬이네요.
0: Oh, yeah.
1: 다 알고 있어요. Mm-hmm. So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해왔다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라고 했네요. Glimpse라고 하는 거는 쑥.
0: Oh, yeah, that's right. So if we get glimpses, mm-hmm. a quick look right. at her private life, mm-hmm. we don't see all of it, mm-hmm. but we see a little bit of it
1: right.
0: from unexpected times.
1: 약간 맛보기만 보는 거네요.
0: Yes, that's what it is. So a glimpse basically uh-huh. is a quick look, and it's just kind of like, And then it goes real fast.
1: Okay, so 이 Taylor Swift가 예전부터도 자기 personal life를 뭐 private life를 공개할 때도 다 보세요 이런 적은 없다.
0: No.
1: 약간 glimpse들만 살짝 살짝 보여준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지켜줘야 되지 않아? 이런 느낌이네요.
0: Well, I mean, she is known for sharing that through her songs.
1: 자연스럽게 조금씩만. Yeah. Okay, so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라고 하면 그녀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Still, for many Swifties,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is crossing a line. I don't think that you can really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if you're trying to place bets about their personal life, said Tanner Holcomb, a 30-year-old consultant in Washington, D.C., who attended five Eras Tour shows,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when she shared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Okay, let's shake things up a little bit with Beyoncé. It's Crazy in Love featuring Jay-Z.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트래비스 켈시 결혼식에 돈 걸고 있다는 거 들었어? 장소에, 하객 명단에, 뭘 입을지까지 걸고 있대.
0: 오케이. 난 이렇게 걸어보지. 장소는 우주는 아님, 옷은 턱시도는 아님, 하객 명단에 마유는 없음.
1: 첫 두 개는 틀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 건 확률 100%임.
0: 사람이 너무 단호하네. 아니 왜요? 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1: Sorry.
0: 마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Oh, no. 네, Very unlikely.
0: 저의 뭔가 바람을 이제 볼 수가 있네.
1: Okay.
0: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마지막 건 확률 100%임. 굉장히 얄밉게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That last one feels like a 100% lock.
0: 오.
1: 오.
0: 잠깐만요. Lock은 이렇게 자물쇠 아니에요? 뭐 잠궈두는 거 아니에요?
1: Yeah, this is a fun expression.
0: Right.
1: It's a very casual expression. Mm-hmm. A 100% lock means it is guaranteed, almost guaranteed, near certainty.
0: That my name is
1: absolute.
0: Not on the list.
1: Yeah, it's okay. Absolute. Mm-hmm. I'm sure.
0: 100%니까 이제 잠궈, 더 이상 묻지 마.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Alright. So 100% lock이라고 해버리면은 100% 확정인 것. 너무 슬프네요.
1: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we use that word lock in a variety of ways. Mm-hmm. Let's lock this in. Mm-hmm. Meaning let's finalize this.
0: Right.
1: Let's wrap it up.
0: Okay.
1: Uh-huh. Uh-huh. So it is that feeling of like final, guaranteed, like No way. Uh-huh. It's all very just final.
0: 이거는 파이널이다. 더 이상 여기에다가 you cannot make any changes to that.
1: Cannot. That's right.
0: Mm-hmm. 100% lock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100% 확정.
1: It is okay. 확정.
0: Alright. 이거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본다면은요. 크쌤 대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트래비스 켈시 결혼식에 돈 걸고 있다는 거 들었어?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나왔었던 동사 중에 아까 뭐 place a bet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뭔가에 돈을 걸다 뭐가 있었죠?
1: Well, to bet on something.
0: Mm-hmm. Mm-hmm.
1: So people are betting on their wedding.
0: Right.
1: Yeah.
0: 뭔가에 돈을 걸다. 그럼 여기서 bet이 verb로 쓰인 거네요. 동사로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Yeah. And oftentimes in casual conversation, I bet you $10 that, you know, you're going to be late or, you know, you're going to do something or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nd this has been around for so long.
0: Right,
1: you know,
0: right.
1: like friends, guys, you know, like, hey, you want to bet? You know, it's always about betting.
0: 걔 실제로 돈 걸지도 않으면서 내기할래? 이거,
1: yeah.
0: 이거 한국에서도 똑같거든요.
1: Yeah.
0: 걸지도 않아요.
1: Oh, 근데 okay, 만 원. I'll bet you 만 원.
0: 그만큼 본인이 certain하다. 아, 나이건 100%.
1: Uh-huh.
0: Okay. 자,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객 명단에 마유는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명단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1: Well, on a list.
0: On a list.
1: Uh-huh.
0: On을 써야겠군요.
1: So we say like a wedding list.
0: Mm-hmm.
1: Mm-hmm. And this is also very important. And I have to say that it's a very different wedding culture.
0: Right.
1: In Korea, you know, invitations are sent to a wide variety of people. But in America, usually when they have their wedding, it's a very specific list.
0: Okay.
1: Not everybody is invited.
0: 와,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really? 결혼식에 그냥 다 오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완전히 select people만 올 수 있게

0: So you cannot go if you don't have an invitation.
1: 초대장이 거의 필수네요.
0: Yeah. Okay. It's 100%.
1: 그래서 그 리스트 위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Yeah,
1: 그
0: you gotta be on that list.
1: 있어야 되니까.
0: Yes.
1: On a list라고 하면 명단에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루 한 문장이 마지막 건 확률 100%임 한마디로 확정이다. 변화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었죠?
0: That last one feels like a 100% lock.
1: 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hear people are betting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They're betting on the location, the guest list, even what she might wear.
2: I'll bet on this. The venue won't be outer space. She won't wear a tuxedo. Oh. And Mayu won't be on the guest list.
0: Oh, well, the first two could be wrong. But that last one feels like a 100% lock.
2: Once again, that's cold.
0: Oh, gos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week.
0: Yes, hope you enjoyed us. Throughout the week, we got to end the week with our final song. It is by Snow Patrol. And the song is Open Your Eyes.
1: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a wonderful weekend. We'll see you next week.
1: Oh, yeah. Bye. Bye-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반납한다는 말. 친구한테 뭔가 책을 빌렸는데 돌려줘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걸 철회한다든가 취소한다는 말.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영어의 take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take back. 일단 back이 있으니까 되돌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느낌이 오고 앞에 take하고 붙여서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책 반납 한번 해볼까요?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책을 take back 하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납하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납하다, take back, take back, 까먹었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이 책들 저기 반납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One more time.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붙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동생한테 코트를 빌렸는데 이걸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Take back 중간에 넣었어요, this coat을.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2가 나왔죠. 아까 library에도 2가 나왔고 어디 어디로 돌려줘야 된다도 되고 누구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니까 둘 다 2로 쓸 수 있겠죠. So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Okay.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취소하다라든가 철회하다

하라는 말. 내가 말을 해놓고 혹은 약속을 해놓고 그걸 접는 거죠. I take back what I said. 무슨 말 했다가 혹은 약속을 했다가 야 그거 취소 취소 취소 이 말이에요. I take back what I said. 내가 한 말 취소할게. 오케이? 한 번 더. I take back what I said. back의 힘 제대로 들어가죠. I take back what I said.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막 항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끝내 그 말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is words. Words는 말이죠.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누구의 말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을 해놓고 막 취소하라고 했는데 끝내 그러지 않겠다고 혹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 거예요.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To take back his words.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하다 철회하다가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에 쓴다는 것이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 구동사에 드리는 예문들은 바로 일상에 쓸 수 있는 그런 예문들만 엄선해서 드리고 있어요.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책 반납에 써봅시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Take back, 팀 잘 주세요.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Take back the books. Take back the books. 그렇게.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Coat back to my sister. 양쪽에다 힘 주고. 철회하다. I take back what I said. I take back what I said. Okay. 그 다음.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Take back his words. 뭔가 취소한다든가 철회한다는 건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받겠죠, 이런 경우는요. So take back his words. Take back what I said.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문들을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명작을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것을 까먹었다. I forgot to take back the books to the library. 나 이 코트를 동생에게 돌려줘야 돼. I need to take this coat back to my sister. 자, 이번에는 취소하다. 내가 한 말 취소할게. I take back what I said.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He refused to take back his words.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take back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또 구동사를 하나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하거나 감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동사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멈춘다거나 중단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layoff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리해고나 감원 쪽은 이미 알고 계신 구동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확장해서 그 두 번째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정리해고하다 예문 먼저 만나볼까요?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그러면 그 회사는 5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가 되겠죠. 정리해고를 이제 50명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company had to lay off, 힘지해 주죠. 50 workers.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과거형으로 laid off가 되겠죠. laid off.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여기까지가 정리이고요. 자, 다음 예문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 문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여기 lay off는 정크푸드를 해고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야, 이상한 음식 좀 그만 먹어.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그래서 이 lay off가 그만두다, 중단하다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또 많이 사용이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목표예요.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꼭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야, 나 게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붙잡았다 하면 3, 4시간씩 하게 돼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때 lay off예요.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뭐 하나의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했다, 저 게임 했다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게임 자체를 끊어야겠다는 의미로도 layof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Lay off, lay off, 뒤쪽에 힘 확실히 들어가죠.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Many people were laid off, laid off, laid off last year. 이렇게. Okay? 그 다음.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Lay off junk food. 양쪽에다 힘이죠.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정크푸드 좀 그만 먹어. Okay? 그 다음.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끊어야 된다. 한 번 더.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자, 입영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가보세요. 회사는 5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The company had to lay off 50 workers.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해보세요. Many people were laid off last year. Okay. 야, 너 정크푸드 제발 좀 그만 먹어. 영어로.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Okay? You should lay off junk food. 아, 나 모바일 게임 좀 제발 좀 끊어야 되는데.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I need to lay off mobile games. 이럴 때 또 lay off입니다. 저는 참 이 두 번째 뜻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꼭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특정 사실이나 정보를 지적하거나 언급하다라는 말, 뭘 부각시키거나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말, 우리말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것을 영어로는요, 하나의 동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동사의 세계가 참 이렇게 다양한 뜻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point out, point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point 자체가 어디를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out이 와서 받쳐주면서 뭔가 부각, 강조, 지적, 언급 약간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다 힘을 줍니다. point out, point out 이렇게요. 자,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언급하거나 지적하다 쪽 예문을 먼저 보세요. 뭔가 얘기하다가 나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 이 점을 좀 언급하고 싶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대명사니까 중간에 넣어야겠죠. I'd like to point this out. point out this 이 어순은 안 되죠.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그러면 뭔가 언급하다가 저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혹은 보고서에 이제 몇 가지 실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그러면 또 뭐 통계 수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오타가 될 수도 있겠고 잘못 서술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콕 집어서 이거 잘못됐네요 라고 지적한 거죠. 그럴 때 point out을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적, 언급 쪽이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지적의 언급의 의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각을 시킨다거나 강조하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영어 동사 중에 highlight 그런 동사와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 내용의 핵심 부분을 내가 부각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면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key points는 중요한 핵심 요소들인데 그걸 지적한다는 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oint out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부각시켰다는 얘기예요. highlight 했다는 얘기예요. I highlighted the key points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을 매일 하면 당연히 건강상 이점이 많죠. 그것을 언급을 하면 약간 강조하고 부각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럴 때도 써볼게요.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그러면 정기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이점을 포인트 아웃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각시켜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의 의미는 아니겠죠. 잘못 같은 걸 지적하는 것이 포인트 아웃도 되지만 좋은 점이나 이점을 부각하는 것도 포인트 아웃이 된다고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이 예문들을 그럼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 가이드입니다.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I'd like to point this out. 이렇게 노란색에 힘을 주고 읽으면 됩니다. 한 번 더요. I'd like to point this out. Very good. 다음에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Pointed out. 확실히 뒤에 힘이 가죠.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이렇게. 다음에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뭐 포인트가 양쪽에 다 들어오긴 하지만 상관없죠. 앞엔 동사고 뒤엔 명사니까. Key point, 즉 핵심 요소를 내가 이렇게 부각시켜 강조했다.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그 다음에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He pointed out, pointed out, 이리 붙이면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Pointed out, pointed out, 뒤쪽에 힘을 마찬가지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이 문장들을 한번 직접 입영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point this out. 그녀는 보고서에 한 가지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She pointed out a mistake in the report.
난 핵심 내용을 부각시켜 강조했다. I pointed out the key points.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했다. He pointed out the benefits of exercising regularly. 자, 오늘은 point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연습 조금 더 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를 잠깐 방문하거나 어딘가 들른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미리 알리지 않고 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어디에 잠깐 간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선 이런 말을 여러 개의 동사를 쓰지 않고 딱 하나의 동사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drop off라고 하는 구동사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딜 내려준다든가 그럴 때 쓰는 말이고 drop by는 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체류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들린다거나 예고 없이 찾아간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몇 개 드려볼 텐데요. 어떻게 쓰는지 감이 금방 오시지 싶습니다.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drop by 다음엔 그 들르는 장소가 바로 나오거든요. 내일 내가 니네 집에 들릴게 이런 얘기죠. So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가서 뭐 몇 시간을 있는다거나 그런 얘기보다는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얼굴 보고 혹은 뭔가를 하고 다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drop by입니다.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한번 더.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사무실로 그 장소를 바꿔볼까요? 이따 우리 사무실에 잠깐 들려주라. 그런다면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이따가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줄래? 잠깐 오란 얘기죠. 뭐 좀 줄 테니까 뭐 건네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Drop by my office. 뒤에 힘 잘 주시고 자, 이런 예문들에서 drop by의 어떤 특징이 잠시, 즉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방문이라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면 drop by가 어떤 문장에서도 쓰이냐면요. 예고 없이 그 즉흥적인 어떤 방문의 성향이 있었다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 dropped by unannounced. 그러면 예고 없이 들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unannounced 자체에 예고 없이란 말이 있지만 여기서 drop by는 잠깐의 의미를 부각하기보다는 전혀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She dropped by unannounced. She dropped by unannounced. 전혀 예고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온다고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오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들른다의 개념보다 불쑥 찾아온다의 개념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초점이 다른 그런 상황에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그러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예문들을 어디 힘을 줘야 되는지 한번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drop by, 구동사니까 뒤쪽에 힘을 확실하게 더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예문,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천천히 읽으면 그렇고 조금 속도 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drop by에서 힘 들어가죠.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자, 그 다음에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by에 힘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drop by my office? drop by my office? 이렇게 그 다음에 She dropped by unannounced unannounced 삼음절 강세고요. She dropped by dropped 이디 붙이니까 She dropped by She dropped by unannounced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drops s 붙여도 drops by drops by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제가 무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입에 붙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니네 집에 잠깐 들를게. 영어로 I'll drop by your place tomorrow. 이따가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줄래?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그녀는 예고 없이 들렀다. She dropped by unannounced. 그쵸. 마지막으로 그는 종종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한다.

He often drops by without calling. Okay. 자, 오늘은 drop by라고 하는 구동사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Hey,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 have got your back.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의 등, 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일까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지지하고 보호할 거야, 프로텍트 할 거야, 내가 있잖아, 난 항상 너의 편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든든한 지원의 표현입니다. 서포트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주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표현인데요.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든든한 백이 될 거야. 백이 되어줄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런 표현이죠. So support. I will support you. I have your back. I will protect you. I will help you. 라는 표현입니다. Hey,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Don't worry. I got your back. I will help you. Okay? For example, I'm really nervous about my first day at work. 첫 출근이라 첫날 너무나 긴장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너무나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상황이에요. I'm really nervous about my first day at work. Nervous about. 불안불안하고 긴장할 때 I'm nervous. I'm nervous. 뭐에 대해서? First day at work에 대해서. 첫 출근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된다. Don't worry, I've got your back. 네, 이 동료들 사이에 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Hey, don't worry, I've got your back. 이 두 문장 같이 그냥 세트로 표현하세요. Don't worry, I got your back. Don't worry, I'm here to help you. I will support you.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인데 V는 거의 안 들리고요. I've의 V를 빼고 그냥 I got your back 해도 괜찮아요. Next, they're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me. They are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me. 사람들의 나에 대해 헛소문, false rumors,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spread하고 있다. 네, spread를 쫙 뿌리는 거거든요. 뭘 뿌리고 있냐, 퍼뜨리고 있냐, false rumors, 헛소문에 대해서.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지금. They're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me. Hey, I won't let that happen. 그걸 내가 막아줄게. 그런 일 안 생기게 할 거야.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게끔 도와줄게. 그걸 막아줄게. I won't let that happen.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내가 너의 편이기 때문에, 네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항상 도와줄게, 너의 백이 돼줄게.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Number three. I'm struggling financially right now. I'm having a difficult time with money. I'm struggling right now. Financially.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I'm struggling financially right now. Hey, if you need help, I've got your back.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냥 말만 하세요. If you need help, I've got your back. 내가 도와줄게. 도움이 필요하면 힘들면 말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 reaction. I can't thank you enough. Oh, I can't thank you enough. Oh my goodness. I can't thank you enough.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투, 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드려도 부족합니다. 라는 상황에서 I can't or I cannot thank you enough. You have to say it with meaning and so much strength.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도 계속 감사드려도 모자랍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이 표현은 상대방이 이제 해준 일이나 배려가 너무 커서 보통 thank you, more thanks로 부족할 때 I am so thankful to you. I thank you so much. 이런 뉘앙스에서 I can't thank you enough.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네, 도움을 크게 받았을 때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걱정 마세요. 그 병원비 제가 처리했거든요. Really? Don't worry. I covered your hospital bill. I covered your hospital bill. 제가 그쪽 병원비 그냥 처리했어요. 그냥 카드로 쓱 긁었어요. Oh,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죠. I can't thank you enough. 여기서 enough는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can't thank you enough 하면 아무리 감사하다,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Wow, I think I would be thankful too if someone covered my hospital bill. 병원비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Another situation. 예상치 못한 이 친절을 받았을 때 somebody was so nice to me. 요즘 많이 바쁘시다길래 제가 들었는데

0: 듀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뭐뭐인 상태의 뭐뭐다라고 할 때 이때 필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with 잘 아시는 with로 쓰는 이 with라는 단어예요. 흔히 우리가 뭐뭐와 함께라고 할 때 필요한 전치사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Come with me 하면 너 나랑 같이 어디 같이 가자 라는 말이 됩니다. 이때 가자인데 왜 go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뭐 go with me 라고 해도 말이 틀리진 않는데 보통은 come with me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을 때 그때 come with me 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어쨌든 나와 함께 라고 할 때 이렇게 with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뭐뭐인 상태의 누구누구라고 할 때 with가 쓰이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저 여성이 바로 셀리예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양이를 들고 있는 혹은 고양이가 뭐 함께 아래 앉아있던가 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고양이와 같이 있는 저 여성이 셀리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 lady with a cat is Sally. 이렇게요. 자, A is B. 라고 하는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This is a book 한다든지 I am 이보영 이렇게 말한다든지 누구누구는 뭐뭐입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중간에 비동사를 연결하잖아요. is든지 뭐 am이든지 말이죠. 자, 여기서는 is가 쓰여서 뭐뭐 is 뭐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뭐에 해당하는 것이 the lady with the cat입니다. The lady is Sally 하면은 저 여성이 저 숙녀분이 셀리예요 라는 문장인데 만약에 그 앞에 한 16명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중에 어떤 여성이 셀리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 많은 여성들 중에 고양이와 같이 있는 바로 저 여성이 셀리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말하면서 with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e lady with the cat.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저 남자가 셜록이에요. 홈즈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The man is Sherlock 하면 저 남자가 셜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남자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자라고 할 때 그렇죠. 지팡이는 영어로 cane. Cane이라고 하거든요. C-A-N-E. 그렇다면 그 Cane과 함께 있는 남자. 아하, The man with the cane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 man with the cane is Sherlock.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치사 with로 연결이 되어서 뭐뭐와 함께 있는, 뭐뭐를 갖추고 있는, 뭐뭐를 뭐 입고 있던지 들고 있던지 안고 있던지 좌우지간 같이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 with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이 Jerry예요. 라고 한다면? 네, The boy is Jerry. 라고 하는 게 기본 골격이 되고요. 자, 이 뼈대에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그 with를 붙여서 야구 모자와 함께 있는 그 소년. The boy with

a baseball cap. The boy with a baseball cap is Jerr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이번에 알아본 거는요, 뭐뭐를 갖추고 있는, 뭐뭐와 함께 있는 이라고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주 유용한 with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고양이와 같이 있는 저 여성이 셀리예요. The lady with the cat is Sally.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저 남자가 Sherlock이랍니다. The man with the cane is Sherlock. 자, 여러분의 문장으로 많이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식의 문장일까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야 싶으실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영어를 배우는 건 참 어려워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가주어 it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영어 시간에 아마 진주어, 가주어 이런 말 들어보셨던 기억이 아스라이 나지 않으세요? 자, 이때 it,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사 it라고 하는 것을 가주어로 쓰는 문장을 만들게 돼요. 말 그대로 가짜 주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뭐뭐 해요 부터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짜 주어인 it가 됩니다. 그래서 it is hard. Hard, 어려운 이런 말이죠. That's a hard question.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할 때 hard 쓰이잖아요. 그래서 it's hard 부터 먼저 말하고 그러면 그건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거가 뭘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이제 곧 다음에 진짜 주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우리가 만들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보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게 영어의 기본 문장이 틀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뭔가 하나가 있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문장의 주어가 얼마나 깁니까?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 주어 부분이 되는데 이걸 문장의 맨 앞에 넣자니 너무 무게가 앞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요. 문장 중심의 그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앞을 가볍게 말하고 뒤가 무거워져요.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앞에 일단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it라고 하는 가짜 주어로 자리를 일단 메꾸자 라고 해서 it, 네가 가짜 주어해 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요. It's hard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이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라는 진짜 주어가 뒤에 오게 됩니다. 이때 중간 연결고리가 to가 돼요. to라고 하는 이 깜찍한 단어가 to. 이게 뭐뭐슨 네,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To say I'm sorry. 네, 이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to say I'm sorry. 자, 아시겠죠? It's hard, 어려워요. 뭐가요? To say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It's hard to say I'm sorry.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노래 제목으로도 It's hard to say I'm sorry 라는 거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건 어렵죠? 라는 문장을 또 만들어 볼까요? 영어를 배우기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일단 어려워요 라는 말을 먼저 It's hard.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To learn English. It's hard to learn English. It's hard to lear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It's hard.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드는 것은 이 오겠죠. To make

friends. It's hard to make friends. It's hard to make friend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it's hard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 뭐뭐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다면 hard 대신에 아주 좋은 이란 뜻의 great, great 를 넣어서 문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It's great to 라고 하면은 하기가 great 해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참 좋아요. 라고 한다면 It's great 다음에 to learn new things. It's great to learn new thing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 혹시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아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렇죠, 뭐. 라고 말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I know it's great to learn new things, but it's hard to do i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이죠. 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거 참 좋은 거죠. 늘 도시에만 있다가. It's great.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는 것. To spend some time. 어디서? 자연에서. In the natu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It's great to spend some time in the nature. Well, do you agree?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자칫 주어 부분에 오는 말들이 너무 길어져서 무거워질까봐 일단 가볍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넣는 것을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hard. 오, 어려워요. 뭐가? To say I'm sorry.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라는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짜 주어인 it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죠? It's hard to say I'm sorry. 네, 여러분 많이 연습해보세요. 바이바이.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뭐뭐가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자, 이제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가주어 it로 시작을 하고 동사에 주어를 넣어서 말해보는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자, 뭐뭐 하기는 뭐뭐 해요 라는 문장은 그냥 it's 다음에 to 뭐뭐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일단 어려워요 라는 말부터 먼저 it's hard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to say I'm sorry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될 때 누구나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땐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 하는데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로서는 내가 뭐뭐 하는 게 어렵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로서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t's hard. 일단 어려워요. 먼저 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거, 즉 새 친구를 사귀는 거 to make new friends. To make new friends. 자, 이걸 어떻게든 이어야 되는데 It's hard to make new friends 까지만 말해도 no problem. 아주 훌륭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라고 해서 내가 그렇다라는 말을 넣고 싶다면 중간에 불쑥 for me, for me 이걸 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s hard to make new friends. I mean, for me, you know.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So for me를 뒤에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만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단지 나중에 가서 for me를 넣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말할 때에 해당이 되고 글로 쓸 때는 이렇게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라고 조금 정돈된 문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어떨까요? 나로서는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려워요.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라고 말하면 됩니다. It's hard for me to learn English. 라고 이어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건 어떨까요?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쉬워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맨날 어렵다, it's hard 이런 말만 했는데 쉽다는 말도 할 수 있겠죠? It's easy. 그 다음에 나로서는 for me,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to learn new things. 이어볼게요.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이지 않아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it's hard. 근데 어떤 경우는 it's not hard 라고 할 수 있고 it's easy. It's not easy.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뜻을 만들 수도 있죠. 중간에 not을 넣어서요. 한번 해볼까요? 나로서는 너를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It's not hard. 안 어려워. For me, 나로서는 to help you, 너를 도와주는 게 It's not hard for me to help you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특히 하기 어려운 거 혹은 특히 쉬운 거 혹은 뭐뭐 그건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로서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워요. It's hard for me to make new friends. 나로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쉬워요. It's easy for me to learn new things. 나로서는 너를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It's not hard for me to help you. 휴, 좀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에 반하지 않는다. 치장한 얼굴과 환한 미소는 호감은 줄지언정 매력이 사랑은 아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은 당신이 문득 멍한 표정을 지을 때, 무너져 울고 있을 때, 당황하여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그리하여 감춰왔던 그늘이 문득 드러날 때 아닌가?

김건중 작가의 책 우연한 아름다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찰리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띄워드렸습니다. 량지치님이 음악이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죠. 저도 또 선곡표 위에다 별표를 해두었습니다. 아, 집에 가는 길에 또 들어야지 하면서. 아, 그리고 음악 또 듣고 싶으시면 제방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녁 제방도 있죠. 오늘 문장 카펫은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 정신과 의사 김건종의 마음 낱말 사전, 우연한 아름다움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우연한 아름다움 안에는 우리가 알던 그 흔한 단어들이, 그 낱말들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늘에 대한 풀이었습니다. 그늘. 그늘이라는 게, 때로는 거기서 이제 태풍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태풍은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사랑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잘 치장되고 꾸며지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각도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벌어지는 누군가의 그늘을 포착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의 씨앗이 톡 터지기도 한다는 거. 너무 와닿아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지금 마음에 그늘 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카를 고를 때는 이런 맥락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아쉬워가지고 축구 보시다 오신 분들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늘이셨나요? 그러나 그 그늘에서 이제 태풍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270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혹시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서 옷이 붉은색이신 건가요? 아, 경기 결과에 아쉬운 마음 달래러 북카페 입장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부러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붉은 티셔츠 입고 왔는데, 저도 이 북카페 오는 길에 EBS 건물 안에 복도 지나갈 때마다 와, 이렇게 함성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들리다가 자주 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에서 뛰었던 선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응원의 한마디, 또 이제 인사, 이런 것도 있으면 북카페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아서 전달할 순 없지만, 이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그 마음이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유영주님, 반짝, 여러 면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스러운 문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늘 하면 우리가 뭔가 피하고 싶고 약간 웅크리는 것 같고 사랑의 반대말처럼 느껴지고 하는데, 그늘에서 사랑이 태동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어요. 아도이의 그레이스,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출장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2시가 회의 시작인데 가는 길에 북카페를 듣고 싶어서 12시 땡 하고 출발을 했더니 도착 시간이 12시 47분으로 나오네요. 북카페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2시 회의 시작인데 1시간도 훨씬 전에 도착하시는 셈입니다. 북카페 들으면서 가려고 일찌감치 출발한 그 결과인 거죠. 아, 산책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일찍 도착하셨으니까 여유롭게 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사랑합니다. 김지현님, 오랜만에 본방 왔어요. 마치 할머니 시골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북카페가 할머니 시골집 같은 그런 편안함, 푸근함을 주는 거죠. 좋습니다. 노래도 촉촉하고 좋네요 이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노래가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음악이 어디까지 매력적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다음 곡, 다음 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기윤덕님은 여름에 가드너에게 있어서 그늘은 너무 소중해요. 햇빛에 약한 식물들을 북향 정원에 옮겨 심으면 쑥쑥 잘 자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이 정원을 가꿔 보면, 그러면 정말 사람의 삶도 굉장히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식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종마다, 그리고 종도 개체마다 다그 어떤 습성들이 다르고, 햇빛과 물과 이 원하는 양이 다르고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덕님, 이 메시지가 또 오늘 문장 카페과 딱 이어져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맞아요. 체감 온도가 40도라고 들었는데, 우리 선수들 무더위랑 싸우면서 고생 많았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45분, 45분,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속 그 종일 뛰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그 모두의 시선과 함성이 닿는 곳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시선을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시죠.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우주라는 말, 북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우주라는 이 단어를 한번 낱낱이 뜯어볼까요? 오늘 1카 만나보시죠.

천자문의 첫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 우주는 거칠고 끝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한없이 깊고 아득하여 검게 보이는 하늘

해과, 무엇이든 품어 길러주는 황금빛 땅, 그리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변화무쌍한 우주. 고대 동양인들이 바라본 우주 만물의 모양이 이랬구나를 그 짧은 글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단어의 뜻도 풀어보면 재밌습니다. 우주는 집우에 집주자를 쓰는데요. 똑같이 집을 뜻하는 한자어지만 두 단어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집우는 전후 좌우 상하 모든 방향을 포괄하는 무한한 공간의 의미를, 집주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무한한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즉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묶어낸 것이 바로 우주라는 단어였던 거죠. 그렇다면 영어권에서는 어떨까요? 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어에는 우주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스페이스와 유니버스가 대표적이고요. 가끔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각각의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스페이스는 인간이 가닿을 수 있는 우주 공간을 지칭합니다. 우주선이나 로켓으로 방문 가능한 우주정거장, 우주개발처럼 탐사가 가능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할 때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유니버스는 스페이스에 비해 시공간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별과 은하, 우주로 채워진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를 뜻하죠. 갈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말할 때 유니버스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우주의 경이로움, 철학, 종교적 관점 등이 더해진 조화롭고 의미 있는 우주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무질서나 혼돈, 카오스가 아닌 법칙과 조화로 이루어진 질서 있는 체계임을 뜻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천자문에서 말하는 우주는 세 단어 중 코스모스와 가장 닮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콜드플레이 BTS가 함께한 곡 My Universe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 어떤 뜻인지 이렇게 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 스페이스는 탐험가의 우주인 거고요. 유니버스는 천문학자의 우주입니다. 코스모스는 철학자의 우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카페인님들, 내가 자주 언급하는 우주는 어떤 각도에서 본 우주인지 한번 이 영어 단어들 세 단어 사이의 그 차이를 한번 만끽하시면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옥현님은 토이스토리에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고 외치죠. 우주란 말 그대로 무한한 공간 무엇이든 닿을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공간 아니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차원의 시공간이 우주인 것 같습니다. 우주라는 단어 그래서 뭐 꼭 그 천문학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들으면 약간 그 마음이 확장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꼬마 카페인이었던 우리 그 로고 이렇게 중간에 나갈 때 우주를 뚫을 만큼 북카페를 사랑한다던 그 아이의 그 목소리 그 표현도 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우주를 뚫을 만큼 큰 사랑이었구나. 새삼스럽게 또 와닿으면서요. 신수아님은 마음과 생각과 몸의 에너지가 우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우주가 한없이 넓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광활하게 느껴지다가도 그러다가도 이게 사실은 우주 먼지 그 우주를 이루는 성분이 이제 내 몸의 성분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우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래 내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좀 이게 작게 집중이 되면서 내 안에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내 안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게 좀 좁아졌다가 하는 이 각도의 변화 즐기시면서 우주를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선우정아의 상상,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두 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푸른 숲에서 펴낸 위화의 산문집 산곡 미풍 읽어보려고 합니다.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읽을 때 너무너무 슬픈데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이게 좀 약간 코믹할 지경인 그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참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산문집 작가가 1980년대 그러니까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한 40여 년의 시간을 이 산문집 안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이 작가의 소설 세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구나 움튼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가의 어린 시절 읽어볼게요. 제목은 바다를 보러 가다입니다.

어렸을 때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다. 집에서 해변까지는 10리 거리였다. 나는 4살, 형은 6살이었다. 10리 길이면 너무나도 멀었다.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고 우리는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집 안에 있었다. 집 안에서는 의자가 말이 되었다. 조금 있다가는 다시 바뀌어서 사람이 말이 되어 바닥을 기어 다녔고 우리는 의자를 사람이라고 치고 그것을 등에 지고 다녔다. 다 형이 하자는 대로 했다. 형은 컸고 나는 어렸으니까. 형이 달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또 달에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나는 여전히 믿었다.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고 형은 아무 말이나 해댔지만 나는 듣는 게 기뻤다. 전부 다 헛소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할 일도 있었다. 우리는 뛰어내리기를 연습했다. 먼저 침대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다음에는 의자에서 뛰어내렸고 마지막으로는 탁자에서 뛰어내렸다. 형과 달리 나는 뛰어내리지 못했다. 형이 나더러 뭐라고 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속으로는 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6살이 되고 나니 나도 뛰어내릴 수 있었다. 놀다가 지치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부모님은 퇴근해서 돌아와 우리가 안 보이면 애태우며 사방으로 우리를 찾으러 다녔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멀쩡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서히 뛰어내리기 연습이 재미없어졌고 침대 밑에 들어가는 것도 재미없어졌다. 무슨 일이든 다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창턱에 기댄 채 하늘과 구름을 보았고 먼 곳에서 물결 치듯 구름을 이루는 산들과 가까운 곳에서 바람에 출렁이는 들판의 벼 파도를 보았다. 그러다 나와 또래인 아이들이 멀리서 텀블링을 하는 게 보이면 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었다. 형은 말했다. 울지 마. 말은 그래도 형의 얼굴도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우리는 너무 심심했다. 방 안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고 마음의 세계는 점점 커졌다. 하루는 형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바다가 있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출렁이기 시작했다. 형의 마음도 출렁였다. 원래부터 거기에 바다가 있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마음이 동하지는 않았는데 저 말을 하고부터 형도 설레게 되었다. 형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푸른 하늘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았고 구름에도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들뜨지 않았다. 물결치듯 구름을 이루는 산도, 출렁이는 벼파도도 재미가 없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텀블링을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다. 그저 쟤들은 왜 해변에 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형이 말했다. 만약 바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다면 나를 데리고 바다에 갈 거라고.

강허달님의 넌 나의 바다 띄워드렸습니다. 일개 기쁨 위화 산문집 산곡 미풍 읽고 있습니다. 위화 작가가 1960년생이에요. 6, 70년대 대한민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이제 부모 둘다 이렇게 일하러 나가야 했을 때 그때 방문을 이렇게 집에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위화 작가도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형이 아, 예, 바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너를 데리고 해변에 갈 텐데 바다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까 봐 이제 문을 잠근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위험할까 봐. 근데 이제 방 안에서 형제는 계속 상상의 나래만 펼치는 거죠. 바다를 꿈꾸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이야기 만나보시죠. 우리는 생각했다. 문을 통해 밖에 나가는 건 희망이 없다고. 창문은 늘 열려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2층이라 형은 물론이고 나는 더더욱 뛰어내릴 수 없었다. 형은 창문으로 줄을 바닥까지 들이우면 그걸 잡고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줄이 없으니 나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구해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 나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려가는데 쓸 거라고, 바다를 볼 거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듣더니 벌컥 화를 내며 형을 야단쳤다. 형은 나더러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바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일요일에 우리를 바다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 말을 했을 때가 목요일이었다. 이틀만 더 지나면 우리는 바다에 갈 수 있었다. 형이 기뻐했고 나도 기뻤다. 그 이틀 동안 형은 내게 정말 잘해주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내 걸 뺏어가지 않았다. 나도 형에게 잘해주었다. 내 모자를 형더러 쓰라고 했다. 예쁜 모자였다. 그러나 일요일에 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다. 우리는 해변에 가지 못했다. 그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되자 아버지는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이 있다면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바다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갔다. 집에서 해변까지는 십리 길이었다. 십리 길을 지금 걷자면 그다지 멀지 않지만 그때는 아주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형을 업고 나를 안고 그렇게 바다에 갔던 게 기억난다. 올 때도 똑같았다.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광경이 지금은 희미하다. 단지 형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나 커! 아마 나도 그렇게 외쳤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 느낀 건 나중이 아니라 처음 바다를 보았던 그때였던 것 같다. 그때는 비록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때가 맞다. 아버지가 돌아가자고 하자 나는 달갑지 않았다. 형도 내키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조금만 더 있어요. 몇 번 조금만 더가 이어진 다음 아버지는 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형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너 데려갈게. 나중에 정말로 형이 나를 몇 번 바다에 데려갔다. 더 나중에는 친구들과 같이 자주 바다에 갔다. 요즘에는 부모님이 자주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하신다. 형도 나도 그러자고 한다. 다만 나날이 뒤로 미뤄질 뿐이다. 이번 주 일요일에서 다음 주 일요일로. 그래도 결국 가긴 간다. 갔더니 가장 기뻐하는 건 부모님이다. 바다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가 갑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부모님은 늘 조금만 더 있자라고 하셨다. 우리는 해변에 오래 머물렀다.

샤를트르네의 라메르 바다 듣고 왔습니다. 읽기 기쁨 어제와 오늘 이틀간 위화 작가의 산문집 산곡 미풍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아빠 줄좀 있어요?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다 쓰려고? 라고 하니까, 아, 이거 타고 내려가려고 창밖으로 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형 혼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빠가 우리를 바로는 아니지만 몇 번의 약속을 이렇게 거듭 어기시면서 결국에는 바다에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때 봤던 첫 바다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 인생이 이거구나를 인지했던 첫 순간이었음을 더 나이 든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카페인님들도 내 인생에서 처음 받아봤던 순간, 아주 어릴 때 기억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기억 속에 유효한 범위 안에서 남아있는 기억으로 추측해보건대, 이때가 처음 아니었나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화 작가의 산문집 산곡 미풍, 이 책은, 산문집은 읽으시면 너무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설도 매력적이지만 산문집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정은숙님, 미루고 미루었던 바다를 보러 갔을 때 얼마나 설렘 가득 기뻤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생애 그 바다는 고1 때 서해 대천 앞바다로 해양 훈련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귀한 추억 주섬주섬 꺼내 먹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첫 바다였나요? 고1 때 대천 앞바다가 첫 바다? 아니면 기억에 남는 바다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처음으로 바다를 봤던 그 순간에 어떤 느낌으로 그것을

느꼈을까? 뭐다 일기장에 적진 않았어도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한번 추억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토이 김동률이 함께한 곡이죠. 너의 바다에 머무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모네의 수련, 고흐의 해바라기 이런 인상파 명작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인상파 걸작들을 찾아 파리가 아닌 도쿄로 떠나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오늘 이 예고 보시고 지금 1750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서 작년 도쿄 여행 후 귀국길에 만났던 고흐전 광고예요. 고흐를 일본어로 이렇게 쓰는구나 싶어서 무심히 찍었는데 마침 오늘 방송과 접점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1: 네, 뭐 접점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죠.
0: 운명이다. 네, 지금 이렇게 북카페랑 통한다 하는 사연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 운명인 거군요.
1: 네. 그쵸?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도쿄가 참 가까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죠.
1: 다녀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아마 오늘 책에 공감도 되실 거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0: 계획을 세워볼까?
1: 네,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가져온 제목이요. 인상파 인 도쿄입니다.
0: 인상파 인 도쿄.
1: 네.
0: 그러니까 인상파는 유럽 아니야? 왜 도쿄에서 인상파를 찾아? 하실 수도 있잖아요.
1: 유럽이 본지는 맞죠.
0: 네.
1: 유럽은 너무 멀잖아요.
0: 그렇죠.
1: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 중에서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도시인 도쿄에서
0: 네.
1: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들과 그들의 대표작도 네.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전원경 교수는
0: 네.
1: 서양 미술 연구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늘 유럽 가서 보고 뭐 미국 가서 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본인에게 일본 미술 투어, 도쿄 인상파 투어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0: 네.
1: 그리고 처음에는 뭐 볼 거 많겠어 이런 생각으로 일단 일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참여를 하신 거죠.
0: 네.
1: 가봤더니 와, 이 도쿄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잘 보면 인상파, 뭐 서양 근현대 미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유럽까지 가지 않고도
0: 네.
1: 일별하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직접 경험을 하시고서 이것도 다 알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1: 그리고 그 역사가 정말 짧지 않은 게
0: 네.
1: 이 인상파 그림들이 191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유럽에서 이제 수집이 된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이때면 유럽에 그 당대 인상파 화가들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산 거예요.
1: 그렇죠. 특히 그 국립 서양 미술관에 있는 마스카타 컬렉션이라고 하는 네. 곳을 보면 그 지베르니에 당시에 방문을 해서
0: 네.
1: 모네를 만나서 직접 사온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0: 와, 작가의 집에 가서 작가를 만나서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을 직접 사왔다는 거.
1: 그렇죠. 이걸 지금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0: 네.
1: 100여 년 전에 유럽에 가서 직접 사온 그림을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0: 와.
1: 이거 좀 드라마틱하면서도
0: 그쵸.
1: 그때 당시 우리의 시절을 또 떠올려보니까
0: 그렇죠.
1: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0: 너무 다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로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1: 그렇죠. 여러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0: 네.
1: 그 일본인 컬렉터들이 1910년대, 20년대 런던이랑 파리를 오가면서 그리

0: 그림을 많이 구매했고 이때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많이 집중해서 구매했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모네나 르누아르처럼 인상파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고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인기가 엄청 높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 그랬겠죠.
0: 구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상파는 그 야외에 나가서 빛을 보면서 이제 변하는 것들을 많이 담았잖아요. 네. 야외 캔버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리려면 부담스럽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많았대요.
1: 아.
0: 그러면 거기서 사서 여기 배에 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일본까지.
1: 네. 네.
0: 그런 이동의 편의성도 인상파 그림이 모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 와, 그런 세세한 요소까지 다 짚어내고 있는 책인 거군요.
0: 네,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역사랑 맥락을 따지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이유 없는 것들이 없구나. 이 도쿄에 인상파들이 모여있는 이런 이유들이 많았구나.
1: 그러네요.
0: 이런 거 이해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도쿄에서 인상파 화가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그 당시에 그 유럽의 그 일본 문화가
0: 아,
1: 건너가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아마 인상파 화가들도
0: 그렇죠.
1: 그
0: 19세기 후반부터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1: 네.
0: 일종의 일본풍 유행이죠. 요즘 따지면 뭐 K열풍
1: 그쵸.
0: 이런 거랑 비슷할 텐데 그 아까 말씀드린 모네 지베르니 집에는
1: 네.
0: 정원에 뭐 벚나무, 살구나무처럼 일본산 나무들을 갖다가 심고
1: 네.
0: 연못에는 일본식 목조 다리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1: 그게 이제 그 당시로는 이국적인 정취였던 거죠.
0: 그렇죠.
1: 그쵸.
0: 정말 부자가 멋으로 할 수 있는
1: 네.
0: 일이었을 텐데
1: 네.
0: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에도시제 목판화인 우키요에 있잖아요. 고후도 이 우키요에를 꽤 많이 수집도 하고
1: 맞아요.
0: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마네, 모네트가 이런 수많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일본이 또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하니까 이 인상파 인 도쿄라는 제목이
1: 네.
0: 제목마다 봤을 때는 좀 어색하다 싶은데 다 인연과 운명이 엮여 있는 이야기였던
1: 그러네요.
0: 거죠.
1: 그리고 그러니까 맥락이 다 있고 이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있으니까 도쿄에 뭐 이렇게 가실 일이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다 했을 때 이 책을 보면
0: 맞아요.
1: 약간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가보고 싶은 곳이 저도 생겼는데
1: 아.
0: 여기서 일단 뭐 하나 놀라운 작품 먼저 예고편처럼
1: 네.
0: 소개해드리면
1: 네.
0: 고흐의 그림 중에 해바라기.
1: 해바라기.
0: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1: 그쵸.
0: 몇 개의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이 도쿄에 있는 손포 미술관에 있어요.
1: 오.
0: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흐의 해바라기를 소장한 국가라고 합니다.
1: 도쿄 손포 미술관에 있는 해바라기 보신 분 있을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거기 가셔서? 오. 이거 진짜 아시아에 유일하게 그 작품이 거기 있는 거군요.
0: 맞아요.
1: 오, 놀랍습니다.
0: 근데 뭐 작가가 이렇게 상참만 하는 건 아니고
1: 네.
0: 아주 냉정하게 또 분석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되게 놀랍고 반가운 일이지만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부담 없이 뭐 1박 2일, 2박 3일로도 도쿄를
1: 그렇죠.
0: 다녀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인상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기회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도쿄 미술관의 그런 컬렉션이
1: 네.
0: 유럽과 비교할 만하냐? 만약에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답하기는 어렵고 프랑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곳에 있는 시립미술관 정도? 그 정도를 기대하고 가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지금 614님이요. 저도 재작년에 도쿄 서양미술관 다녀왔어요. 좋은 작품 많더라고요.
0: 여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큰 곳입니다.
1: 그렇죠. 네. 국립 서양미술관 가셨고요. 지금 최윤정님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와 일본 너무 다른 상황이었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0: 근데 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1: 네.
0: 그런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았던 또 인물이 있었죠.
1: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지금 간송미술관에 이제 모태가 된.
1: 맞아요. 네. 우리도 간송미술관 그 역사를 좀 훑어보시면 네, 조금 더 마음이 트이실 겁니다. 미미님은 어떤가요? 이 여행지에서 미술관 뭐 이런 거 찾아다니세요?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가깝고 시간대도 가깝고 이러니까 공연 보러
0: 맞아요.
1: 일본으로 간다. 이게 좀 더 티켓팅하기가
0: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때요?
0: 저는 여행지 가면 뭐 도서관은 꼭 가는 편이고 서점도 들르는데 미술관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암스테르담에 한 일주일 이상 지냈던 적이 있어요.
1: 네.
0: 암스테르담에 반고흐 미술관이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외곽에 나가면 크렐러 밀러라고 해서 거기도 반고흐의 대표작들이 있는
0: 맞아요.
1: 미술관인데
0: 그 미술관은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것만 가봤고 근데 그 언젠가 우리 김찬용 도슨트가 오셔서 거기에서 받은 감동을 막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1: 거기는 여러 가지가 드라마틱해요. 일단 그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0: 맞아요.
1: 잔디랑 숲이 쫙 펼쳐져 있는데 무료 자전거가 있습니다.
0: 아, 그분도 그 얘기했어요.
1: 그걸 타고 거길 달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달렸거든요.
0: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 가는 길 자체, 그 경험 자체가 하나의 진짜 체험 소풍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0: 진짜 단절되게 하네요. 일상과.
1: 그렇죠.
0: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 무슨 밖에 그 작품 계단도 있다고 하던데.
1: 거기 되게 그 특별한 게 많은데 야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가면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 브런치예요. 브런치에 해바라기 씨앗이 있어요. 이건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린 아를 지역의 해바라기 씨앗. 이런 식으로.
0: 이런 서사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1: 고흐와 연관된 지역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나와요.
0: 이런 거 진짜 그 너무 노력이 가상한데요.
1: 그렇죠. 한 번쯤 재밌잖아요. 먹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0: 그 드신 거예요?
1: 먹고 그걸? 왔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0: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 카페인님들도 갖고 계시죠? 여행지에서 미술관 방문한 경험 있으면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직 없는데 이런 계획, 이런 꿈 꾸고 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1: 네. 도쿄에서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랑의 도쿄의 친구.

0: 있습니다. 아까 그 고흐가 살았던 아르에서 이제 가지고 온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 이런 거 판다고 미술관 얘기를 살짝 미미님이 해주셨는데 오수미님이 그거 먹으면 점점점 고흐 느낌 오나요? 하셨습니다.
1: 온다고 믿습니다.
0: 아, 다들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1: 그렇죠. 아니, 그 분위기가 거기에 온 분들은 대부분 고흐를 보러 온 거거든요.
0: 맞아요. 그 교통이 편한 것도
1: 네,
0: 아니고.
1: 외곽에 있어서
0: 네.
1: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왔는데 고흐가 정말 당시에 먹었을지 모를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내가 맛본다.
0: 네.
1: 이런 체험은 좀 독특하긴 하죠.
0: 그렇죠.
1: 지나고 보니까 좀 컨셉이 과한가 싶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0: 네.
1: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컨셉이 과한 게 아니라 너무 그곳에 또 가야 할것 같은 이유로
1: 아,
0: 지금
1: 네.
0: 작동하고 있어요. 매력적인데요. 최주희님, 헬싱키에 혼자 여행 갔을 때 미술관만 찾아다녔어요. 그때가 떠오르네요. 오늘 방송 특히 더 힐링입니다. 혼자 가서 진짜 미술관만 막 이렇게 투어하듯이 다니는 여행도 많이 하시죠.
1: 그리고 이게 미술관이 좀 독특한 공간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미술관에 가면
0: 네,
1: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여행 온것 같은 기분? 이런 게
0: 맞아요,
1: 들죠. 그러니까
0: 맞아요.
1: 거기 들어갔다가 딱 나왔을 때, 그 다시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 앞에 풍경에 사람들이 보일 때, 아, 나 어디 갔다 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저는 가끔은 난 어쩌면 미술 그 작품 자체보다 미술관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공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좀 일찍 가서 좀 둘러보고, 예, 전시도 보고 이러면 좋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 지금 인상파인 도쿄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도쿄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 없네. 난딱 하나만 일단 인상파 작품 볼래요. 하는
1: 아,
0: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1: 하나만이요?
0: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한 사람을 만난다면 반 고흐일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인이
0: 네.
1: 가장 사랑하는 화가 뭐 수십 년째 반 고흐가 1위더라고요. 이 도쿄 후지 박물관, 후지 미술관에 가면
0: 네.
1: 땅 파는 여자 농부와 오두막이란 그림이 있어요. 제목을 듣고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0: 네.
1: 고흐 최초의 걸작으로 꼽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 작품은 감자
0: 네.
1: 먹는 사람들 그린 다음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흐 초기의 어떤 작품들 중에
0: 네.
1: 비슷한 느낌을 가진 걸 도쿄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땅 파는 여자 농부와 오두막.
1: 네. 그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는지를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0: 네.
1: 네 점의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고 있다. 두 점은 너에게 보낸 그림. 여기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요거만큼 크고 나머지 두 점은 작은 그림들이다. 여기서 언급한 작은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땅 파는 여자 농부와 오두막인 거죠.
0: 그 작은 그림을 누군가 사서 이제 도쿄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1: 그렇죠.
0: 그쵸.
1: 네.
0: 그 여정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리고 또 공간을 옮겨가면
0: 네.
1: 태호가 파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초청을 해서 그 고흐가
0: 네.
1: 그 태호의 집 근처에 셋방에서 살거든요. 거기가 이제 몽마르뜨르 언덕
0: 네.
1: 근처였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 풍경을 그렸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 그림도 도쿄에 있는 아티존 미술관이라는 곳에 남아 있는데 이 몽마르뜨르의 풍차라는 그림이에요.
0: 네.
1: 그런데 풍차가 생각해 보시면 파리가 아니라 네덜란드에 많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몽마르뜨르의 풍차 그림을 보고 약간 그 고흐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막 밝은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렸다고 하지만 네덜란드에서의 기억을 담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0: 내가 풍차의 본거지에서 왔는데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그리고 더 재미난 사연은 그 그림 속에 있는
0: 네.
1: 풍차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풍차라고 합니다.
0: 와, 그걸 또 그림 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요건 도쿄 아티존 미술관에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와, 그리고 아까 해바라기 얘기하셨잖아요.
1: 이 해바라기는 사연이 기구합니다.
0: 어떤 그림들은 진짜 그래요.
1: 네.
0: 그쵸?
1: 이 고흐가 해바라기를 한총 7개 정도 그렸는데
0: 네.
1: 이 솜포 미술관에 있는 이제 해바라기는 어느 이제

0: 상황에서 그렸냐면 고흐가 아르레서 지낼 때 고갱이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들이
1: 오지
0: 와서
1: 말지 그랬어. 싶기도 한데. 아무튼.
0: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1: 네.
0: 벌어지기 전이니까 고흐도 막 미술계 친구도 없고 자기가 아르레 이런 공간을 여러 사람 초대했는데 온다는 사람도 없고
1: 네.
0: 유일하게 고갱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어요.
1: 그쵸.
0: 그 방에 이 고갱이 왔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환대의 의미로 그려둔 그림이 바로 해바라기
1: 와,
0: 그림인 겁니다.
1: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 그쵸. 해바라기 환대 의미로 그렸던 그 그림.
0: 네. 하지만 이제 둘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 그쵸.
0: 비극으로 끝납니다.
1: 맞아요.
0: 고갱은 너무 자의식이 강했고 또 고흐는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1: 네.
0: 채두 달도 되지 않아서 고갱은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1: 네.
0: 그리고 고흐가 화가 나서 실망스러워서 자신의 기부를 자르는 이런 사건이
1: 맞아요.
0: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해바라기를 그렸을 때가 그러니까 고흐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보면 가장 찬란하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이랬던 시기였던 거예요.
1: 나에게로 오는 그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0: 네.
1: 그림을 그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사연을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그렇죠. 그 송포 미술관에 가서 15송이가 그려져 있는 해바라기
1: 네.
0: 그림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떠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손포미술관의 해바라기 얘기까지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이 지금 하나를 보렴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거, 네, 가서 이게 지금 보니까 경매에서 낙찰돼서 거기 있는
0: 아,
1: 거군요.
0: 예, 이게 되게
1: 네.
0: 아까 해바라기 그림이 여러 점 있다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다른 해바라기 그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전쟁 중에
1: 네.
0: 화재로 전소됐다고 해요.
1: 전쟁 중에 하긴 맞아요.
0: 네.
1: 작품들.
0: 아, 근데 그 고흐가 7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2점이 도쿄에 있었다라는 것도 참 놀랍죠.
1: 대단하죠.
0: 네.
1: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화재로 전소되고.
0: 예, 네, 나머지 하나는 말씀 주셨다시피 1987년에 일본의 회사가
1: 네.
0: 경매에서 낙찰받은 작품인데 당시에 600억 원 가까운 금액이어서 그때 시점으로는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그림이었다고 저자가 설명하더라고요.
1: 와, 1987년에 600억 원이면 진짜,
0: 그렇죠.
1: 너무너무 이걸 사랑하는 컬렉터가 샀겠네요.
0: 이 어떤 회사였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이게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지금, 여기 손포미술관에 있습니다. 카페이님들 어떠신지 사연을 좀 볼까요? 8405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다른 나라를 가면 꼭 그림을 사요. 필리핀 무명 화가가 화실 근처 골목을 그린 수채화가 30년째 제 방에 걸려 있어요. 볼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떠올라요.
0: 와,
1: 너무 좋죠.
0: 이 여행 가면 꼭 수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 그쵸.
0: 사람들마다.
1: 맞아요.
0: 그림을 산다니까 굉장히 독특한 취미이신 것 같네요.
1: 그리고 그게 지금 30년째 방에 걸려 있다고 하니까. 그쵸. 이렇게 오래 갈수 있는 어떤 인연인 거죠. 이
0: 네.
1: 그림도.
0: 김우주님께서는 저는 미술관 가면 꼭 카페를 가요. 미술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랑 케이크 엄청나게 맛있어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 카페에서 마셨던 아이스 오트라떼 아직도 잊지 못해요.
1: 구체적 아이스 오트라테를
0: 아, 제가
1: 드셨구나.
0: 앞에서 그 고흐의 음식 얘기를 해서 이런
1: 네.
0: 것들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미술관 카페도 그렇고 미술관에서 파는 어떤 굿즈들도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고은정님, 일본의 경제 호황기 시절에 많이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예술은 경제력이 있어야 하나 봐요. 질투가 나네요. 오늘 질투 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일본, 축구도 잘하고 고흐 작품도 왜 하셨고.
0: 네,
1: 네.
0: 고은정의 말씀처럼 일본이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팬머니로 또
1: 네.
0: 많은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보라로 보시면 요 앞에 우리 바게트피님이 센스키 앞으로 빼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지큐님이 이제 그 인문학의 숲 이끄셨던 전병은 지큐님이 그리셨던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잖아요. 이 앞에 지금 있는데 제가 보라 화면 보니까 우리 둘보다 크게 있어요.
0: 아, 역시 색감이
1: 진짜
0: 확 들어오네요.
1: 확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0: GQ님 나중에 본인 자화상도 그리시려나요?
1: 아, 이미 그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음악을 듣고 갈게요.
0: 네, 그룹 위아이가 부른 노래고요. 반 고흐의 밤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전원경 작가의 인상파인 도쿄입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인님, 식탁 앞에 있는 고흐 그림을 사진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아이들 비닐 가방 프린트라 업사이클링 했는데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지금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 네, 5623님께서 저에게 미술은 너무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도 예술적 허영심에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때마다 전시를 보고 나오면 진이 빠진 느낌이 들어요. 작품을 뚫어져라 보며 그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고 무진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삶에 플러스를 주고 싶거든요.
0: 지금 거의 미술 작품을 약간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죠? 정답을 내가 끌어내겠다.

0: 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기억하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내가 그 작품의 지금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니까 한 작품 한 작품마다 기억하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잘 까먹거든요. 제가 그 작품을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도 까먹을 때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체력이
1: 그렇죠.
0: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네. 그래도 요즘엔 다행인 게 뭐 도록도 있고 또 요즘엔 웹사이트에서 그런 그림들의 원본들을 굉장히 정밀하고 크게 확대해서 서비스를 또 해주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 봤을 때 모든 걸 사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좀 추후에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거.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그 5623님 사연 보면서 공감된 게 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박물관에 가면요. 그렇게 선사시대 때는 막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러다가
0: 맞아요.
1: 이제 한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오잖아요. 이미 지쳤어. 그래서
0: 그렇죠. 시간도 없고 이제 체력도 딸리는 거예요.
1: 그때부터 뭐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거죠.
0: 우리 매번 그 저기 이렇게 막 땅 파고 거기 모여있고 이런 것들만 무슨 그 돌도끼 이런 것만 계속 보고
1: 맞아요.
0: 이게 배분을 잘해야 돼요.
1: 맞아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0: 맞아요.
1: 근데 처음에는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밸런스를 내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전시나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갔을 때 네. 빠르게 한 바퀴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중에 나한테 인상 깊었던 거, 기억에 네. 남는 거 그걸 중심으로 시간을 들여서 보면 내가 전체를 막 앞에서부터 다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지치지 않고
0: 네.
1: 자기 힘을 적당히 배분하면서 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전에 어떤 미술 평론가 도슨트 분은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관람할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다 보면 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1: 너무 고난도이신데.
0: 그러면 그 작품 앞에 서서 말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또 걸어가면서 말을 걸어오는 작품이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지나가면 제가 나의 말을 건 것 같은데 싶어서 또 돌아가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은 예습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가끔은 8672 쓰시는 카페이님. 친구들과 도쿄에 가려고 하신대요. 손포 미술관 가봐야겠어요. 아, 저도 집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1: 우리나라에 아마 수십만 가구의 해바라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유한 집 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도쿄로 가서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진짜 아까 뭐 아티존 미술관도 얘기했고 송포 미술관도 얘기했는데 딱 한 미술관만 먼저 볼 거예요.
1: 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 딱 다섯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1번을 저자가 추천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도쿄에 있고 단 한 곳의 미술관에 갈 시간밖에 없다면 네. 여길 가라. 그리고 여기가 완전 시내에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 안에 있고요.
0: 네.
1: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인데 여기에 가면 인상파뿐만 아니라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처럼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 회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는 작품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르꼬르비지에가 설계했고요. 그리고 정원에 딱 들어서면 로댕의 뭐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이런 청동상들이 네.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전체 자체가 그냥 서양 미술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공간인 거죠.
0: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여기가 도쿄인가? 지금 이 현시대인가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지금 국립서양미술관 추천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그 다음 짧게라도 다 좀 보고 싶다 한다면 네.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까요? 그
1: 시내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그 다음은 아티존 미술관입니다.
0: 네.
1: 여기는 도쿄역에서 도보로 뭐 한 10분, 20분? 네,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0: 네.
1: 인상파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티존 미술관의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예술의 아트
0: 네.
1: 그리고 지평선의 호라이즌 이 두 개를 조합한 곳이고 이곳의 특장점은 일본에서
0: 네.
1: 마티스의 회화를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또 미술관 건물이 독특해요.
0: 네.
1: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도심에 23층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4층에서 6층까지 전시실을 쓴대요. 네. 그러니까 이 미술관 설립자가
0: 네.
1: 우리 미술관의 작품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도심을 걷다가 우리도 생각해보면 광화문에

0: 어디 교보 빌딩에
1: 그렇죠.
0: 지하 교보문고 갔다가 위에 이런 미술관이 있다고 하면 가볼 거 아니에요.
1: 진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 거 이런
0: 맞아요.
1: 거.
0: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관을 배치한 거죠.
1: 그러네요. 단독 건물의 미술관이 좀 익숙했는데 이렇게 지금 도심 한복판에 이게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아까 그 손포 미술관도 또 가야죠.
0: 네. 그쵸? 여기도 다행히 가깝습니다.
1: 네.
0: 여기까지가 이제 도쿄 시내에 있는 곳인데 손포 미술관은 신주쿠에 있어요.
1: 신주쿠에.
0: 네. 근데 작가 얘기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여기는 좀 눈에 띄는 작품은 고흐의 해바라기 한 작품인데 근데 이거 하나만 보러 가도 아쉬움이 없을 거다.
1: 그렇죠. 한 작품인데 그게 아시아의 유일한 한 점인 거니까.
0: 맞아요.
1: 고흐의 해바라기로서는.
0: 네. 그리고 이제 좀 도심을 벗어나면
1: 네.
0: 뭐 폴라 미술관, 도쿄 후지 미술관 이런 곳이 있는데
1: 네.
0: 그중에 폴라 미술관이 국립공원 학군의 안에 위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그런 국립공원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1: 네.
0: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건축을 했고 이것도 특이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설립자의 장남이 프랑스에 유학하던 시절에 수집을 해서
1: 네.
0: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 문을 연 신생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1: 폴라 미술관.
0: 네. 여기 대중교통이 쉽지 않아서
1: 네.
0: 뭐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나절 잡고 가면 공원도 둘러보고
1: 그쵸.
0: 풍성한 날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뭔가 이게 그 여행 일정을 짜면 되겠네요. 하코네 온천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이제 도쿄 후지 미술관인데 여긴 도쿄라고는 하지만 도쿄 외곽에 있는 하치오지의 자리에 있어서
1: 네.
0: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데 근데 저자가 가봤더니 아, 첫 번째 아까 국립 서양 미술관 있잖아요.
1: 네.
0: 여기 비견할 정도로 소장품들의 규모와 질이 훌륭하대요.
1: 오.
0: 여긴 가면 뭐 고야, 모딜리아니, 뭐 르네 마그리트처럼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그런 작가의
1: 네.
0: 작품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1: 와, 진짜 이렇게 지금 다섯 곳 지금 추천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이 전원경 작가가. 만약에 이 중에서 지금 나 어디 가리라 하는 거 우리 카페인 분들도 사연 좀 주시고요. 어떠세요, 미미님은?
0: 저는 폴라 미술관이죠.
1: 폴라 미술관. 나랑 똑같은 거 골랐네. 네.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 크렐로 밀러 광고를
1: 네.
0: 만나러 갔던 곳의 풍경을 잊지 못해서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 여행 가면
1: 네.
0: 영상보다 소리 녹음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렐로
1: 고수.
0: 밀러 미술관 네. 앞에서 막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자전거 지나가고
1: 네.
0: 이런 소리가 지금 휴대폰에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1: 와.
0: 가끔 열어봅니다.
1: 아 미미님은 가끔 열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결혼서 뭐죠? 그 서약
0: 서로 서약하는 거
1: 서약하는 것도 결혼
0: 녹음하죠.
1: 남의 결혼식 가서 녹음하시고 가끔 들어보시고 졸업 사진도 가끔 열어서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시고
0: 근데 이게
1: 너무 부지런히 사셔야 되고
0: 영상을 보는 것도 진짜 매력이 있는데
1: 네.
0: 소리만 녹음해 두잖아요. 제가 다시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보게 돼요.
1: 그건 진짜 누구도 아닌 내가 채집한 소리잖아요. 그 순간
0: 그렇죠.
1: 아,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1: 언젠가 멋진 소리 채집하시면 꼭 북카페에도 좀 들려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오베르 슈라즈 풍경은 온통 고흐의 작품 배경이라 행복했어요. 태호와 나란히 있는 무덤 비석도 만져보고 왔어요.
0: 아,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쓰는 수평호칭이 태호거든요. 닉네임이.
1: 아~
0: 그래서 지금 태호와 나란히 있는 무덤 비석이라고 하셔서 섬짓했습니다.
1: 아니 고흐 동생 태호인 거 아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지금 태호가 눈에 들어오신 거죠. 네, 업무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하아영님.
0: 네, 저는 전시장에 머무는 자체가 그냥 좋은데 요즘은 그림을 보기보다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피해가려니 몰입이 안 되네요. 그렇죠. 요즘에 워낙 그 기록들 많이 하시고 또 소셜미디어에 올리다
1: 맞아요.
0: 보니까 여유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도 그 파리 갔을 때 그 모나리자.
1: 네.
0: 그 모나리자가 있는 방 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넓은 방인데.
1: 맞아요.
0: 그 방이 좀 기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방에도 수백 점의 작품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1: 그러니까 그 옆에서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작품들은.
0: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1: 진짜 바꿔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책상 바꾸기처럼. 근데 그 아무튼 미술관 그 책에 보니까
0: 네.
1: 그런 구절 있었어요. 그 이게 너무 이제 그 나만의 작품 찍고 싶은데 그냥 한 발 떨어져서 그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0: 잡는 거죠. 역광으로 어차피 이게 뒷모습만 보일 텐데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이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피할 필요 없이 그렇게 담는 거지.
1: 같은 마음으로 그 그림을 바라본 사람들의 네, 모습이겠네요.
0: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보니까 피곤함이 아니라 좀 낭만적인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좀 한 발 물러서서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그 영화 러빙 빈센트의 OST였죠. 리엔라 하바스가 부른 스테리 스테리 나잇 골라왔습니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님이 들고 온 책은 세종서적에서 출간된 전원경 작가의 책, 인상파 인 도쿄입니다. 정용재님, 내셔널 갤러리 해바라기 앞에서 30분간 있었던 기억이 떠올리면 지금도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1: 저이 정영진님 사연 보고
0: 네.
1: 저는 가고 싶은 미술관 아까 폴라에서 선포를 바꿀게요.
0: 왜요? 갑자기?
1: 생각해 보니까
0: 네.
1: 그 15송이가 있는 노란 해바라기 그림이 세 점이 있는데 지금 지구에
0: 네. 아,
1: 하나가
0: 지구회라고 하시니까 또. 아,
1: 이
0: 그러네.
1: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0: 네.
1: 거. 저 가서 봤거든요.
0: 네.
1: 다른 하나는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있어요. 이것도
0: 보시잖아요.
1: 가서 봤거든요.
0: 지금 저기 스탬프찍기처럼 하나, 마지막 하나를 보시면 되는
1: 네,
0: 거네요.
1: 도쿄의 성포 미술관은 가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0: 나도 앞에 두 개는 봤는데 그럼 선포로 가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계속 좀 쫓아가는 운명인데,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그 미미님이 살짝 들려주셨어요. 녹음해
1: 네.
0: 오신 그 클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녹음하신 그 새소리, 그 앞에 새소리. 엄청 청아하고, 와, 저는 가본 적도 없는데도 그 뭔가 추억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던데요.
1: 그날 너무 청명했어요. 네. 지금도 2018년이니까 꽤 시간이 흘렀는데,
0: 네.
1: 그날 장면이 생생합니다.
0: 와, 자전거를 타고 누비셨던, 그쵸? 아, 유양주님, 작품뿐만 아니라 미술관 건축물도 보는 재미도 있어요.
1: 맞아요.
0: 아, 그럼요. 건축물.
1: 특히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인상적인 건축물 자체가 그 하나 연출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가서 사진을 찍고 점점
0: 맞아요.
1: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저는 그 요즘에는 그 명품 재단에서도 미술관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그 루이비통 미술관? 네, 거기 갔을 때그 건물도 제가 본 미술관 건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1: 그리고 이게 그 작품하고 어떤 건축의 형태가 맞아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0: 네.
1: 그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 이제 모네 수련이
0: 맞아요.
1: 이렇게 타원형 방두 개에 이제 벽에 쫙 깔려 있는데 위에가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만 앉아 있는데도 그 연꽃이랑 물결들이 움직이는 빛 때문에 저도 앉았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진짜 그 작품은 그 공간에서는 나 혼자만 보고 싶어요.
1: 아,
0: 아까 뭐 머리통을 끌어안네 어쩌네 했지만
1: 오픈런 하시는
0: 아니요.
1: 겁니까?
0: 네. 그런 느낌이 욕심난다는 거죠.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며칠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러 가야겠어요. 평안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아, 잠시 일상에 쉼표를 찍는 거죠. 그렇죠? 정은숙 님이 그림 저도 바꿀게요. 저도 손포미술관 먼저 들르고 그다음 폴라 미술관으로 갈 거예요.
1: 저희 팀 짜나요?
0: 코스가 똑같나요? 자, 서명희님은 저도 폴라 미술관이요. 그림 이해도 안 가고 어려워서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그림 앞에서 감동이 한참 멈춰 서는 거 그거 해보고 싶어요.
1: 이런 경험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오랑주리에서 모네의 수련을 보기 전까지는
0: 네.
1: 미술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좀 사실 무던한 편이었어요. 아이 뭐
0: 네.
1: 책에도 그림 있고.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그곳에 가서 봐야만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0: 와.
1: 그리고 나선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0: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미술관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런 경험들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하시기를 꿈꾸는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상파를 넘어서서 그러면 도쿄에서 만나볼 다른 작가 그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1: 네, 그이 책을 읽다 보면 전체 서양 근현대 어떤 미술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느낌도 나요. 왜냐하면 주요 인물들이 빠짐없이 다뤄져 있는데 그
0: 네.
1: 이유는 그 인물들의 작품이 한두 개씩은 다 도쿄에 있기 때문인 거겠죠?
0: 오.
1: 네, 인상파를 지나가면 세잔이 등장합니다.
0: 네.
1: 네, 뭐 세잔은 이제 그 근대와 현대 어떤 중간을 연결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데 뭐 세잔의 풍경화도 남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폴라 미술관에 가면 그 세잔의 정물화. 그
0: 네.
1: 세잔 정물화가 좀 독특하다고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물화는 보통 하나의 시선에서 그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막 명암도 넣고 크기도 비교하고
0: 그렇죠.
1: 이러는데 세잔은 여러 시점을 한데 담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게

0: 은근히 안 맞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어색한데 그걸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1: 와, 그런 시도를 한 작품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네. 거.
0: 그리고 뭐 세잔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피카소.
1: 오.
0: 피카소 작품들도 뭐 도쿄 여러 작품이 있는데
1: 네.
0: 특히 그 중에서 이 책에서 그 앞서 소개하는 작품은 바닷가의 모자라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는 어머니와 아이인데
1: 네.
0: 이 어머니가 작별하는 아이를 배에 태우기 직전에 빨간 꽃 한 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1: 네.
0: 이 빨간 꽃이 왜 확 들어오냐면 그 피카소의 작품 활동 시기 초기를 청색 시대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 그림도 배경이랑 이런 것들이 푸르러요. 거기에 딱 꽃 한 송이가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강하게 남습니다.
1: 와,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 다 보는 것만으로도 2박 3일간도 못 볼 것 같아요.
0: 더 길게 모자라죠. 다녀오세요. 네.
1: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장점인 거죠. 자주 만약에
0: 그렇죠.
1: 뭐 진짜 어떻게 싼 티켓이나 이런 것만 구할 수 있다면 자주 갈 수 있다는 게 유럽에 비해서는
0: 읽으면서 아니 한국에도
1: 네.
0: 잘 찾아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작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품어보게 됐는데
1: 인상파 작가 중에?
0: 인상파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찾아보면
0: 우린 늘 딱 좀 특별한 전시 때 한번 보고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1: 맞아요.
0: 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1: 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북카페로 연락해
0: 주세요. 작품을요?
1: 컬렉터분들 저 있습니다 하면 이제 서로 지금 몰라서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아, 좋습니다.
1: 좀 모으면은 약간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4903 쓰시는 카페이님. 퇴직 후의 로망이 프랑스 이태리 미술관 투어해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미술관이라도 자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이렇게.
0: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프랑스 이태리의 큰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한국어 가이드가 이렇게 소리 듣는 거 원래 옛날에 가면 한국어가 없었잖아요. 선택지에.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만큼 우리 국력이
1: 그쵸.
0: 커진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높아진 위상을. 조보라님. 덴마크의 루이지애나 미술관 다녀오셨대. 기억에 남아요. 저에겐 너무나 차가웠던 북유럽 여행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거기서 봤던 쿠사마 야요이의 거울방 지금도 눈앞에서 그려집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게 경험으로 남으면 미미님도 그렇지만 그 미술관 내 건 거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열어볼 수 있는 곳이 되니까요.
1: 맞아요. 사진, 영상, 내 기억, 소리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클림트 작품 중에서
0: 네.
1: 이제 뭐 키스도 유명하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 풍경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네. 네,
1: 그 아티제 호수, 그 아터 호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지금
0: 네. 그
1: 도쿄에서
0: 풍경화가
1: 네.
0: 두 점 있어요. 지구상에.
1: 지구상에. 아, 전 세계에서보다 지구상해가 훨씬 더 뭔가
0: 네.
1: 큽니다, 오는 게.
0: 그 중에 한 점을 우리가 도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도쿄에서? 도쿄 어디요?
0: 그 제 미술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 국립서양미술관.
0: 아, 맞네요.
1: 아까 우리 처음 하나 딱 가면 되는 곳, 그렇죠?
0: 그렇죠. 다른 한 점은 빈에 있는 레오폴트 미술관이니까 빈까지는 좀 부담스럽죠. 도쿄 가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1: 이런 게
0: 뭐 클림트가 이제 풍경화 생각보다 많이 남겼는데
1: 네.
0: 그 중에서 이제 아티우스 요 두 작품 중에 하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
1: 와, 오늘 이렇게 언급된 작품들 진짜 이 중에서 혹시 나의 관심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제 적어두고 이 책 참고하셔가지고 떠나보시면 어떨까.
0: 그렇죠. 여행 가기 전에도 읽어보시고
1: 네.
0: 계획 세우시고 갈 때도 가져가셔서 또 작가의 해석과 본인의 감상들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근 편집자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제임스 블런트의 포스트카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류 어디에 쓸지 정했어?
1: そうですね。僕はあまり物欲がないので、まだ特に決めてないですね。
0: 글쎄요, 저는 부츠요크가 나이 그다지 무력이 별로 없어서 마다 토크니 키메테 나이 데스네. 아직 특별히 정한 건 없어요. 어디에 쓸지 정하진 않았다.
1: 高橋君は堅実なタイプだね。
0: 타카하시 씨는 참 건실한 타입이야.
1: 友人がカードを使いすぎて首が回らない状態になったのを知ってるので。
0: 친구가 카드 使いすぎて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首가 回らない 状態 になった. 빚에 쪼들리는 상황이 된걸 알고 있어서요.
1: ボーナスを当てにしすぎちゃったのかな。
0: 보너스를 아테니 시すぎちゃったのかな? 아테니스를 하면은 기대하다, 믿다잖아요. 아테니 시すぎちゃう 하면은 너무 믿다. 보너스를 너무 믿었나 보네.
1: そうみたいです。結局、親に泣きついて何とかしてもらったみたいですけど。
0: 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오야니 나키츠이 때 부모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다. 사정하다는 거죠. 부모님께 매달려서 난토가 시테 모랐다 미다 이랬어요. 어떻게든 시테 모라우 해결해 준것 같더라고요.
1: 助けてもらえる身内がいてよかったけど。
0: 助けてもらえる身内がいる。그거는 도와주다.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1: でも、その後1年くらいは、やっと暮らせるくらいのお金しかもらえなかったみたいです。
0: 그래도 그 후로 1년 정도는 얏또 크라세르 크라이노 오카네.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받은 것 같아요. 돈밖에는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주기는 했고 해결을 해줬지만 그 다음에는 겨우 생활할 정도의 돈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보너스와 아테니 시스기자오 또まあ、こういうこともあるってことですよね。首が回らなく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もうすぐ夏のボーナスだね。使い道は決めてる？
3: そうですね。僕はあまり物欲がないので、まだ特に決めてないですね。
2: 高橋君は堅実なタイプだね。
3: 友人がカードを使いすぎて首が回らない状態になったのを知ってるので。
2: ボーナスを当てにしすぎちゃったのかな。
3: そうみたいです。結局、親に泣きついて何とかしてもらったみたいですけど。
2: 助けてもらえる身内がいてよかったけど。
3: でも、その後1年くらいは、やっと暮らせるくらいのお金しかもらえなかったみたいです。
1: 8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입니다. 얏또 나니나니 되기를 뭐뭐뭐.
1: 庭といっても、やっと子供が土いじりできるくらいの小さい庭です。
0: 土いじり、土는 흙이잖아요. 土をいじる、흙을 만지작거린다. 흙장난을 土いじり라고 합니다. 庭といっても마당이라고 해도 얏또 겨우 고도모가 치치 이질이 되기를 그라이로 치사이니와 아이가 겨우 흙장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치사이니와 작은 마당이에요.
1: 一人でやっと食べていけるくらいの収入だから、貯金なんて無理だよ。
0: 一人でやっと食べていけるくらいの収入だ。자, 혼자서 겨우 食べていく 이거는요 먹고 가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먹고 살수 있다고 할때 食べていける 뭐 이거는요 食っていける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収入だから 수입이라서 적긴난때 무리다요. 저축은 무리야.
1: 収納スペースは布団がやっと入る程度の広さしかありません。
0: 자, 収納 스페이스와 수납 공간은 布団が やっと 入る. 이불이 겨우 들어가다. 자, 이 入る라고 하는 건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꼭뭐 가능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겨우 들어갈 정도의 히로사 시카 아니마센 크기밖에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얏또 뒤에는요. 츠찌 이질이 되기를 흙장난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의 뜻.

0: 이케르, 먹고 살수 있다 하는 여기도 가능의 뜻이지만, 후돈과 얏도 하이르와 같이요, 꼭 가능의 뜻을 나타나지 않는 동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받은 것 같아요. 생활하다는 뭐죠?
1: 그라스
0: 그럼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 그라세르 야또 그라세르 크라이 노 오카네 야또 그라세르 크라이 노 오카네 시카 모라에 나카타 미타이 데스.
0: 겨우 혼자 설수 있을 정도라서 걷기까지는 아직 한참 걸릴 거야. 혼자서 서다.
1: 히토리 데 타츠
0: 설수 있다 하면은?
1: 타테르 야또 히토리 데 타테르 크라이 やっと一人で立てるくらいだから、歩けるまではまだまだ時間がかかるよ。
0: やっと一人で立てるくらいだから、겨우 혼자 설수 있을 정도니까, 歩けるまではまだまだ時間がかかるよ。걷기까지는 아직 한참 걸릴 거야. 어른이 발돋움을 해야 겨우 닿을 정도의 높이라서 아이에게는 무리일 거예요. 자, 겨우 닿을 정도, 닿다?
1: 届く
0: 높이?
1: 高さやっと届く高さ大人が背伸びしてやっと届く高さだから子供には無理でしょう。
0: 자, 세노비스를 하면은 발돋움하다 또는요, 이 손을 뻗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세는 키죠. 노비라는 것은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키를 늘리는 것. 즉, 발돋움하다, 손을 뻗다, 세노비스를. 오토나가 세노비시테 도도쿠. 야또 도도쿠 다카사 다카라. 고도모니와 무리데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오모우츠보.
0: 자, 오모우츠보. 츠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또는 단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것을 말하는데, 오모우츠보 하면은요, 상대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 또는 꽤 넘어가는 것을 오모우츠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지인데 생각하는 단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것은 그 놀이 중에 하나인, 뭐 놀이라고 할까요? 아주 오래전에 뭐 도박의 일종인데, 이 주사위를 단지 어떤 그릇에다가 넣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눈이 나오게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단지 츠보에 넣어서

0: 막 흔들다가 탁 일이 나왔음 할 때 일을 탁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해서 오모츠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 또는 꽤 넘어감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1: 조화츠니 놓다라 다메다요.
0: 도발해. 넘어가면 안 돼.
1: そうだね. そうなったら相手の思うツボだ.
0: 맞아. 그렇게 되면은 相手の思うツボだ. 상대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야. 즉 상대가 짜놓은 판에 걸려 들어가는 꼴이야. 초하츠니 노르라고 하는 거는 도발에 노르라는 게 타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노르가 대응하다, 넘어간다, 응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조화츠니 놓다라 다메다요. そうだね. そうなったら相手の思うツボだ.
0: 자, 두 번째로는요.
1: 猫も 杓子も.
0: 猫, 고양이, 杓子. 杓子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주걱 또는 국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뭐 국자는 오다마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러면 猫も 杓子も, 고양이도 주걱 또는 국자도 이런 뜻이잖아요. 이 표현이 특히 유행을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란 뜻을 나타내는데 그 어원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거는 네코, 고양이. 이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죠. 그 다음에 샥시라고 하면은 주걱, 국자를 이릅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동물 또 매일 쓰는 물건에서 아주 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다. 즉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도 기억해 두시면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코모 샥시모 하면은 특히나 유행을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1: 우와, すごい 요레츠.
0: 우와, 줄 엄청 길다.
1: あの店 この前テレビで紹介されてたよね.
0: 아, 저 가게 この前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소개됐었지?
1: 응, テレビや雑誌で取り上げられると猫も杓子もそこに行くからね.
0: 텔레비나 잡지에 나오면은 猫も杓子も 너나 할 것 없이 そこに行くからね. 거기로 몰려가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わあ、すごい行列. あの店この前テレビで紹介されてたよね. テレビや雑誌で取り上げられると猫も杓子もそこに行くからね.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皆さん、 こんにちは。 6月26日 金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
2: セラクトールです。
1: 今日のタイトルは
2: 自家製シロップだそうですよ。
1: スジェシロビレオ。 先生。
2: はい。
1: 先生は梅シロップお好きですか？
2: そうですね。 ほとんど飲む機会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ね。
1: あ、そうですか。
2: はい。

0: 日本では、まあ、梅って結構よく食べたり、例えば
1: 梅
0: 梅干
1: 干
0: し、
1: し、あ、
0: そうで
1: そうです す
0: よ
1: ね、
0: ね。あ、でも私梅干しも、まあ、嫌い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
1: うん、
0: も、まあ、たまに食べると美味しいかなっていうぐらい。
1: はい、あ、毎日ではなく、
0: うん、私はそういう感じではないです
1: ああ、
0: ね。
1: そうですか。結構梅
0: うん。
1: 干し、日本人イコール梅干しって感じ、イメージもありますけど、そうではない
0: ああ、
1: んですね。
0: うん、まあイメージかもしれません
1: ああ、
0: ね。
1: そうですか。梅シロップ、이거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매실청 정도 되니까 この梅シロップはですね、先生、消化を助けるとも言われ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で、その水で割って、飲んだり、食後にデザートみたいにすると消化もいいし、疲労回復、疲労へぽけど좋다。もう그런이야기들을하던데、先生はあまりその梅シロップには関
0: そう
1: 心
0: です
1: が
0: ね。
1: ない。
0: ただ韓国で、まあ、レストランとか行って最後に飯茶とか出てくる
1: ああ、
0: 時あ
1: 出
0: るじ
1: て
0: ゃ
1: き
0: ない
1: ま
0: です
1: す
0: か。あ
1: ね。
0: れ
1: 梅汁
0: は
1: 茶。
0: 結構美味しく飲みますね。
1: で、梅汁茶っていうの
0: ええ、
1: が、まあ、そういう感
0: そう
1: じ
0: で
1: の
0: すね、
1: もの
0: 食
1: です
0: 後
1: か。
0: なのでやっぱ
1: そう
0: り。
1: ですよね。じゃあ、아니 왜 이렇게 매실청, 매실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진검다리.
0: 백견
1: 별건, 다른 건.
0: 요스미
1: 요스미 하면은 상황을 살펴봄.
0: 오레오유
1: 감사 인사를 하다.
0: 고다와리누크
1: 고다와르 하면 뭔가에 구애되다, 고집을 피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다와리누크라는 것은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거나 재료 또는 공정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래된 전통 가옥을 활용한 아주 멋스러운 카페. 이것은 비 오는 날에도 줄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외근길에 영업 상황도 지켜볼 겸 잠시 카페에 들른 야마모토 나오키는 점장에게서 정성껏 만든 매실 시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今日の 会話 よく 聞いてください。
2: 高橋さん、梅シロップお好きですか？よろしければこれ。
3: え、ありがとう。あの古民家カフェの？
2: はい、昨日近くで別件の打ち合わせがあったので、様子見がてら寄ってみたんです。
3: どうだった？
2: 雨にもかかわらず3、4組並んでましたよ。
3: 繁盛してそうで何より。これは山本さんが買ってくれたの？
2: 買おうとしたんですけど、店長が皆さんに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3: ありがたいな。今度私からもお礼言っとくね。にしても美味しそうなシロップ。
2: こだわり抜いた自家製シロップだそうですよ。
3: それは気になる。お昼に飲んでみようかな。
0: 9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にもかかわらず。
1: 자, 명사 또는요, 보통형에 접속을 해서 니모 가까워라즈라고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 또는 상태가 발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0: 오하요. 今日は 在宅が 良かったな。
1: 오하요. 안녕. 아, 오늘은 在宅가 良かったな. 재택근무하면 좋았을 텐데.
0: 네, 台風が来てるにもかかわらず出社しなきゃいけなくなるとは思わなかったよ。
1: 그러게, 태풍이 来てる 니모 가까워라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사시나꺄 이케나쿠나루 출근을 해야만 한다. 시나꺄 시나게레바가 취약된 꼴이죠. 그러니까 출근해야 할 줄은 몰랐어.
0: 나니나니 느크
1: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누꾸를 붙이면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뭐뭐를 하다, 완전히 뭐뭐를 해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0: 운동회, 本当 감동したな。
1: 야, 운동회 정말 감동이었어.
0: 하루마 途中 こけたのに 頑張って 走り抜いたよね。
1: 코케르, 넘어지다. 그러니까 하루마가 途中 코케다노니, 도중에, 즉 중간에 넘어졌는데도 頑張って 열심히 走り抜いたよね. 끝까지 달렸잖아. 하시리누쿠 하면은 끝까지 완수하다. 달리는 것을 완수한다라는 뜻이니까 끝까지 달렸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쿠라는 것이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0: 高橋さん、梅シロップお好きですか？よろしければこれ。
1: 高橋氏、梅シロップお好きですか？

0: 매실 시럽 좋아하세요? 여러 시켜봐. 그래, 괜찮으시면 이거 드세요.
1: 에, 아리가토. 아, 아노 고민카 카페노?
0: 어, 고마워. 아, 그 고민카 카페노 고테 카페 거야?
1: 하이, 기노 치카쿠데 백겐 노 우치와세가 아타노데 요스 미가테라 요테 미탄데스.
0: 예, 어제 근처에서 백겐 노 우치와세 다른 일로 미팅이 있어서 백겐너 별건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미팅이 있어서 요스미가테라 요때미단데스 나니나니가테라 뭐뭐 할 겸 이런 뜻이잖아요. 요스미 상황도 살필 겸 요때미단데스 잠시 들러봤거든요.
1: 도우다타?
0: 어땠어?
1: 아메니모 가까와라즈 3, 4組 並んでましたよ.
0: 자, 아메 니모 가까와라즈. 이 아메라고 하는 것은 비잖아요. 하지만 아메다 하면 비가 온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사 아메라고 하는 명사이기는 하지만 아메가 때 이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메 니모 가까와라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는데도 3, 4組 並んでましたよ 하면은 서너 팀 정도 줄 서 있더라고요.
1: 繁盛してそうで何より
0: 繁盛してそうで 처음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것 같은데 繁盛している 繁盛していそうだ 라고 해서 이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소다 추측의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태 다음에 이가 생략돼서 한조스테소데 나니오리 하는 구어 표현으로써 쓰인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1: これは山本さんが買ってくれたの?
0: 이건 야마모토 씨가 사온 거야 하면서 이 지금 매실 시럽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1: 買おうとしたんですけど 店長が 皆さんに 때くださったんです.
0: 가오도 쓰려 사려고 했는데 점장님이 미나산니 때 그다샀단데스. 미나산니 때 미나산니 도 뭐뭐라고 즉 다들 여러분들에게 라면서 주셨어요. 즉 다들 드시라고 주셨어요.
1: 아리가타이나. 콘도 와타시카라모 오레 이토크네.
0: 아, 그거 고맙네. 다음에 와타시카라모 나도 고맙다고 인사드릴게.
1: 니시테모 오이소우나 시로프.
0: 니시테모 이거는 소레니시테모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그런데 이런 뜻이죠. 근데 오이소우나 시로프 아 맛있어 보이는 시럽이다.
1: 고다와리 누이타 지카세 시로프다 소우데스요.
0: 고다와리 누이타 이거는 앞에 뭐 표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고다와르라고 하는 게 구애를 받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누꾸 하면은 끝까지 그거를 완수하다잖아요. 즉 고다와리 누꾸 하면은 끝까지 타협하지를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다와리 누이다 지가세 시럽다 소우데스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성을 들여 만든 지가세 수제 시럽이라고 하더라고요.
1: それは気になる. 오히르니 飲んでみようかな.
0: 우와 그거 궁금한데 점심 때 한번 마셔볼까? 자, 일본에서 그 우메 시럽 만드는 방법 보면은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실청 할 때 매실 씻고 하나씩 물기 없애고 그러잖아요. 자, 그 정도로 고다와리 누이다 지가세이 노 시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요 간가에 나가라 모이소 요코 기대 ください.
2: 타카하시산, 우메 시럽 오스키데스카? 요로시케레바 코레.
3: え? ありがとう。 あ、 あの古民家カフェの?
2: はい、昨日近くで別件の打ち合わせがあったので様子見がてら寄ってみたんです。
3: どうだった?
2: 雨にもかかわらず 3、4組 並んでましたよ。
3: 繁盛してそうで何より。 これは山本さんが買ってくれたの?
2: 買おうとしたんですけど 店長が皆さんに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3: ありがたいな。 今度私からもお礼言っとくね。にしても美味しそうなシロップ。こだわり抜いた自家製シロップだそうですよ。それは気になる。お昼に飲んでみようかな。
1: 91페이지 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니모 가까워라즈.
1: 아, 그죠?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대학을 이릅니다. 현재 두다주구 대학의 창립자로 여성의 고등교육은 후규 고등교육 보급에 진력을 심하시다 힘썼습니다.
1: 裏面には 古くから日本人に親しまれてきた富士の花が書かれています。
0: 뒷면에는 古くから 예로부터 일본인들에게 親しまれてきた 친숙한 富士の花 등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1: 사라니 세엔사츠には 세계적인 미생물학자である 기타자토 시바사부로의 肖像이 등장합니다.
0: 자, 또한 천원권에는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미생물학자인 기타자토 시바사부로의 肖像, 기타자토 시바사부로의 초상이 등장을 합니다.
1: 그는 近代医学の 발전에 大きく 기여한 인물입니다.
0: 그는 근대 의학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1: 裏面には 세계中でも 広く 知られている 葛飾北斎の 浮世絵 富嶽36景 神奈川沖浪裏が 書かれています。
0: 그 뒷면에는 세계中でも 広く 知られている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츠시카 혹사이의 우키요에. 우키요에 이거는 주로 판화인데요. 후가쿠 36개. 자, 후가쿠라는 것은 후지산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후가쿠, 저 후지 36경 중에 그 첫 번째 작품인데요. 가나가와 오키나미 우라. 이것은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미술 같은데 일본의 우키요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것도 같아요. 아주 거친 파도. 저 뒤쪽에는 후지산이 보이고 이 거친 파도에 휘말린 이 배 한 척의 선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가츠시카 혹사이의 뭐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뒤에 그려져 있다. 이것이 새로운 일본의 오사츠 지폐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뒤에 그림입니다. 하이, 소리대와 이미오 요코 강가에 나가라 기이테 구다사이.
2: 2024年 7月 3日に 新しいお札が発行されました。 新しい1万円札には明治時代の経済官僚を経て日本初の銀行や鉄道証券取引所など多くの企業の設立に関わった渋沢栄一が書かれています。裏面に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 東京駅の丸の内駅舎が書かれており、歴史的価値を反映しています。5000円札には日本の女子教育の先駆者である津田梅子の肖像が採用されました。彼女は女子英学塾、現津田塾大学の創設者であり、女子高等教育の普及に尽力しました。裏面には 古くから日本人に親しまれてきた藤の花が書かれています。さらに千円札には世界的な微生物学者である北里柴三郎の肖像が登場します。彼は近代医学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人物です。裏面には世界中でも広く知られている葛飾北斎の浮世絵富嶽36景 神奈川沖浪裏が書かれています。98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じゃあ
0: 오늘의 대화입니다.
1: 네, お札の人物ってどんな基準で選ばれるのかな?
0: 있잖아. 오사츠노진부츠,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どんな 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걸까?
1: 法律で 決まっているわけじゃないらしいよ.
0: 法律, 법률. 그런데 이건 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決まっているわけじゃないらしい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래.
1: 広く知られ 尊敬される 人物であることや 社会に与えた影響など
0: 널리 알려지고 尊敬される

0: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에 따라 영향, 사회에 미친 영향 같은
1: 이쿠스카노 기준와 아르 미타이다케도
0: 몇 가지 기준은 있는 것 같지만
1: そっか, 법률에 기맞테르 와케じゃないんだね.
0: 아, 그렇구나. 법률에 기맞테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1: それに肖像に使える精細な写真や資料があることも条件らしいよ.
0: 그리고 肖像に使える 초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사진, 정밀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시료가 아르고도 자료가 있는 거 이것도 조건らしいよ. 조건이라고 해.
1: 男性が選ばれることが多いのも 何か 이유가 あるのかな?
0: 이 남성이 많이 선택되는 것도 何か 이유가 あるのかな?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뭐 일반적인 남성이가 요구 選ばれてますよね.
1: 顔に ひげや シワが あると 偽造するのが 難しいからなんだって.
0: 얼굴에 ひげ, 수염이나 シワ, 주름이 있으면은 偽造するのが 難しい, 위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래.
1: 最近は お札の製造技術が発達してるから女性も選ばれるようになったみたいだけど
0: 요즘은 오사츠노 세조 기술이 발달している 지폐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여성도 選ばれるようになった 여성도 선택되게 된 것 같지만 こういう 이유가 あったらしいんですよ. 시와とかですね. 뭐あのまたは 희게가 あった方が 기소가 しにくいと.
1: 희게모 시와모 나이 기레이나 카오다토 디자인이 難しいんだね.
0: 희게모 시와모 나이 수염도 주름도 없는 아주 기레이나 카오 깨끗한 얼굴이면은 디자인하기가 어렵구나.
1: 新しいお札には見る角度によって 肖像が 回転する 3D ホログラム 技術とかが 使われてるから.
0: 아이보, 아타라시오사츠니와 세지페에는 미르 각도니요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쇼조가 가이텐스루 초상이 회전하는 3D 홀로그램 기술 그런 게 쓰이고 있으니까
1: 기조するのも難しいだろうけどね.
0: 위조하기도 어렵겠지만 아타라시 신사츠 아타라시 오사츠니와 この 3D 홀로그램 기술というものが 도입されて これは 기조防止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ねえ、お札の人物ってどんな基準で選ばれるのかな？
3: 法律で決まっているわけじゃないらしいよ。広く知られ、尊敬される人物であることや、社会に与えた影響など、いくつかの基準はあるみたいだけど。
2: そっか、法律で決ま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ね。
3: それに、肖像に使える精細な写真や、資料があることも条件らしいよ。
2: 男性が選ばれることが多いのも何か理由があるのかな？
3: 顔にヒゲやシワがあると偽造するのが難しいからなんだって。最近はお札の製造技術が発達してるから女性も選ばれるようになったみたいだけど。
2: ヒゲもシワもない綺麗な顔だとデザインが難しいんだね。
3: まあ、新しいお札には見る角度によって肖像が回転する 3D ホログラム技術とかが使われてるから偽造するのも難しいだろうけどね。
1: 100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0: 4월 8쪽에 에라소니 사레르 또와 잘난 척을 하다니 자 여기에서 에라소니 사레르 또와 이렇게 수동형을 사용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1: 하이, 이 이유는 ですね 話し手が 被害を 受けた という 뉘앙스를 出したい からなんですね. ただし ここでは 에라소니 사레테 迷惑した ということを 冗談 として 言っている 場面ですね.
0: 자, 何々 레르, 라레르라고 하는 수동표현, 일본어의 수동표현에는요, 메이와쿠 우케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이와쿠 우케미, 이건 예상치 못한 우케미, 방해, 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메이와쿠 우케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그랬을 때의 불편한 감정 또는 짜증 섞인 기분 등을 나타내서 사용을 하는데 해석은요. 뭐뭐를 당하다, 피해를 입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那阵风把你吹来了。香风,香风,不但是风,而是香风。都是好的风。对对对。
1: 그죠?那阵香风把你吹来了。

0: 원래는 보통 이제 쇼마폰 반이
1: 네,
0: 출발하라 요거 이제 에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나는 향풍 향기로운 바람
1: 不是一
0: 아
1: 般的风，香风。
0: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향기를 몰고 온 거죠.

0: 때 쩐이죠. 이게 이제 바람의 양사가 됐습니다. 향기로운 바람.
1: 향풍.
0: 향풍 그대로 향풍 향기로운 바람. 향풍 바람이 불다.
1: 추이.
0: 추이. 부근 근처.
1: 부진.
0: 부진. 미팅하다 회의하다.
1: 카회.
0: 카회. 뭐뭐 하는 김에 겸사겸사.
1: 순변.
0: 순변. 什么什么什么.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김에 뭐뭐 한다. 하마터면
1: 차디엔.
0: 차디엔.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차디엔. 잃어버리다 놓치다.
1: 띠우.
0: 띠우. 차디엔 띠우. 놓칠 뻔했다.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길을 잃어버리다.
1: 走丢了.
0: 에이, 走丢了. 走丢了. 잃어버렸다.
1: 弄丢了.
0: 에이, 弄丢了.
1: 或者直接说丢了.
0: 아, 丢了. 그죠. 농이 이때는 빠져도 되죠.
1: 对对对.
0: 들어가도 좋고요.
1: 对.
0: 弄丢了. 丢了. 보다가 놓쳐버렸다.
1: 看丢了.
0: 아, 이렇게 쓰는군요. 이렇게 보다가 어, 잘못 놓쳤어요. 看丢了. 대단하다. 굉장하다.
1: 厉害.
0: 에이, 厉害, 厉害. 你 厉害. 야근하다.
1: 加班.
0: 加班. 팀장 상사.
1: 领导.
0: 에이, 领导. 다시 와다 领导. 분위기.
1: 气氛.
0: 气氛. 气氛 很好啊. 격려하다. 지지하다.
1: 鼓励.
0: 鼓励. 鼓励. 지지하다. 격려하다. 제기하다.
1: 提.
0: 에이, 提. 요거랑 같이 나오는 단어. 의견.
1: 意见.
0: 그래서 提意见. 의견을 내다. 의견을 제시하다. 提意见. 참여감.
1: 参与感.
0: 참여감. 참여감. 그대로죠. 참여감. 성취감.
1: 成就感.
0: 이것도 성취감. 成就感. 맛집 탐방.
1: 探店.
0: 探店. 탐방의 탐이 탄이죠. 그래서 탄店. 이때 店은 가게인데 여기서 맛집을 얘기하죠. 그래서 탄店. 맛집 탐방. 창의적. 독창적.
1: 创意.
0: 创意. 창의. 오래 머물다. 시간을 낭비하다.
1: 泡.
0: 泡.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泡. 자세히 말하다.
1: 细说.
0: 시 그대로 상세하다. 说 말하다. 그래서 细说. 자세히 말하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이 这是什么风把你吹来了？哈哈，是香风。我在附近开会，顺便来看看你。这儿变化真大，我差点走丢了。这你都能找到，真厉害！你最近怎么样？还行，就是工作太忙，总加班。你呢？我也还行。 公司换了新领导，气氛好了很多。是吗？这是好事啊。新领导怎么样？新领导人特别好，一直鼓励我们多提意见，工作的参与感和成就感都高了好多。对了，你还喜欢探店吗？附近有家不错的创意咖啡店，咱们去坐坐。
3: 现在，你现在能跟我去泡咖啡？你这个新领导有点东西啊。走，你跟我细说说。诶，
0: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1: 咦，这是什么风把你吹来了？
0: 이제 보통 아까 우리 제목 얘기할 때 이야기했듯이. 나真香风把你吹来了 이것도 좋지만 보통은 에이什么风把你吹来了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1: 对,
0: 쓰는
1: 네네네 这个是最常用的
0: 거의 뭐 이거는 뭐 고정 격식 같은 그냥 한 단어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에이 무슨 바람이 불었어 여기까지 오셨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하 향기로운 바람이지
1: 하하 是香风.
0: 香风. 어, 바람이 아주 향기로운 바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처에 회의가 있어서 겸사겸사 너 보러 왔어.
1: 我在附近开会，顺便来看看你。
0: 我在附近开会。 근처에 회의가 있어 미팅이 있어서 顺便 온 김에 来看看你。 너를 보러 왔지. 来看看你。 오, 여기 많이 변했네.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어.
1: 这儿变化真大。 我差点走丢了。那说明他很长时间没来过。对对。哦，这儿变化真大。

0: 여기선 아니에요.
1: 네, 다요 동시. 不是说它是 동시.
0: 아,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해서 오, 신링다 요디알 동시. 괜찮은 분이에요. 요디알 동시. 저 가자. 니꺼워 시소소 자세히 얘기해 줘. 좋습니다. 조금 이따 또 요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해설을 좀 볼까요? 첫 번째, 꾸리. 격려하다, 지지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아내는 늘 나와 함께 고생하며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2: 我老婆一直陪我同甘共苦给了我很大的鼓励.
0: 아,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동간공苦. 좋은 일이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한다. 동간공苦. 我老婆一直陪我 나와 같이 합니다. 동간공苦. 给了我很大的鼓励.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격려가 되어주었다. 선생님은 소심한 학생들이 손들고 발표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2: 老师鼓励胆小的同学举手发言.
0: 老师鼓励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胆小, 네, 胆小, 그러니까 이제 소심한 학생들이죠. 同学举手发言, 손들고 발표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손해를 봤으니 우리가 많이 위로해 주자.
2: 朋友开网店赔了钱，咱们多鼓励鼓励他。
0: 그러니까요, 朋友 친구가 开网店 온라인 쇼핑몰이 왕店이죠. 이것을 열었다가 赔了钱 손해를 많이 봤어요. 赔 손해보다 咱们多鼓励鼓励他 격려 우리 많이 해주자. 두 번째 泡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 속에 오래 담그다 차 등을 우리다.
2: 泡
0: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차를 한 주전자 우려 마시곤 한다.
2: 大部分老人一早就会泡壶茶来喝.
0: 그러니까 大部分老人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은 이早 아침에 일찍就会泡 우립니다. 泡壶 이후죠. 泡壶茶来喝.
1: 我们去海南的时候，对，还记得吧？广东海南他们每天早晨就开始喝茶。喝茶。对。
0: 叫做早茶。早茶。早茶。 근데 이제 파워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래 머물다,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요즘 카페에 틀어박혀 책 읽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2: 最近总能看到泡在咖啡馆看书的人.
0: 그렇습니다. 最近 최근에 总能看到 봅니다. 泡在咖啡馆 그대로 그 어디에서 짜이 카페관 거기서 파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죠. 파자의 카페관, 칸슈더렌, 책 보는 사람들을 늘 볼 수 있다. 나는 시험 전에 전력 투구를 위해 며칠간 도서관에서 지내려고 한다.
2: 我打算考前冲刺，在图书馆泡几天。
0: 그러니까요, 我打算 뭐뭐 하려고 합니다. 考前冲刺,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冲刺, 확 밀어붙인다. 뭐 그래서 뭘 하죠? 자, 도서관, 도서관에서 파워지템, 도서관에서 며칠 동안 그냥 도서관에 파묻혀서 지낸다. 83쪽입니다. 신링지탕.
2: 主动搬开别人脚下的绊脚石，往往也是为自己铺路.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3: 咦，这是什么风把你吹来了？哈哈，是香风。我在附近开会。 顺便来看看你，这儿变化真大，我差点走丢了。这你都能找到，真厉害！你最近怎么样？还行，就是工作太忙，总加班。你呢？我也还行，公司换了新领导，气氛好了很多。是吗？这是好事啊。 新领导怎么样？新领导人特别好，一直鼓励我们多提意见，工作的参与感和成就感都高了好多。对了，你还喜欢探店吗？附近有家不错的创意咖啡店，咱们去坐坐。现在？你现在能跟我去泡咖啡？ 你这个新领导有点东西啊，走，你跟我细说说。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

0: 84쪽입니다. 요즘 퇴근이 너무 늦어서 집에 가면 그냥 눕고만 싶어.
1: 最近下班都非常晚，回家只想躺着。只想躺着，躺
0: 눕다. 새 팀장님은 회의 때 사람들 의견 듣는 걸 좋아하셔.
1: 신领导开会喜欢听大家说话。
0: 喜欢听大家说话。 동료들 말로는 지금 팀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아졌대.
1: 同事说现在团队气氛比以前好。
0: 팀은 도안도이죠. 그대로 气氛, 그대로 분위기, 그러니까 팀 분위기 比以前好, 예전보다 좋아졌다. 일이 바쁠 때는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해.
1: 工作忙的时候得学会安排时间。学会할
0: 줄 안다죠. 안排时间, 시간 관리.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일정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1: 一起喝杯咖啡，聊聊打算。聊聊打算,
0: 여기서 계획, 일정이 되는 거죠.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실력 있다, 보통이 아니다, 제법이다, 내공이 있다.
1: 有点东西.
0: 有点东西, 뭔가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있어. 有点东西, 숨겨진 실력이나 센스에 감탄했을 때 쓰입니다. 선생님.
1: 신领导有点东西. 3分钟就把问题说透了.
0: 听说是高薪挖来的.
1: 아, 난怪야.
0: 아야, 咱们跟着好好干吧。好啊。好啊，说不定我们也薪水就涨了。涨高了。涨高。 좋습니다. 단어 볼게요. 핵심을 짚다, 꿰뚫어 말하다.
1: 说透了。说透了。
0: 고액 연봉.
1: 高薪。高薪。
0: 스카우트하다.
1: 挖。挖。
0: 어쩐지.
1: 난怪。
0: 난怪。 뒤따르다, 따라가다.
1: 跟着。跟着。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告别衣来伸手. 其实后面还有后半句啊.
2: 그렇죠.
3: 叫饭来张口.
2: 그러니까요. 원래 이 衣来伸手 뒤에는 뒤에 또 다른 이렇게 대꾸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요 말로도 이제 일단 뜻은 전달이 되죠. 告别 고별하다. 안녕. 이거죠. 衣来伸手. 그러니까 요것은 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황제들이나 공주들 껑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 옷 다 갈아입혀주고
3: 没错没错.
2: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3: 我要用膳然后饭就来了.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衣来伸手. 옷은 그냥 내가 팔만 쭉 펼치고 있으면 다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존 생활 안녕.
3: 再见.
2: 再见. 세단아 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헤어지다, 이별을 고하다.
1: 告别.
0: 告别, 고별, 헤어지다. 교정을 떠나다.
1: 告别校园.
0: 告别校园, 校园이 교정이죠. 품절남, 품절녀가 되다.
1: 告别单身.
0: 告别单身, 그대로 单身이 독신이죠. 그래서 告别单身, 눕다.
1: 躺.
0: 躺, 휴대폰을 하다.
1: 玩手机.
0: 네, 玩手机, 휴대폰을 하다. 맞다, 담당하다, 책임지다.
1: 负责.
0: 네, 负责, 책임지다, 맞다. 负责, 안전을 책임지다.
1: 负责安全.
0: 负责安全, 안전, 안전이죠. 옷이 오면 손을 내밀고, 밥이 오면 입을 벌린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다.
1: 衣来伸手. 饭来张口.
0: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뒤에 부분 말이 바로 이거죠. 饭来张口. 옷이 오면 손을 쭉 벌리고요. 그대로 饭来. 밥이 오면 张口. 입을 벌린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밥도 내가 직접 떠먹지 않습니다. 입만 벌립니다. 그래서 衣来伸手. 饭来张口. 게으르다.
1: 懒.
0: 懒. 나이, 연령, 연세.
1: 年纪.
0: 年纪, 나이가 들었다.
1: 上了年纪.
0: 上이 이때는 이제 위상자인데요. 그대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때 上了年纪. 젊은 나이에.
1: 年纪轻轻.
0: 네, 年纪轻轻. 그래서 젊은이가 年轻人이잖아요. 年纪轻轻, 나이가 가볍다. 年纪轻轻. 뭐뭐 할 때가 되다.
1: 该什么什么了.
0: 그러니까 그 중간에 什么, 그러니까 뭐뭐가 들어간 거, 该 什么什么了, 뭐뭐 할 때가 되었다. 독립하다.
1: 独立.
0: 独立. 부모에게 빌부터 살다.
1: 啃老.
0: 아하, 이러면 안 되죠. 啃老. 원하다, 희망하다.
1: 愿意.
0: 愿意, 뭐뭐 원하다. 돌보다, 보살펴주다.
1: 照顾.
0: 照顾. 照顾 뒤에 대상을 돌보거나 보살펴주는 것을 얘기하죠. 아이를 돌보다.
1: 照顾孩子.
0: 네, 照顾孩子, 孩子, 아이죠. 가정을 책임지다.
1: 照顾家庭.
0: 네, 照顾家庭, 가정. 그래서 照顾家庭. 아주 깨끗하다.
1: 干干净净.
0: 그렇죠. 동사를 중첩하면 그대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干干净净, 아주 깨끗하다. 대충하다, 얼버무리다, 적당히 때우다.
1: 这个叫糊弄.
0: 糊弄. 발음에 유의해야죠. 농이 이제 경성으로 호우농 이렇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다, 뭐라고 하다, 문제 삼다.
1: 挑.
0: 아, 挑. 이제 싹 요거 잡아내는 거죠. 단점이나 트집 잡을 때 挑. 이렇게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周末去哪儿玩了？哪儿也没去。 就在家躺着玩手机，我妈过来了，把饭做好了，衣服也洗了，我就负责衣来伸手、饭来张口。你也太懒了，你爸妈年纪也大了，你自己出来住这么久了，也该独立了吧？都上班了，就别啃老了。可是他们愿意来照顾我。 我有什么办法呀？你自己把日子过好，他们来了，看到家里干干净净的，吃饭也不糊弄，不就不会总来了吗？行，那我下周开始在家做饭吃，到时候我早上来晚了，晚上早走了，你不能挑我。
0: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어?
1: 你周末去哪儿玩了？哦，你周末去哪儿玩了？
0: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어? 물론 그냥 周末去哪儿了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말에 어디 갔었어? 그래서 你周末去哪儿玩了？아무데도 안 갔어. 집에서 두루누워서 휴대폰만 했지.
1: 哪儿也没去，就在家躺着玩手机。
0: 哪儿也没去，不用去。 我手里有手机就行了。啊，大问题呀！大问题，大问题。但是这是很多人的问题，所以大家就感觉不到这是问题了。这不光是别人，嗯，其实 好好想一想，我也是这样，
1: 我也是这样，怎么办？拿着一个手。

0: 鸡什么都有，
1: 这个程度深还是
0: 不太深，
1: 不太深的问题，就是差不多，
0: 都有都有。
1: 差不多，哪儿也没去，아무데도어디도가지않았어요，就在家，집에서躺着，누워있었어요。근데차라리在家躺着休息可以的，对吧？有
0: 对。
1: 时候你不用干了，
0: 对，或者你躺在家里看着窗外也很好
1: 可以，
0: 哦。
1: 可以，很好。这个需要一种休息，
0: 对，
1: 可以，但是不休息，
0: 不休息，
1: 这是懒
0: 很
1: 呢？
0: 认真的看手机
1: 这种态度是懒的态度，还是，哎，很
0: 啊，
1: 积极 向上的态度呢？啊，真的是不好说的啊！玩手机，두루너서휴대폰만했어。우리엄마가와서밥도다해주고빨래도해주시고나는그냥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0: 我妈过来了。把饭做好了，衣服也洗了，我就负责衣来伸手，饭来张口。
1: 그러니까요. 워마 꼬 라이러. 어머니가 오셨어요. 워마 꼬 라이러. 바饭 쪼 하러. 밥다 해주시고. 바 饭 밥을 쪼 하러 다 해주시고. 이후 옷 예, 洗了 옷도 다 빨아주시고. 我就负责. 나는 그저 뭐뭐뭐 맡으면 돼요. 衣来伸手，饭来张口啊！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대로 팔을 벌리면 옷을 입혀주시고 입을 벌리면 밥을 넣어주시고. 에헤이, 너 정말 게을러.
0: 你也太懒了。
1: 你也太懒了，너무 게을러요. 너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너 혼자 나와 산지도 꽤 됐는데 독립해야 돼.
0: 你爸妈年纪也大了，你自己出来住这么久了，也该独立了吧？
1: 哎，你爸妈부모님이年纪也大了，이제연세도꽤있으십니다。年纪也大了，你自己出来，네가이미나와서住这么久了，독립해서산지가나와서이렇게집을떠나나와서住这么久了，오랫동안이렇게살았는데还是没独立，그러니까也该独立了。이제완전히부모님으로도독립해야지。어떻게보면은그냥 잠자는 장소만 바뀐 거예요. 독립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독립해야지. 직장도 다니는데 이제 캥거루 조금 그만해.
0: 都上班了，就别啃老了。
1: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데요. 또 상반라 직업도 있는데 직장 출근도 하는데 직업 비에 啃老에 이렇게
0: 아,
1: 따옴표를 이렇게 啃老. 아, 요게 그말 그대로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 그만 비에 啃老了.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챙겨주겠다고 하시니 내가 뭘 어쩌겠어?
0: 可是他们愿意来照顾我，我有什么办法呀？
1: 에헤이, 可是 그런데 탐 위엔이 부모님들이 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의 照顾我,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오, 요 什么 办法呢? 내가 뭐 별다른 방법 있나? 네가 혼자서 잘 지내고 부모님이 와서 집도 깨끗하고 밥도 대충 때우지 않는 걸 보시면 자주 안 오지 않으실까?
0: 你自己把日子过好。他们来了，看到家里干干净净的，吃饭也不糊弄，不就不会总来了吗？
1: 그러니까요.
0: 其实这说的真对，
1: 很对。
0: 哪个爸爸妈妈喜欢常常来啊？
1: 当然，他们也是自己
0: 有自己的生活嘛。
1: 感觉到那个他的身体没有以前那么好，
0: 对，
1: 对吧？
0: 对，因为对孩子不放心，所以才会常常来。
1: 当然，当然，当然，当然，你自己，你个混在서把日子过好，잘지내고日子过好。他们来了，부모님들오셨을때看到家里집안이干干净净的，아주깨끗하게정리되고吃饭밥먹는것도예不糊弄，대충대충때우지않고。不就不会总来了吗？그러면자주오시지않을거아니야？이렇게이제얘기하는거죠。알겠어。그럼다음주부터는집에서밥해먹을게。
0: 行，那我下周开始在家做饭吃。
1: 行，좋아。那我下周，那다음주부터는开始在家做饭吃。내가직접집에서밥해먹을게。대신그때가서아침에늦게오고저녁에일찍가도나한테뭐라고하면안돼？
0: 到时候我早上来晚了，晚上早走了，你不能挑我哟。这个，
1: 有意思，
0: 哎，这是撒娇嘛？这个是，
1: 撒娇，撒娇，撒，开个玩笑，
0: 对，开个玩笑。
1: 到时候。

0: 그때 我早上 来晚了 아침에 출근 늦게 하고 晚上 저녁에는 早早了 조퇴하고 你不能挑我呀 너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좋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첫 번째 负责 맞다 담당하다 책임지다 이번에 고기는 내가 구울 테니까 너희는 먹기만 해
1: 这次烧烤我负责烤，你们负责吃。
0: 오, 很好，很好，很好。 这次 이번에 烧烤, 그 이제 고기 굽는 거를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烧烤가 이제 그런 이제 구운 고기. 단순하게 우리나라 불고기보다는 뭐 양로추알 이런 것들도 양꼬치도 될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고기를 굽는 거, 뭐 삼겹살 굽는 것도 굽는 거죠.
1: 당연,
0: 烧烤. 我负责烤, 내가 고기는 구울 테니까. 你们负责吃, 너희들은 먹기만 해, 먹기만. 우리 집은 남편이 요리 담당이고 나는 청소 담당이야.
1: 我们家老公负责做饭，我负责打扫。
0: 오, 我们家 우리 집은 老公 남편이죠. 负责做饭, 요리는 负责, 밥 짓는 건 남편이 책임지고. 我负责 뭐 打扫, 청소는 내 담당이야. 이번 여행은 내가 호텔 예약을 맡고 친구는 동선을 알아보기로 했어.
1: 这次旅行我负责订酒店，朋友负责查路线。这次旅行
0: 이번 여행은요, 我负责订酒店, 나는 订酒店, 호텔 예약을 맡고, 朋友负责查路线, 查 짜는 거죠, 검색하는 거, 무엇을 노선, 동선입니다. 查路线. 糊弄, 대충하다, 얼버무리다, 적당히 때우다. 아침은 그냥 대충 빵 두 조각으로 때우면 돼.
1: 早上就糊弄一口。 吃两片面包就好.
0: 早上 아침이죠. 就糊弄一口. 一口는 한 입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입 때우다, 대충 때우다. 糊弄一口. 吃两片面包. 빵 두 조각. 两片. 片이 조각이죠. 就好. 인테리어는 절대 대충하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엄청 번거로워져.
1: 装修千万别糊弄，出了问题会特别麻烦。
0: 그러니까요. 装修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인테리어. 装修千万别糊弄, 대충대충하면 안 됩니다. 절대 千万, 절대 대충하면 돼요. 出了问题, 문제가 생겼을 때 会特别麻烦. 엄청 번거로워집니다. 麻烦. 그는 숙제를 완전히 대충대충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1: 他做作业纯粹糊弄，什么都记不住。做作业
0: 숙제할 때 纯粹 완전히 확실하게 糊弄 대충대충해서什么都记不住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记不住 기억 못하다. 91쪽입니다.
1: 心灵鸡汤.唯有那些异想天开的人才能完成不可能的事.
0: 그렇습니다. 기발한 상상을 하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周末去哪儿玩了？哪儿也没去，就在家躺着玩手机。我妈过来了，把饭做好了，衣服也洗了，我就负责衣来伸手，饭来张口。你也太懒了，你爸妈年纪也大了，你自己出来住这么久了，也该独立了吧？
3: 都上班了，就别啃老了。可是他们愿意来照顾我，我有什么办法呀？你自己把日子过好，他们来了，看到家里干干净净的，吃饭也不糊弄，不就不会总来了吗？行，那我下周开始在家做饭吃，到时候我早上来晚了。 晚上早走了，你不能挑我。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해.
1: 现在该从父母那儿独立了.
0: 단어 공부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 该 뭐뭐 了 나왔죠. 뭐뭐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该 了 사이에 从父母那儿独立,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서 该从父母那儿独立了，该什么了？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잘 먹었어.
1: 午饭在单位食堂吃的很不错。
0: 회사를 단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위하고 그 공스하고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单位食堂 회사 식당에서 吃的很不错。 저녁은 직접 해 먹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
1: 晚上

0: 自己做，做的不怎么好吃。
1: 不怎么，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할 때, 不怎么好吃,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 요리는 하면 할수록 솜씨가 좋아져.
0: 做饭是件熟能生巧的事。
1: 熟能生巧的, 하면 할수록 아주 잘 된다라는 말할 때, 做饭是件熟能生巧的事. 부모님이 언제까지 너를 돌봐줄 수 있겠니?
0: 父母能照顾你到什么时候呢？
1: 그러니까요, 부모는 照顾你, 너를 돌봐줄 수 있겠니? 언제까지? 到什么时候呢？느낌대로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부모를뜯어먹다，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다。
0: 啃老。
1: 좀부정적인표현은사실입니다
0: 当然
1: 경제적으로독립할수있는나이인데도부모에게의존하며생활하는것을말합니다그러니까썩좋은단어그러니까좋은뜻의단어는아닙니다
0: 没错
1: 啃老선생님
0: 我表弟30了还在家啃老呢
1: 他不着急吗
0: 他说现在找工作太难先歇歇
1: 哎呀他爸妈一定愁死了呀
0: 可不是嘛我们听着都愁死了
1: 그렇죠옆에있는제가들어도아야愁死了愁死
0: 了, 死 了, 死了
1: 단어보겠습니다사촌남동생
0: 表弟
1: 表弟조급해하다안달하다
0: 着急
1: 着急쉬다휴식하다
0: 歇
1: 歇걱정하다근심하다
0: 愁
1: 아愁死了的愁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어학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하, 아주 제목이 좋아요.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
3: 好吃的。川菜和粤菜。我都爱吃的东西。都爱吃,很难得。因为有的喜欢川菜的人呢,因为比较喜欢刺激的味道。所以就不一定喜欢粤菜。
2: 哦。 对, 对, 因为这个川菜和粤菜呢,这个味道确实不一样。完全两种风格。 그쵸. 보통 이 사천류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고, 광동류는 굉장히 심심한, 담백한 걸 좀 추구하죠.
3: 清淡, 清淡.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데, 근데 어떤 날은 이런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요. 어떤 날은 또 가벼운 거 이렇게, 담백한 요리 먹고 싶고, 다 좋아합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스촨 요리.
3: 川菜.
2: 川菜. 川이 이제 스촨의 약자죠. 그래서 川菜 하면 그대로.

0: 스촨 요리. 그래서 만약에 사천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촨?
1: 촨. 네.
0: 자, 그 다음에 광동 요리.
1: 粤菜.
0: 粤菜. 마찬가지로
1: 네.
0: 광동에 가셔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1: 粤.
0: 위에가 딱서 있죠.
1: 네.
0: 그래서 위에차 단지 동네
1: 小区.
0: 에 샤오취 얼얼하다.
1: 마.
0: 요건 이제 맛을 표현하는 거죠. 마 맵다.
1: 라.
0: 라. 그래서 마라. 요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마라탕. 그래서 마라. 향이 좋다. 음식이 맛있다.
1: 香.
0: 샹. 말 그대로 이게 향기롭다 향짠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향기가 좋을 때 샹. 또 음식이 맛있을 때
1: 아,
0: 샹.
1: 香.
0: 샹.
1: 鼻子香，嘴香。
0: 오, 그렇죠. 향기로도 코로도 향기로워요. 입으로도 아우 맛있어요.
1: 对.
0: 여기서 샹, 샹. 남다 남기다.
1: 剩。
0: 剩. 남은 밥.
1: 剩饭。
0: 剩饭. 남은 음식.
1: 剩菜。
0: 剩菜. 추천하다.
1: 推荐。
0: 推荐, 추천인.
1: 推荐人。
0: 그대로 추천인, 推荐人. 영화를 추천하다.
1: 推荐电影。
0: 에이, 推荐 电影. 电影, 영화죠. 식당을 추천하다.
1: 推荐餐厅。
0: 推荐 餐厅, 餐厅, 식당이니까 식당을 추천하다. 달다, 달콤하다.
1: 甜。
0: 甜甜的, 甜. 적당하다, 치우치지 않다.
1: 适中。
0: 아, 딱 맞아요. 适中. 야, 味道 怎么样? 适中. 딱 좋아, 딱 좋아. 어울리다, 함께 곁들이다.
1: 配。
0: 配.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다.
1: 口重。
0: 口重. 주로 중국의 북방 사람들이 이게 좀
1: 口重。
0: 강하죠. 口重.
1: 还有西南也口重。
0: 그렇죠.
1: 四川不就
0: 스촨,
1: 先。
0: 스촨, 스촨. 거기도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죠. 실은 사실은
1: 其实。
0: 其实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다.
1: 清淡又鲜。
0: 清淡, 담백하다. 요시엔 감칠맛 딤섬
1: 点心,
0: 点心 点心 点心 깔끔하다
1: 清爽,
0: 清爽 파인애플 빵
1: 菠萝包,
0: 菠萝가 파인애플이고요 빠오가 여기서 이제 빵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광동식 일반적으로 그래서 菠萝包 파인애플 빵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겉바 속촉
1: 这个叫外酥里 软.
0: 그렇죠. 와이쑤, 쑤가 바삭.
1: 对.
0: 그다음에 软은 촉촉하다도 되고 원래는 이제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1: 对.
0: 여기서 이제 촉촉하다라고 해서 음식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와이쑤 리软. 매우 뭐뭐하다. 정말 뭐뭐하다.
1: 什么什么急了.
0: 야, 참 많이 쓰여지는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什么什么急了, 뭐 好极了, 好吃极了, 极了极了. 味道好极了, 뭐 이렇게 군침이 돌다, 먹음직스럽다.
1: 什么什么馋人,
0: 아, 什么什么馋人.
1: 好东西,
0: 예,
1: 前面肯定加好吃的,
0: 그러니까
1: 馋人.
0: 맛있어서 군침이 돌 때, 馋人.
1: 对.
0: 이렇게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3: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他们家水煮鱼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得一口不剩。我也爱川菜，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有啊，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不重。
2: 其实我更喜欢粤菜，清淡又鲜，比如白切鸡、虾饺。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0: 너밥 먹으러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야?
1: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0: 오, 너 最常去 자주 가는 곳이 나家饭店 어디 자주 가서 먹어? 吃饭? 오, 좋습니다. 우리 단지 입구에 있는 스촨 요리집.
1: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
0: 川菜馆 딱 듣자마자 벌써 아 군침이 돕니다. 我家小区门口 小区 그대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죠. 그 입구에 있는 门口 문 앞에 있는 那家川菜馆 사천 식당 거기 자주 가지. 거기 水煮鱼가 얼얼하면서 매우면서도 맛도 좋아. 매번 갈 때마다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
1: 아, 他们家水煮鱼啊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的一口都不剩
0: 그러니까요. 他们家水煮鱼 이게 일종의 이제 물고기 생선 요리인데 水煮鱼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삶은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푹 군 거. 水煮鱼 又麻又辣又香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마하고 라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맛인지 알겠죠? 요마 요라 거기다 또 마지막 방점을 요샹 맛있어요. 매次去 갈 때마다 또吃的 이코 부쌍 한 점도 한 입도 부쌍 남기지 않아 싹싹 다 먹는다는 얘기죠. 나도 스촨 요리 좋아해.
1: 我也爱川菜.
0: 에, 我也爱川菜. 그냥 말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로 爱川菜.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는 아, 맵찔이라 맵지 않은 스촨 요리로 추천해 줄 수 있어.
1: 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0: 근데 사실 川菜 还是辣的好.
1: 어.
0: 可是我怕辣, 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怕辣,有不辣的川菜. 推荐吗? 이제 그 중에서 不太辣的, 네, 그죠? 不辣的川菜推荐吗? 그렇게 맵지 않은 요리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럼 宫保鸡丁은 매콤 달콤한 게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 맵고 짠 거 좋아해?
1: 有啊, 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
0: 그렇죠. 有啊, 그렇게 맵지 않은 거 당연히 있죠. 宫保鸡丁 요것도 일종의 이제 닭고기 요리인데
1: 네.
0: 닭고기도 들어가고 그 말린 고추,
1: 어,
0: 땅콩,
1: 네, 어, 화생, 或者是 요거,
0: 요거,
1: 어, 反正也是一种那个坚果啦硬硬的那种坚果
0: 아, 일종의 이제 견과류군요.
1: 네, 네, 네.
0: 땅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볶아서 이때 저는 좋은 게 그 말린 고추, 아, 그거 이렇게 아주 맵지만 않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공바오찌딩 甜辣, 甜 달콤하다, 辣 맵다, 그러니까 매콤 달콤, 달콤 매콤, 시중 딱 적당해요. 페이, 뭐뭐하고 곁들이면, 뭐뭐와 같이 먹으면 미판, 밥, 그러니까 하얀 쌀밥과 같이 먹으면 特别香, 너무 맛있어요. 니 빙시 거종마, 너 맵고 짠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광동 요리를 더 좋아해.
1: 부종, 부종, 其实我更喜欢粤菜.
0: 부종, 아, 워, 거종, 아, 부종, 부종. 그렇게 나 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其实我更喜欢粤菜. 어, 나는 광동 요리를 훨씬 더 좋아해. 담백하고 재료 맛이 살아있잖아. 예를 들면 광동식 닭백숙이나 새우만두 같은 거.
1: 清淡又鲜, 比如说白切鸡,虾饺.
0: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좋죠. 清淡又鲜.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아, 확 나는 거.
1: 그시 홍老师, 您觉得 한국人会喜欢白切鸡吗?
0: 어, 당연, 有些人 可能 한국人也有口重的. 口重的人 不太喜欢 这种 饮食. 但是 像我这样 比较怕辣的
1: 어,
0: 这个白切鸡
1: 比较好是吗?
0: 比较好.
1: 白切鸡特别鲜.
0: 对,
1: 啊,
0: 对,
1: 但是这个鲜本身对口重的人来说是有点问题鲜就是鸡本来的味道对对对对对很多人其实喜欢吃口重的人其实怕没错没错鸡本来的味道对对对比如
0: 예를 들어서 白切鸡 그러니까 일종의 광동식 백숙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백숙에 비해서 약간 닭고기 냄새가 나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鲜. 그러니까 고구마만 피하면 됩니다. 샤자오 그다음에 어허 요거 맛있죠.
1: 아, 이거 다른 孩子都喜欢吃.
0: 새우만두. 광동식 딤섬은 확실히 맛있고 깔끔하지.
1: 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

0: 그렇죠. 粤菜, 그 광동식 点心, 그 딤섬은 确实 확실히 好吃, 맛있고 요 清爽, 담백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내가 아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파인애플 빵이 겉바속촉으로 정말 끝내줘.
1: 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
0: 그렇습니다. 내가 식당 하나 아는데 나도 거기 菠萝包, 파인애플 빵. 아, 좋아요. 광동 가면 먹어봐야 됩니다. 菠萝包, 와이스리软, 겉바속촉, 好吃极了. 아, 너무 맛있어요. 듣기만 해도 군침 도네. 주말에 우리 같이 먹으러 갈래?
1: 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0: 듣기만 해도 아, 저 찬란, 오, 군침이 돌아요. 저모 주말에 자마 이치 취해 장상 주말에 같이 먹으러 갈래? 좋습니다. 해설 볼까요? 98쪽입니다. 첫 번째, 페이, 어울리다, 함께 곁들이다. 火锅에 시원한 콜라를 곁들이니 정말 끝내준다.
1: 吃火锅配冰可乐，爽到家了。
0: 그렇습니다. 吃火锅，火锅를 먹으면서 페이 빙可乐. 시원한 빙可乐는 아주 시원한 거죠. 빙可乐. 아, 爽到家了. 到家了는 정말 최고의 정점에 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爽到家了. 정말 끝내준다. 爽은 아주 시원하다죠. 흰죽에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중국인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이다.
1: 白粥配咸鸭蛋是中国人的童年味道，
0: 是吗？
1: 确实是小的时候吃过很多。有咸鸭蛋那时候很开心，
0: 哦，
1: 因为很香，然
0: 对，
1: 后又能当菜吃。
0: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这个
1: 哎，
0: 鸭蛋，
1: 怎么说呢？这个是
0: 咸鸭蛋确实咸。
1: 这个生活不太好的时候，
0: 对
1: 那个
0: 对，
1: 时候物质也不丰富，
0: 是，
1: 所以有个咸鸭蛋就觉得很香。现在嘛，就觉得太咸了。
0: 그래서 童年 味道, 어린 시절 추억의 맛, 가난할 때의 맛. 회색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으니까 정말 깔끔해 보인다.
1: 这件灰 T 恤配那件深蓝牛仔裤，看着特别干净。
0: 그렇죠? 회색, 코이, 저 그대로 회색이고요. 티슈는 티셔츠죠. 그 다음에 뉴자이코, 청바지인데 어떤 뉴자이코? 深蓝, 짙은 남색이죠. 그러니까 深蓝 뉴자이코. 看着 特别 干净, 아주 깔끔해 보인다. 두 번째는요, 뭐뭐뭐뭐, 지러, 매우 뭐뭐하다, 정말 뭐뭐하다. 아래층 빵집은 맛이 정말 끝내준다.
1: 楼下面包店好吃极了。
0: 哎，楼下아래층이죠. 면包店 빵집 好吃极了. 휴일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기분이 너무 좋다.
1: 放假不用早起，心里舒服极了。
0: 예, 放假 휴일이죠. 부용 자오치,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 舒服极了. 아, 너무 좋아요. 네가 준이 쿠션 너무 푹신해서 낮잠 잘때 이거 없으면 안 돼.
1: 你送的这个抱枕软极了，我午睡全靠它了。
0: 抱枕, 요게 이제 껴안는 베개, 그래서 쿠션이죠. 예, 抱枕 软极了, 너무 부드러워요. 푹신해서 午睡, 아, 점심때는 全靠它了.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99쪽입니다. 心灵鸡汤.
1: 人生就像骑单车，想保持平衡，就得往前走。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3: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他们家水煮鱼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得一口不剩。
2: 我也爱川菜，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3: 有啊，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
2: 不重，其实我更喜欢粤菜，清淡又鲜，比如白切鸡、虾饺。
3: 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
2: 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0: 점머쇼,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백족입니다. 스촨 요리는 맛이 진하고 맵고 얼얼해서 중독성이 강해요.
1: 川菜味重，又麻又辣，特别过瘾。

0: 맛이 진하다라는 표현으로 웨이종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요마요라 요건 저 나왔던 거고요. 더비의 꼬인 꼬인이라는 말이 중독성이 강하다. 광동 요리는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죠.
1: 粤菜清淡更讲究原汁原味.
0: 추구하다 중요시한다 장지오 原汁原味 원래 본연의 맛. 딤섬 종류가 다양하고 아침차 문화도 매우 독특해요.
1: 点心种类多，早茶文化很特别。很特别。
0: 맛집에서 먹으려고 줄 서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1: 排队吃饭现在都成习惯了。成习惯
0: 익숙해지다. 현지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에요.
1: 吃当地食物也是旅行的乐趣.
0: 아유, 당연, 也是旅行的乐趣 즐거움입니다. 꼭 보고 꼭 먹기.
1: 必看必吃.
0: 광동식 닭백숙.
1: 白切鸡.
0: 이게 이제 닭을 통째로 삶은 뒤에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내옵니다. 착착착착 썰어내오고요. 양념 거의 없고요. 맛이 담백한데 보통 생강파 등을 넣은 간장소스. 저는 이 간장소스가 좋아요. 네. 우리나라 백숙보다 약간 닭 냄새는 나는데 이 간장소스가 좋아요.
1: 我觉得鸡味太大了.
0: 그렇습니다. 선생님.
1: 你会做白切鸡吗?
0: 水开浸熟就行.
1: 真的假的?
0: 真的. 下次我做给你尝尝.
1: 哦, 真的吗?
0: 这是对话.
1: 对话, 对话.
0: 자, 단어 잠깐 볼까요? 물이 끓다.
1: 水开.
0: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水开. 이게 이제 白切鸡는 결국 이제 그 끓는 물에 삶는 거니까요. 물에 담가 익히다.
1: 진수.
0: 네, 이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진수.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청취자 김준영님이 정해주신 주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F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 함께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가 속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네덜란드 가수 덩커

던컨 로렌스의 Electric Life, 이어진 곡 알레소와 토벨로가 함께한 Heroes We Could Be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월드컵 결승전에도 올랐던 나라들인데요.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하고 준우승 기록만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준우승만 3차례 기록한 팀이고요. 스웨덴도 1958년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 준우승 기록이 있네요.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맥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G조 순서입니다. 네 나라의 노래를 모두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집트 노래로 아무르 디압의 엘 알렘 알라, 알라시는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란을 위한 노래로요. 영국의 인기가수 에드 시런과 이란의 노장가수 구구시가 함께한 노래 아지잠. 아지잠은 페르시아어로 내 사랑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노래는 벨기에의 월드스타 스트로마이의 알로공 댄스, 그래서 우리는 춤춥니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자주 울려 퍼지는 곡이고요. 끝으로 오세아니아 대표로 오랜만에 월드컵에 참가한 뉴질랜드 곡으로요. 빅 룽가의 Something Good까지 네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월드컵 지조 국가의 노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이집트가 아무르 디압의 엘 알렘 알라, 알라 씨는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은 에드 시런과 이란의 구구 씨가 함께 부른 아지잠, 내 사랑이었고요. 세 번째 노래는 벨기에 가수 스트로마이의 알로콩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춥니다. 마지막 뉴질랜드 가수 빅 룽가의 Something Good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이번에는 H조와 I조 나라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카보베르데가 속한 H조에서는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를 선택했습니다. 우루과이 가수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축구 응원가 Pasión Celeste, 하늘의 열정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있죠. 축구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겠지만요. 새음행 애청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나라입니다. 바로 위대한 가수가 있기 때문이죠. 카보베르데의 대중음악 모르나를 전 세계에 알린 맨발의 디바 세자리아 에보라. 이 모르나라는 음악 장르는요. 아프리카, 브라질, 유럽, 특히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독특한 음악인데요. 그래서 이 모르나를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이 모르나 장르를 전 세계에 크게 알린 그런 가수였죠. 세자리아 에보라 노래 중에서 가장 신나는 축제 노래 골랐는데요. 카르나발 드 상 비센테, 상 비센테 축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아이조에서는 북유럽 노르웨이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월드컵 응원 퍼포먼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이킹 노젓는 응원, 정말 흥미롭죠. 노르웨이 골게터 홀란 선수도 경기 후에 그 동작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노르웨이 노래로는요, 겨울왕국 2의 주제가 Into the Unknown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신비로운 목소리의 가수 오로라의 노래 골랐습니다. The River 준비했습니다. 자, 노래 세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다시 만들어.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우루과이 가수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Pasión Celeste, 하늘의 열정. 두 번째 노래는 카보베르데의 위대한 가수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Carnaval de São Vicente, São Vicente 축제.

세 번째 노래는 노르웨이의 일렉트로니카 뮤지션 오로라의 The River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이조와 케이조 나라들의 노래입니다. 제이조는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아르헨티나로 이뤄져 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활약이 대단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권에서 축구 응원가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노래, 싱어송라이터 피토 파이즈의 이 달레 알레그리아 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네, 먼저 들으시고요. 케이조에 속한 세 나라의 음악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가수 후아네스의 라 까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코 칸자의 모닝가, 그리고 포르투갈 가수 아나 모우라와 페드로 마파마가 함께 부른 아가라 앵밍, 나를 꼭 붙잡아줘까지 노래 4곡 보내드립니다.

노래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 가수 피토 파에즈의 이달레 알레그리아 미 코라손, 기쁨이 내 마음으로 밀려오네. 콜롬비아 가수 후아네스의 라 까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콰 칸자의 노래 모닝가. 그리고 포르투갈 가수 아나 모우라와 페드로 마파마가 함께 부른 아가라 앵밍, 나를 꼭 붙잡아줘 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월드컵 참가국의 노래는 잉글랜드, 파나마, 가나, 크로아티아가 속한 엘조에서 크로아티아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했고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던 월드컵의 신흥 강자입니다. 크로아티아 가수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1: Que caí de algún cometa.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Prefiero Amar, 난 선택한다입니다. 아우테의 1998년도 발표곡인데요. 당시 스페인은 정권 교체라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사회노동당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나고 1996년부터 중도우파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민영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그 물결 속에서 아웃대 같은 예술가들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특세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런 세상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쓰였습니다. 첫 연부터 나는 이 행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나소스 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로와 예술과 학문의 신 뮤즈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시와 예술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어서 파르키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가난한 자를 뜻하고 이슬람 수피 전통에서 금욕과 초월, 신비성, 타자성을 은유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La bola de las brujas donde sueña el porvenir porque sucede 나의 심장이 말한다. 난 이 행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우주 어디선가 궤도를 벗어난 해성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복제된 존재? 낯선 차원의 언어를 짜맞춰 내뱉는 야만인일지도 모른다고. 믿음과 배신 사이, 유산과 이단 사이, 사냥개떼와 폭도 사이에서 죽느냐 죽이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나는 선택한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 나는 조금씩 미쳐가는지도 모른다. 삶의 부조리에 맞서 네 라고 받아치는 광기에 찬 긍정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은 권력에 꺾이지 않는다고 믿다가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거라면, 그래서 결국 나는 믿음과 다른 무엇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황금과 파르나소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차라리 광대가 되련다. 마술사, 고개사, 파르키르도 괜찮다. 아니면 독약이 되는 건 어떨까? 그래서 광란의 거품을 내뱉거나 미래가 그 안에서 꿈꾸는 마녀의 수중 구슬이 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결국 나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될 것이기에.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fuera de circulación. O acaso sea un clon de algo así como un salvaje que articula algún lenguaje de una extraña dimensión.

0: No propuse otra batalla que librar al corazón de ponerse
1: cuerdo.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La belleza, 아름다움입니다.
0: El combate es la escalera y el que trepe a lo más alto.
1: 전쟁, 적군, 아군, 훈장. 내가 이 전쟁에 임한 것은 다만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으니 심장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야기대로라면 난 영광의 깃발을 올려야 하건만, 그것이 내 힘의 이유여야 하건만, 문득 뒤돌아보니 참호는 사라지고 사다리만 남아있었다.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이르는 자만이 심장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발을 딛고선 아스팔트는 무너져 내린다. 파충류처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협상의 테이블을 오가는 사람들, 기차의 선로는 모두 하나의 정상망을 향하고, 그들은 정신이 홀린 나머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들을 숙주로 삼으려는 자의 야심을. 한때 그들도 예지자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성공이 유일한 목표가 된 장사치일 뿐. 그들은 이제 단 한순간도 아름다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 형제애, 가짜다. 마침내 성 앞에 이르러서 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너와 나는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 많이 팔아치우는 쪽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니 혁명이여, 영원하라. 나는 나 자신으로 남고 싶다. 그러나 이 여행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여, 아름다움이여.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아일리아, 그 섬입니다. 자반의 1980년 발표곡인데요. 노래 속 화자는 어느 날 그가 느낀 빛의 아름다움, 이 매혹적인 향기에 근원을 쫓아갑니다. 바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은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 출처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적잖이 실망하죠. 그 사람은 그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섬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한 줄기 빛. 이곳의 모든 것을 매혹하며 무한히 반짝이는 별똥별. 그 사랑의 향기가 대기에 번지면 나는 취하고 만다. 그 향기가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모든 것을 물살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빗줄기. 길 잃은 밤,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 모든 것에 오로지 순수한 상태. 그리고 날 혼미하게 만드는 너의 깊은 초록빛 눈동자. 그 빛이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그건 너의 마음이 외딴 섬이어서야 그 섬은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아,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염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아르마니가 부르는 엘라 비타, 이게 삶이야 입니다. 83년에 발표한 인생 창가. 2017년 루카 과다니노 감독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생 창가라고는 했지만 아픔과 그늘을 잊은 창가는 아니고요. 햇빛, 자전거, 여름에 생동하는 이미지를 거치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동력은 이 부서진 채 계속 굴러가며 시간을 과거로 놓아주는 회전목마에서 오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워 태양에게서 훔쳐온 따뜻한 빗줄기 같아 네가 걸친 옷은 따뜻한 바람 같아 나는 꽃잎을 엮어 만든 양말을 상상할 거야 들판과 대나무 숲에서 전해오는 물기 어린 향기 넓은 거리와 많은 사람들 매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생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 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

겨를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자전거를 타고 지난 시간들,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 힘껏 페달을 밟았지. 산속에는 가짜 나무들이 햇빛이 나눠주는 온기를 빼앗아갔지. 이게 삶이야. 쉼 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잃어버리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하는 록 뮤지션 에로스 라마조티가 2015년에 발표한 통산 13번째 음반이죠. Perfetto, 완벽한 내 수록곡. 라마조티 로드무비 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일상을 탈출해서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 낭독하죠. 창을 연다. 9시가 다 됐네. 태양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들뜨는 것을 느낀다. 월요일 바다로 떠나기 좋은 날.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시를 떠나자. 난 도착했는데 넌 아직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널 깨울 겸 목 언저리에 입을 맞춘다. 에메랄드색 눈동자가 날 응시하면 그 순수한 관능에 나는 폭풍에 휩싸인다. 바로 지금 커피를 마셔야지.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함께 웃으며 떠나는 거야. 세상 위에 붕 뜬 기분이 될 거야. 날 꼭 안아줘. 우린 살아있어. 오늘은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야. 그 무엇도 우릴 막지 못할 거야. 이 노래의 음표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고. 넌 거부할 수 없는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바다 앞에서 춥다며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를 안아서는 물에 확 던진다. 맑은 물 속에서 너에게 키스한다. 우리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 그래. 너의 대답에 난 새삼 놀란다. 바다의 파도 속에서 너는 날 미치게 만들 줄 아는구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너는 또 내게 말한다. 우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라고. 너와 나의 아들이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라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진 못할 거야.

노래 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뮤지션 앤리코 마시아스가 부르는 Le Fusil Rouge, 녹슨 총입니다. Transformer le ciel en cathédrale. 나는 태양이 바다를 태우는 것을 보았다. 죽은 화산이 뿜어낸 용암이 대지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무덤들이 사막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보았다. 별들이 밤하늘을 성당으로 바꾸었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주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병사가 고향집으로 달려가느라 어딘가에 놓아둔 녹슨 총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사랑보다 전쟁이 좋아 북을 울려대는 이 세상에서 녹슨 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총이라면 두 번 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사람을 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를, 사도를 보았다. 아이를 낳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여인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피어나는 정원의 꽃들은 아름답다. 거리를 달려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녀는 아름답다. 그러나 병사가 고향집으로 달려가느라 어딘가에 놓아둔 녹슨 총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사랑보다 전쟁이 좋아 북을 울려대는 이 세상에서 녹슨 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총이라면 두 번 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을 것이기에

0: déjeuner de soleil avec.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제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비올레이가 부르는 Déjeuner du soleil, 햇빛 밝은 날의 점심 식사입니다.
0: Pour un déjeuner de soleil avec toi, échange une vie.
1: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으려면 아름다운 여름 저녁이 가장 좋겠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거야.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단 두 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스란히 내놓겠어. 라일락꽃 한 다발과 함께 흐르는 음악이 왈츠라면은 내 온 인생을 바치겠어. 만약 탱고가 흐른다면, 그 선율이 내 탱고라면, 그 선율이 나의 세계를 온통 흔드는 걸 보고 싶어. 어렵지 않아. 복잡할 것도 없어. 햇빛 밝은 여름날 풀밭에 누워있다가 목초지 위에서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시들지 않는 기억, 당신이 함께하는 단 한순간의 기억을 위해서. 햇빛 밝은 여름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베타세콰이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당신과 마주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나의 제국을 통째로 팔아치우겠어.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

정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넌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0: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이아사 난지니 오키마스카?
0: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미르 보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이 미르는요, 시각뿐만 아니라 널리 감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 동사예요. 미르를 사용한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에가오 미르
0: TV를 보다
1: 테레비오 미르 테레비오 미르
0: 드라마를 보다
1: 도라마오 미르 도라마오 미르
0: 손금을 보다
1: 데소오 미르 데소오 미르
0: 마지막으로 맛을 보다
1: 아지오 미르 아지오 미르
0: 여러분 이 미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동사죠. 다음 단어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르 이르
0: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뭐였죠?
1: 이마스
0: 이마스였습니다. 이 이마스의 기본 형태는 이르입니다. 덥다
1: 아츠이 아츠이
0: 아츠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죠. 매일 아침
1: 마이아사 마이아사
0: 마이아사 매일 아침이란 뜻입니다.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일어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1: 하야쿠 오키르 하야쿠 오키르
0: 조금 전에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다
1: 마이아사 6시니 오키르 마이아사 6시니 오키르
0: 느긋하게 천천히
1: 유쿠리 유쿠리
0: 유쿠리 느긋하게 천천히 라는 뜻입니다. TV 프로그램
1: 방금이 방금이
0: 방금이 TV 프로그램이란 뜻인데요. 물론 외래어로 프로그라무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낼 때는 방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프로그램 편성표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1: 방금이효
0: 방금이효라고 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요?
1: 스포츠 방금이
0: 스포츠 방금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요?
1: 다큐멘터리 방금이
0: 다큐멘터리 방금이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은요?
1: 바라이티 방금이
0: 바라이티 방금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다
1: 내르 내르
0: 내르 자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일찍 자다
1: 하야쿠 내르 하야쿠 내르
0: 매일 밤 11시에 자다
1: 마이밤 11시에 내르 마이밤 11시에 내르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면 먼저 2그룹 동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2그룹 동사는요, 일단 기본형이 루로 끝나야 돼요. 선생님, 1그룹 동사에서도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 1그룹 동사였는데요. 2그룹 동사도 루로 끝나요? 여러분, 일본어의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그룹 동사는 루 앞에 아, 우, 오인 경우였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하고 에가 남았습니다. 2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요. 이 혹은 에인 경우의 동사를 우리는 이 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루로 끝났어요. 근데 앞에 모음이 이에요.

0: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모음 우는 이그룹 동사의 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그룹 동사는요, 르를 떼버려요. 그리고 마스를 붙이는데요. 이그룹 동사의 어미는 바로 이 루입니다. 이그룹 동사와 이그룹 동사의 어미가 달라요. 이그룹 동사는요, 활용할 때 어미 우라고 하는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랑 연결될 때는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그룹 동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거 연결할 때 어미르를 그냥 떼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중형도 이그룹 동사는 어미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봅니다.
1: 미마스, 미마스.
0: 보다는 미르예요.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를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를 붙여주세요. 미르에서 르를 뗐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미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미마스라고 하면 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를, 이를,
0: 있습니다.
1: 이마스, 이마스.
0: 이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루루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이이죠? 요런 동사를 우리가 이그룹 동사라고 해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붙입니다. 이르에서 르를 떼버립니다. 뭐만 남았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이마스라고 하니까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었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는 매일 밤꼭 뉴스를 봅니다.
1: 父は毎晩必ずニュースを見ます。父は毎晩必ずニュースを見ます。
0: 父は 아버지는 매일 밤 매일 밤 必ず 꼭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뉴스오 미르입니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1그룹 동사인지 2그룹 동사인지와 같이 동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미르 같은 경우에는 르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는 2그룹 동사죠.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르가 미마스가 되었어요. 뉴스오 미르, 뉴스를 본다. 뉴스오 미마스, 뉴스를 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캡슐 뽑기 가게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1: カプセルトイショップ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カプセルトイショップ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
0: カプセルトイショップに캡슐 뽑기 가게에 子供が 아이들이 탁상 います. 많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이마스는요, 있다, 이르라고 하는 이그룹 동사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가 연결된 형태예요. 이그룹 동사는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나 에인 경우에요. 이루,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해요. 이르에서 르를 떼버렸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이마스 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食べる
0: 다베르. 루루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어머나, 이그룹 동사네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먹습니다.
1: 食べます
0: 다베마스.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연결합니다. 타베르에서 르를 떼버려요. 타베만 남았네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습니까?
1: 今日のお昼は何を食べますか？
0: 今日のお昼は、오늘 점심은 何を

0: 무엇을 다비마스까 먹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대답해 봅시다.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소바오 다베마스.
0: 소바오 다베마스. 더워서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아츠이데스카라 츠메타이 소바오 다베마스.
0: 아츠이데스카라. 아츠이 덥다. 아츠이데스 덥습니다죠? 이렇게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아츠이카라. 조금 더 정중하게 아츠이데스카라. 어느 쪽도 가능하죠? 스메타이 소바오 다베마스.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에 연결합니다. 자다는 네르, 잡니다는요, 네마스가 되는 거죠. 의문을 나타내고 싶어서 까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네마스까, 자요, 잡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すごいですね. 夜は何時に寝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大抵 9時半から 10時頃には寝ます.
0: 大抵, 보통 대개 9時半から 9시 반에서 10時頃には 10시쯤에는 寝ます, 자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寝る, 자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에 연결해요. 그래서 네르가 네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大抵 9時半から 10時頃には寝ま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鈴木さんは毎朝何時に起きますか?
3: 平日は朝4時半に起きます。
2: え? どうしてそんなに早いんですか?
3: 僕は朝方なんです。 朝ゆっくりニュース番組を見ます。
2: すごいですね。 夜は何時に寝ますか?
3: 大抵9時半から10時頃には寝ます。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살펴볼게요.
1: 키보드, 키보드,
0: 키보드, 키보드고요.
1: 모니터, 모니터,
0: 모니터, 모니터입니다.
1: 마우스, 마우스,
0: 마우스, 마우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라는 단어에는 자음이 들어가는 것과 모음이 다른 부분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비밀은? 한국어에서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모든 일을 뜻하는 아주 폭넓은 단어입니다. 이 비밀,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1: 히미츠라고 합니다. 한국어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가벼운 속삭임 혹은 낭만적인 어감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비밀이야, 히미츠다요처럼 말할 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0: 그런데 일본어에는 비밀이란 뜻으로 나이쇼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몰래 하는 소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몰래 과자 먹었어 라거나 남편 몰래 비상금 챙겼어 라고 할 때 일본어에서는 히미츠보다는 나이쇼를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살 길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복습할 거예요. 저 혼자 봐야죠. 100페이지 피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지 마.
1: 别说话.
0: 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
1: 孩子在睡觉.
0: 같이 발음한 거 맞죠? 어떻게 뺀 거야? 살 뺀 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뺀 거야? 강조 구문으로 하나, 둘, 셋.
1: 你怎么减的?
0: 시 집어넣어서.
1: 你是怎么减的?
0: 중요한 건 여기서 시 생략 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꼭 기억하시고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죠?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到机场要多久?
0: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신 분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릴 겁니다.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택시기사님 그리고 기술자분들 전문가분들을 일컬어
1: 师傅.
0: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죠?
1: 是的.
0: 택시기사님한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师傅, 师傅. 네, 호칭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착하다가
1: 到.
0: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곧 도착해요.
1: 快到了.
0: 근데 얘가 때에 따라서는 뭐뭐까지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말할게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슈어다오젤리 이렇게 쓸 수 있죠.
1: 是的.
0: 대신 동사 뒤에 다오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시까지 공부하다.
1: 学习到3点.
0: 같이 발음하시죠. 시작.
1: 学习到3点.
0: 그렇습니다. 이 문장만 외우셔도 이제 다오의 어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공항.
1: 机场.
0: 机场.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또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또 지우. 좋아요. 혹시 기다리다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D로 시작하는 발음.
1: 덩.
0: 그래서 동사 뒤에 많이 오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해야 한다. 야오를 집어넣어서.
1: 要等多久.
0: 이렇게 많이 씁니다. 要等多久. 네. 차 막히다.
1: 堵车.
0: 막히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1: 堵.
0: 그렇죠. 그래서 변기 막혔다 할 때도 이 堵를 씁니다, 여러분.
1: 堵了. 막혔어요.
0: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 가셔가지고 변기 막혔어요. 그럼 이제 변기를 몰라도 참으로 마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통을 몰라도 전화 걸어서 0번 누른 다음에 堵了 하시면 대충 이해합니다.
1: 对的.
0: 막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문장 뒤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땡땡.
1: 的话.
0: 좋아요. 잠시 후에 볼게요. 30분 동안, 20분 동안, 5분 동안, 5분 쉴게요 라고 할 때 5분 동안
1: 5분종.
0: 어렵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향 보호입니다. 실향 보호인데 그런 걸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 동안, 2분종이라고 안 합니다.
1: 2분종.
0: 량을 쓰네요. 2분종. 아, 귀찮아. 단독으로 쓰이면 귀찮다, 짜증난다 해요. 太 마팔러. 타이랑 러 사이에 마판 많이 씁니다. 타이 마판 러. 근데 이 마판 뒤에 닌 극존칭 쓰고 어떤 말들을 쫙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1: 맞죠.
0: 마판 닌 하고 블라블라 말이 나오면 뭔가 부탁하는 뉘앙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르다.
1: 快.
0: 지난 시간 나 곧 결혼해.
1: 我快结婚了.
0: 그럴 때는 머지않아 곧의 의미가 있죠. A, 快, B, 러.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들어볼래요. 나 곧 결혼해.
1: 我快结婚了.
0: 결혼하다. 지의 혼, 유엔 사이에 어 잘 넣으시고요. 지각하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1: 迟到.
0: 迟到. 쌍지가 좋아요. 근데 디귿 느낌으로 약간 迟到 해도 괜찮죠, 선생님? 곧 지각이야.
1: 快迟到了.
0: 아이고, 뛰면서 하는 말이죠. 快迟到了.快点走.快迟到了. 快点走 하면 빨리 좀 가자 이런 말입니다. 快点 아니면 快点 다 됩니다. 와우, 최대한, 가능한?
1: 질량.
0: 이 질량은 보통 동사 앞에 많이 오죠?
1: 没错.
0: 최대한 빨리 오세요. 최대한 빨리 먹자라고 할 때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와, 본문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이치라이 팅이샤.
2: 第13课 到机场要多久? 师傅,到机场要多久? 不堵车的话，40分钟吧。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好，我尽量。师傅，到机场要多久？不堵车的话，40分钟吧。那麻烦您快点儿。
0: 我快迟到了。好，我尽量。105페이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마음껏 보세요. 기사님.
1: 师傅.
0: 자, 아까 단어장에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사 뒤에 주로 따오가 오면은 뭐뭐까지로 많이 쓰인다. 주로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닌 거죠. 여기서도 따오는 동사 뒤에 있진 않지만 도착하다가 아니라 공항까지예요. 우린 공항까지잖아요. 중국은 까지 공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
1: 到现在.
0: 네.
1: 到这里.
0: 到这里. 뭐 지금까지. 到现在. 그렇죠. 음흠. 좋습니다. 공항까지.
1: 到机场.
0: 이런 걸 피기 잘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죠?
1: 到机场要多久?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多久 아니고, 多久. 여기서 要는 뭐죠, 여러분? 필요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1: 그렇죠.
0: 공항까지 얼마나 필요한 거죠, 이렇게. 땡땡더화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차가 안 막힌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 不堵车的话.
0: 한 번 더.
1: 不堵车的话,
0: 차 안 막힌다면 40분이면 됩니다.
1: 40분钟吧.
0: 진짜 회화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더화를 빼도 문맥상 괜찮아요. 不堵车, 40분钟吧.
1: 没错.
0: 네, 여러분께 더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회화지만 더 회화는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반은 뭐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40분 정도요? 이 정도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럼 죄송하지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나는 저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갑니다.
1: 나麻烦您快点.
0: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파님 다음에 블라블라 어떤 말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세요. 귀찮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빨리 좀 가주세요. 한 번 더.
1: 那麻烦您快点儿.
0: 그렇죠. 저 곧 지각이에요.
1: 我快迟到了.
0: 아직 지각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러 있다고 완료 아니죠? 이 문장은 지금 복습입니다. 분명히 지난 강의 때 배웠습니다. 나 빠르게 지각했다가 아니라 나 곧 지각이야. 한 번 더 할래요. 다 같이 시작.
1: 我快迟到了.
0: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1: 好. 我尽量.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我尽量. 我 빼도 돼요. 질량 질량. 최대한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이런 뜻이죠?
1: 是的.
0: 다시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 听一下.
2: 师傅,到机场要多久?
3: 不堵车的话,40分钟吧。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好。 我尽量。师傅，到机场要多久？不堵车的话，40分钟吧。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好，我尽量。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포인트 기사님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진 분들께 정말 많이 쓰고 높인 말이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1: 师父.
0: 기사님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1: 师父, 去火车站.
0: 기사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去 대신에 따오로 써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네,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师父. 到火车站.
0: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는 기차역 도착합니다. 이게 아닌 이걸로 들리는데 중국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다오를 써서 목적지에 앞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오 목적지 괜찮죠? 이 기사님은 기술이 너무 좋아.
1: 这位师傅的技术非常好.
0: 이 기사님의 기술 매우 좋습니다.

0: 좋다. 이게 직역이죠. 사람의 양사가 원래 꺼예요. 한 명, 이거렌. 근데 한 분, 분입니다. 일곱 명이 중국어로 원래는 치거렌. 근데 일곱 분은?
1: 치웨이.
0: 웨이 뒤에는 사람인 자, 런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죠.
0: 치웨이 런이 아니라 그냥 치웨이.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 일곱 분.
1: 치웨이 老师.
0: 선생님 일곱 명.
1: 七个老师.
0: 이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은 나 뒤에 양사 많이 쓰죠? 양사가 뭐죠? 사물의 양 단위, 그죠? 기사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1: 师傅,帮我看看这个.
0: 한 번 더.
1: 师傅,帮我看看这个.
0: 빵은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란 말도 있습니다. 내 대신 좀 가줄래? 빵을 취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칸칸,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한다는 건 뭐죠? 한번 뭐뭐 해보세요. 잠깐 뭐뭐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글자를 반복하면 이렇게 합니다. 쉬다가 중국어로 뭐죠? 쉬다?
1: 쉬오시.
0: 쉬우 아니고 쉬어우. 쉬오시. 잠깐 쉬자.
1: 쉬오시이샤.
0: 혹은 쉬오시.
1: 쉬오시. 쉬오시.
0: 그렇죠. 이샤 대신에 동사를 두 번 써도 같은 뜻입니다. 칸이샤. 칸칸. 제가 매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칸이샤 하잖아요.
1: 시다.
0: 칸칸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다 그죠? 만약이란 말 잘 안 써요.
1: 한국인은 부쇼 만약에?
0: 말할 때 많이 안 써요.
1: 아하.
0: 만약이란 말이 좀 그죠?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잘 안 써요. 뭐뭐라면 뭐뭐면 그러니까 면이라고 할 때 이 가정문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초급자분들이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이라고 외우니까. 뭐뭐라면 뭐뭐면이라고 할 때 이 더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금 예문에 만약을 안 넣은 거예요. 너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너 몸이 좀 불편하면 집에서 쉬어.
1: 你不舒服的话就在家休息吧.
0: 좋은 부사 나왔습니다. 쥐어. 가정문이라 그랬죠?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할 때 쉼표 찍고 쥐어 많이 붙습니다. 위에 줄은 왜 없어요? 여러분, 부사는 생략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넣고 싶다. 그러면 위에 줄 한번 넣어보세요. 쥐어 워먼 이치 취바예요. 워먼 쥐어 이치 취바예요.
1: 我们就一起去吧.
0: 무조건 쉼표 뒤가 아니죠. 주어가 있으면 주어 뒤에다 부사를 넣어야죠, 여러분. 띄어워먼이 아니죠. 我们就一起去吧 이렇게 가야죠. 아니, 안 쓸래요, 선생님. 너무 어렵다. 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띄어를 많이 씁니다.
1: 是的.
0: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그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10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마판님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표현 배워볼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1: 麻烦您再快一点.
0: 짜이는 짜이 지연할 때 다시 짜이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란 말도 있겠지만 더의 뜻이 있죠.
1: 是的.
0: 네,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당연히 그럼 더란 뜻이니까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에게 좀 알려주세요.
1: 麻烦您告诉他.
0: 麻烦您 너무 쉬웠나요? 그럼 告诉 외우시죠. A 告诉 B, A가 B에게 설명하다, 알려주다. 告诉, 告诉, 사성경성, 爸爸 생각하시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써주세요.
1: 麻烦您再写一遍.
0: 한 번이 이遍.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어휘량이 좀 좋은 분들은 한 번 이츠 생각하시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B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짜이쇼 이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보통. 자.
1: 再说一遍.
0: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1: 没错.
0: 그렇죠. 단순히 중국에 두 번 가봤어. 이럴 때는 그냥 량츠죠.
1: 是的.
0: 네. B에는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역시 짜이가 다시란 말로 있겠지만 더의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 가방 좀 들어주세요.
1: 麻烦您帮我拿一下包.
0: 나이샤包, 나가 들다, 쥐다, 가지고 있다 뜻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들어주세요 뜻이 있습니다. 가방, 包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본문 여기서 지금 마판님, 본문이 아니고 예.

0: 보이죠? 네 개의 예문에 속해 있는 단어들 가오수, 이변, 이츠 차이점도 꼭 필기하시고요. 쓰다, 시에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래서 오늘 가정문 기억나세요?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문장 뒤에 더화를 쓰잖아요.
1: 没错.
0: 사실은 더 또 자주 쓰는 접속사 만약에
1: 如果
0: 또 있습니다. 루, 루 아니에요. 알 발음 더 말아야 됩니다. 루, 루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루고 땡땡 더화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냥 루고만 써도 되고
1: 그냥 더화만 써도 돼요.
0: 더화만 써도 되고 그렇죠. 같이 써도 되고 읽어보시죠 한번 여러분.
1: 如果顺利的话，半个小时就够了。
0: 순리, 순순하지 마세요.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죠. 순 아니고
1: 순.
0: 순리 이게 순리란 뜻이죠. 순조롭다.
1: 음,是 순조롭다.
0: 왕 선생님 그거 아세요? 순조롭단 말도 잘 안 써요 우리.
1: 어, 是吗?
0: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연애는 순조로워요? 무슨 드라마?
1: 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0: 연애는 잘 돼가요?
1: 아, 네. 오, 很简单哦.
0: 공부 순조롭니? 이게 아니거든요.
1: 공부 잘 돼요?
0: 근데 중국은 쓰잖아요. 쉐시, 쇼리마 이렇게 쓰잖아요.
1: 어, 是的, 是的.
0: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순조롭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돼 간다면 30분이면 오케이. 다시 한번.
1: 如果顺利的话 半个小时就够了.
0: 30분을 뭐 30분 정도 있지만 1시간의 반이니까 半个小时. A就够了. G-O-U-go예요. A면 충분해 이런 뜻이죠. 네. 30분이면 충분해. Enough. Go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 영어에서요 지금. Enough. Go.
1: 好厉害.
0: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 麻烦您. 能不能告诉我手机号码?
0: 전화번호 할 때 번호를 하오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마파님 능무능도 패턴이에요. 능무능이 할 수 있어 없어란 말이지만 부탁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是的.
0: 마파님 능무능 A 이렇게 오세요. A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루고 완전 같은 말로
1: 야오시
0: 또 있습니다. 시 경성이에요. 야오시 더 회화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没错.
0: 네. 만약에 편리하다면 의역하면 괜찮다면 우리 날 다시 잡자.
1: 要是方便的话，我们改天见.
0: 만나다 아시죠? 见 날 잡자. 改天 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곧 도착해.
1: 快到了.
0: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 要等多久?
0: 이거 아까 저희가 발음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 要 집어넣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문장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습니다만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到机场要多久?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청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파트 1, 2 진행합니다. 시험 어제 잘 보셨나요? 잘 봐도 아쉽고 뭔가 못 봐도 아쉽고 이렇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말고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155쪽이에요. 파트 1, 2인데요. 우리 또 다음 달을 대비해야죠. 7월에는 이제 또 시험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7월호도 우리 김대균 토익킹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man is checking his luggage near a platform.
1: B.
2: A man is looking at a schedule board.
1: C.
2: A woman is pointing at a map.
1: D.
2: A woman is purchasing a ticket at a kiosk.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woman is folding some clothes on a table.
1: B.
3: A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container.
1: C.
3: Some garments are hanging on a rack.
1: D.
3: A piece of clothing is being dipped in liquid.
1: Part 2. Number 7.
4: Would it be better to take our guests to the station myself or book a ride?
1: A.
2: A direct train to Osaka.
1: B.
2: Your vehicle has plenty of room.
1: C.
2: Property taxes are due every March.
1: Number 8.
3: We should consider purchasing an extended 3-year protection plan for our office computers.
1: A.
4: They're scattered across the ground.
1: B.
4: A more durable power supply.
1: C.
4: Yes, that would be more than enough.
1: Number 9.
2: When is the safety auditor scheduled to arrive?
1: A.
3: The operations manager would be aware.
1: B.
3: A brand new loading dock.
1: C.
3: Have you checked your attendance log?
1: Number 10.
4: Why wasn't the staff lounge open this morning?
1: A.
2: I grabbed breakfast there.
1: B.
2: Additional notices are posted near reception.
1: C.
2: It was closed for electrical maintenance.
1: Number 11.
3: How about driving the company vehicle rather than taking public transit?
1: A.
4: It turns out our appointment was called off.
1: B.
4: Nice meeting you as well.
1: C.
4: I've partnered with that firm before.
0: (잘 들어보셨나요? 토익 만점 켄켄님이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리스닝, 리딩 이제 점수차가 리딩이 55점에서 80점 정도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휘를 주력해야 되는지 독해 지문을 많이 읽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표는 이 자신의 치부라 잘 보여주기 싫죠. 그럼 여러분이 하단을 잘라야 돼요. 거기 보면 분석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AI에 집어넣으세요. 내가 어디가 약하지? 그러면 알려줍니다. 알았죠? 대체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그 진단을 못해요. 제가 그걸 일일이 이제 상담받는 학생은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기계가 이제 또 많이 정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여러분이 또 이제 급하면 또 저한테 성적표 단톡방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죠. 근데 거기 수백 명이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스스로 봐도 알아요. 그 아래 읽어보면 내가 뭐가 약하다 몇 퍼센트 그대로 나옵니다. 알았죠? 그걸 활용하십시오. 자,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1번에 정답은 C인데요. 포인팅 애시 들리면 정답이

0: 됩니다. A woman is pointing at a map. 이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지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답이고, 예전엔 뭐 엑스레이 사진 가리키고 있을 때 A woman is pointing at an image.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C였고 A번 보면 A man is checking his luggage near a platform 했는데 이 플랫폼, 이 승강장 근처에서 짐을 확인하고 있다 그랬는데 내용이 안 맞고, 또 B번 A man is looking at a schedule board. 이게 시간표를 보고 있다? 아니죠. 이건 시간표가 아니죠. 딱 봐도 지도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D번 보면 A woman is purchasing a ticket at a kiosk. 무인 발권기에서 표를 사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어서 정답은 C가 돼요. 정말 그래요. 포인팅 애시 들리면 파트 1에서 정답이 잘 됩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man is checking his luggage near a platform.
1: B.
2: A man is looking at a schedule board.
1: C.
2: A woman is pointing at a map.
1: D.
2: A woman is purchasing a ticket at a kiosk.
0: 2번입니다. 2번 사진 비슷한 게 나왔죠. 근데 우리 교재 사진에 남성이나 여성이 실제 그 ETS 토익 문제보다 훨씬 더 훈남 훈녀가 많습니다. 알았죠? 이게 공부하고 싶어야 돼요. 이렇게 재밌게. D번이 정답인데요. A piece of clothing is being dipped in liquid. 이 liquid가 들려서 정답인 게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옷 하나를 액체에 담그고 있죠. 그죠? 옷 또는 천 이런 것을 이런 그 물감을 드리려고 액체에 담그는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D가 정답이 됐고요. 이 단어도 비슷해요. 근데 약간 변형해서 정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험 문장은 너무 똑같으면 또 뭐라 그러니까 예,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A번부터 보죠. A woman is folding some clothes on a table. 테이블 위에 옷을 개고 있다. 옷을 이제 접는 거죠. 개고 있다 했는데 아니고. 그리고 B번. A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container. 용기에 물을 붓고 있다. 이 컨테이너는 작은 물병에서부터 큰 수출용 컨테이너까지 모두 다 컨테이너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붓고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pouring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C번, some garments are hanging on a rack. 사실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저쪽 뒤에 보면 흐릿하게 저게 나오네요. 저 그림 빼버려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저기도 뭐 있는데 이래갖고 저게 옷이라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옷이 걸려있다 이래도 뭐 또 주장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좀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했는데 이 사진에 좀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출제자 의도는 D번이 답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woman is folding some clothes on a table.
1: B.
3: A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container.
1: C.
3: Some garments are hanging on a rack.
1: D.
3: A piece of clothing is being dipped in liquid.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로 가죠. 7번입니다. Would it be better to take our guests to the station myself or book a ride? 여기서 보면은 손님을 제가 직접 역까지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탑승을 예약할까요? 그러니까 차량을 예약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B가 답인데 Your vehicle has plenty of room. 여러분 이때 room이 뭘까요? room이 관사 없이 쓰일 때 공간, 여지가 됩니다. 이게 절대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차량에 공간이 넓잖아요. 손님 거기 태워서 모셔가요. 이런 취지로 B가 정답입니다. A번 보면 A direct train to Osaka. 오사카로 가는 직행 열차요 했는데 상관없고요. 그리고 C번 Property taxes are due every March. 재산세는 매 3월에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5월이죠. 근데 또 법인세는

0: 3월이에요. 이제 그 전 3월에도 내고 5월에도 내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 기본은 정답이 아니죠.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이게 탑승에 대한 이야기니까 손님 태워주는 이야기.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A와 C는 어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는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나오는 거 아시죠? 토익 공부 성적 빨리 오르는 학생의 특징은 불안해하지 않고요. 귀가 얇지 않아요.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막 흔들려요. 그냥 막 아, 그런 사람 공부 못해요. 안정감 있게 안 한다. 그리고 이 교재를 이제 구매하셨으면 다 보셔야죠. 이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도 읽어주세요. 이거 아까워요. 이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알았죠? 애정을 갖고 봐주십시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ould it be better to take our guests to the station myself or book a ride?
2: A.
3: A direct train to Osaka.
2: B.
3: Your vehicle has plenty of room.
2: C.
3: Property taxes are due every March.
0: We should consider purchasing an extended three-year production plan.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토익이 길어졌죠. 요즘에 이 정도 길이가 나와요. 우리는 3년 보증 서비스, 그 연장된 3년 보증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고려해야 돼요. For our office computers, 우리 사무실 컴퓨터를 위해서요. 이렇게 평서문을 던지니까 C, yes, 그래요. That would be more than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 이상 같다. 이게 이제 결국은 맞장구 쳐준 거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될 걸.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답이고요. A번은 They are scattered across the ground. 이게 바닥에 흩어져 있다는 상관없죠. 그리고 B번 A more durable power supply. 보다 더 내구성 있는 그런 어떤 오래가는 이 durable, 오래가는 뭐 힘 좋고 오래가는 어떤 선전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전원 장치여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C가 맞겠죠. 8번 문제 다시 듣죠.
2: We should consider purchasing an extended three-year protection plan for our office computers. A.
1: They're scattered across the ground.
2: B.
1: A more durable power supply.
2: C.
1: Yes, that would be more than enough.
0: 9번입니다. When is the safety auditor scheduled to arrive? 이 안전감사관이 언제 도착할 예정이죠? 언제? 그럴 때 이걸 뭐 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대답이지만 저 사람이 알아. 제3자에게 물어봐. 딴 데 가서 알아봐. 이게 정답이 또 잘 되는 게 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번 보니까 The operations manager would be aware. 운영관리자가 알걸?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you should ask 블라블라가 답이 잘 되는 이유도 이 취지예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정답, B는 a brand new loading dock. 새로 지은 하역장, 아무 상관 없고요. C번, have you checked your attendance log? 당신이 그 출석 기록, 이 근태 기록을 확인하셨어요? 이런 말인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그가 기록이에요. 기록. 이거 알아둬요. 이게 동사로 기록하다도 되는 단어예요. 뭐 로그인하다 뭐 이거로만 아는 분이 있고 또 저 수학에 막 로그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토익에서는 이 기록의 의미가 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3: When is the safety auditor scheduled to arrive?
2: A. The operations manager would be aware.
4: B.
2: A brand new loading dock.
4: C.
2: Have you checked your attendance log?
0: 10번입니다. Why wasn't the staff lounge open this morning? 왜 오늘 아침 직원 휴게실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because 블라블라 이것도 나오지만 최근 시험은 어땠어요? because도 정답으로 나오고 또 다른 문제에서 그냥 because 없이 이유만 설명된 게 또 답으로 나왔죠. 여기는 이유만 설명되어 있는 C번 문장이 정답이에요. It was closed for electrical maintenance. 전기 점검 때문에 폐쇄됐어요. 이게 답이 되죠. 왜 전기 점검 때문에? 이 for가 because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런 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0: 네, 여기는 이제 전치사니까 because of 비슷한 의미의 for입니다. A번은 I grabbed breakfast there. 제가 거기서 아침 식사를 먹었다.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이게 grab이 원래 붙잡다도 되지만 grab a bite, 한 입 먹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씁니다. 그리고 B번 additional notices are posted near reception. 그래서 추가 공지는 안내 데스크에 있다. 게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Why wasn't the staff lounge open this morning?
2: A.
3: I grabbed breakfast there.
2: B.
3: Additional notices are posted near reception.
2: C.
3: It was closed for electrical maintenance.
0: 11번입니다. How about driving the company vehicle rather than taking public transit? 그래서 대중교통 대신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거 어때요? 이랬더니 A번, It turns out our appointment was called off. 허무감을 주면 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오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예약이 취소됐어요. 알고 보니까 뭐 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허무감을 주는 문장. 취소됐어요. 연기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는 정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B번 Nice meeting you as well.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그랬는데 내용이 안 맞고 I've partnered with the firm before. 전에 그 회사와 거래했다. 전혀 이제 내용이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 그 nice to meet you 이게 이제 처음 봤을 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nice to see you again. again 안 써도 그건 봤는데 또 볼 때 nice to see you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만난 거 과거를 nice meeting you as well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그 만나서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또 느낌이 처음 만나서 시작 인사가 아니라 이제 떠날 때 헤어질 때 그때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C번 오답이죠. I've partnered with that firm before도 이게 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래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2: How about driving the company vehicle rather than taking public transit? A.
1: It turns out our appointment was called off.
2: B.
1: Nice meeting you as well.
2: C.
1: I've partnered with that firm before.
0: 여러분이 보너스도 너무 좋아요. 다 읽으셔야 돼. 2026년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는 취소 연기 문제. 알았죠? 그래서 여기 B 대답들 보면 cancelled, postponed, problem 이런 단어 그리고 여기 나왔던 call off가 나오게 됩니다. 연기하다, 취소하다, 문제가 생겼다는 정답을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네, 오늘은요 page number 152에 마유의 다이어리
0: 오,
1: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Easy Writing에도 내용이 그런 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자목이 생겨가지고
0: yeah.
1: 아, 앉아서 뭔가 작업을 뭐 책을 쓴다든가 이게 너무 심해서 손가락이 저렸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았었습니다. 너무너무 좀 힘든
0: yeah.
1: 그거였는데
0: I remember.
1: 어느 순간 제가 걸어 다닐 때도 가슴을 좀 체스트를 오픈하고 뭐 이러고 다니고 했더니 나왔어요.
0: 오, 와우.
1: 와, 그래서 저는 어 이거 언제 없어졌지?라고 하면서 I didn't even realize.
0: 와우.
1: Just, you know, happened.
0: Yeah.
1: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걸 일기로 구성해봤습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I think this will be helpful for many people as well.
1: I hope so.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선생님's diary.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1: After months of working on my posture,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I've been keeping my chest open and cutting down on how much I sit each day.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which is a huge relief. That said, my shoulders still ache, so I'm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yet. Now I just need to keep my belly in check so my back doesn't start acting up.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자세를 교정한 끝에 드디어 목 통증을 없앴다. 가슴을 펴고 있으려 하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여오고 있다. 손가락은 더 이상 저리지 않아 큰 안심이 된다. 그렇긴 해도 어깨가 아직 아픈 걸 보니 고비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니다. 이젠 허리가 말썽부리지 않도록 배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0: 오.
1: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0: Oh, I'm so glad. And you know what? Your posture has improved so much.
1: You think so?
0: Yeah, I can see it. Yeah.
1: 아, 진짜 I'm trying to walk with my chest open all the time.
0: Yeah.
1: 왜냐면 항상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졌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0: Yeah, 그래서 I agree.
1: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위에 그 어깨 목 쪽이 좀 조금 해결됐으니까 배를 좀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It's okay, 선생님. 2026 is not over yet.
1: 어, 그렇죠. 네. 아직 시간 있죠. 네, 여기 있는 문장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어깨가 아직 아픈 걸 보니 고비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0: 네, 이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 out of the woods라고 표현하셨어요.
1: 네.
0: Out of the woods.
1: Out of the woods. Woods가 이런 숲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맞아요.
1: 숲에 들어갔다가.
0: 뭐. 네, 숲에 들어갔는데 네. 뭐 길을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근데 아직 못 나왔어요. 약간 저 멀리 어디 뭔가 빛이 보여요.
1: 오.
0: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1: 아, 그러면은 네. 나는 in the woods인 거고.
0: 아직도 in the woods.
1: 근데 만약에 out of the woods라고 하면 그거를 고비를 넘긴 게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아, 나 빛을 찾아 나왔어. 아,
0: 맞아요.
1: 이런 느낌.
0: He's finally out of the woods. 그때 또 일기 쓰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자, 그렇다면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나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나서 고비를 드디어 넘긴 것 같아. 이런 느낌. 난 그 숲 밖으로 나온 상태야.
0: I am out of the woods.
1: 그 힘든 시간 후에.
0: After the tough time. I am out of the woods after the tough time.
1: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린 아직 고비를 넘긴 게 아닙니다. 자, 우린 아직 그 숲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야.
0: We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We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1: 네. 자, 세 번째는요. 난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고비를 넘긴 상태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아. 이런 걸 해볼게요. 난 그 숲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닐 거야.
0: I won't be out of the woods.
1: 내가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0: Until I fully recover. I won't be out of the woods until I fully recover.
1: 네. 자,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out of the woods, 고비를 넘긴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0: Posture. Posture.

0: 번 썼죠. 맞아요. 뭔가를 줄인다는 거 어떻게 하죠?
1: Cut down on something. Cut down on 뭐 fried foods.
0: 뭔가 섭취량을 줄인다든가. 근데 이게 reduce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안도, 안심.
1: Relief. 스펠링 주의하세요. R-E-L-I-E-F. Relief.
0: Relief. 이거 덩어리로다가 what a relie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 네, 그럴 땐 정말 다행이야.
0: 맞아요. What a relief. 자, 다음은요. 통증이 있다 혹은 아프다.
1: 아, ache입니다.
0: 오, 이거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1: A-C-H-E 있지만 발음은 ache.
0: H 아닙니다.
1: 아닙니다. 네, ache 이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저기 다 붙여도 돼요.
0: Right.
1: Headache, backache. 뭐
0: 동사로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죠?
1: 동사로 쓸 때는 something aches.
0: Something aches.
1: Yeah, so like my leg is aching.
0: 우리는 들었을 때 정말 방금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그 nouns로 얘기했던 거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something is aching 그러면 이럴 수 있는데 아 동사로도 실제로 쓰는군요. 그렇죠?
1: Yeah.
0: Alright. 그래서 이거는 몸에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디가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있답니다.
1: 네.
0: Alright. 자, 다음은요. 배.
1: 네, 배는 많은 분들이 stomach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오늘 belly라고 했습니다. 왜 belly라고 하셨죠?
0: 왜냐면 귀엽잖아요.
1: 맞아요. 귀여운 느낌도 있고 아하. 뭔가 조금 약간 배가 나온 느낌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Like Santa Claus has a belly.
0: 네. 그러니까 fat이 좀 들어가 있다는 느낌 강조해야겠죠.
1: 그렇죠.
0: Belly. 아, 그리고 tummy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1: 아, 네. tummy도 있는데요. tummy는 보통 아이들,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써요.
0: 아, good tip.
1: 네.
0: Alright. So tummy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쓰고 belly는 좀 나와 있는 배다라는 것을 느낌을 강조해주고
1: 네. 성인들은 터미는 거의 안 써요.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my tummy hurts 라고 하면
0: really? 그거 아닙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요. 사람, 사물이 뭔가 말을 안 듣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Act up. Act up.
0: 네.
1: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0: 맞아요.
1: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뭔가 기계도 act up 할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피부도 act up 하기도 합니다.
1: 맞아요.
0: 흔히 뭐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그러면 act up 쓰시면 돼요.
0: 그래서 정상과는 다르게 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리다, 뭐 저리기 시작하다.
1: Go numb, go numb.
0: 네, 이게 numb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동사랑 쓰면 it is numb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1: 네.
0: Go numb하면 정말 감각이 둔해지는 딱 시점을 강조하는 동작이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So, go numb. B는 그럼 발음 안 해도 될까요?
1: B요?
0: Numb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 The letter B.
0: 아, yes.
1: 맞아요. B는 묵음이에요.
0: Okay.
1: 그래서 그냥 numb,
0: go
1: 없는
0: numb.
1: 것처럼 읽으시면 돼요.
0: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들이 천천히 저리기 시작했어. 내 다리들이 천천히 저리기 시작했어.
1: My legs slowly went numb. My legs slowly went numb.
0: 네. So, 저리기 시작하는 그 딱 시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구가 화장실 가더니 변기 위에 너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너의 다리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저리기 시작할 거야. 너의 다리들은 저리기 시작할 거야.
1: Your legs will go numb.
0: 네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1: If you sit for too long, your legs will go numb. If you sit for too long.
0: 네.
1: 이게 뭔가 약간 서양 쪽에는 이런 밈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밈들.
0: 그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일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1: 네. 꼭 핸드폰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네.
0: 한 시간. 나의 뭐 프리타임 이러면서. 자, 두 번째는요. 그렇긴 해도, 그렇긴 해도.
1: That said, that sad.
0: 이게 왜 그렇긴 해도 일까요? 그렇죠?
1: 이거는 일단은 앞에 뭐가 말을 했어요.
0: 아하.
1: 그러니까 그 팩트도 있지만
0: 네네네.
1: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 의견을 추가 같은

0: 거 할 때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쓰는군요. That said, 앞에 거는 인정하면서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해도 난 여전히 그게 좀 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은 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면서 이어가는 거죠. 자, 그렇긴 해도
1: That said,
0: 난 여전히 그게 좀 심하다고 생각해.
1: I still think it's a bit too much. That said, I still think it's a bit too much.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이 부분은 인정해. That said. 하지만 뭔가 좀 추가적인 생각.
0: 아,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섭섭함을 네. 표현을 한 거죠.
1: 맞아요.
0: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인정. 하지만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다음은요. 그렇긴 해도 내 배는 여전히 아파. 자, 그렇긴 해도
1: That said,
0: 내 배는 여전히 통증이 있어.
1: My stomach still aches. That said, my stomach still aches. 이거는 뭔가 앞부분에 뭔가 배 아픈 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That said, my stomach still aches. 그래도 아직도 아파요.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0: 통증은
1: 있죠.
0: 통증은 여전히 있다. 네네. 좀 나아지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앞에 뭔가 컨텍스트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를 계속 관리하다. 뭔가를 계속 조절하다.
1: Keep 명사 in check. Keep something or someone in check.
0: 네. So 뭔가를 체크 안에 두고서 계속 내가 모니터를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있잖아. 몸무게 계속 관리해야 돼. 계속 조절해야 돼. 자, 넌 너의 무게를 유지해야 해.
1: You should keep your weight.
0: 체크된 상태로.
1: In check. You should keep your weight in check.
0: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다이어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Mm-hmm. 그리고 몇 번 다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1: Oh.
0: 근데 그때 이 문장을 알았더라면 네. 요요가 오지 않았겠죠.
1: 아, 그러네요.
0: 자, 다음은요. 너의 태도를 좀 관리해. 너의 태도를 조절해라. 자, 너의 태도를 유지해.
1: Keep your attitude.
0: 체크된 상태로.
1: In check. Keep your attitude in check.
0: 네.
1: 이건 스스로 약간 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확인하고 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0: 뭐 친구가 뭐 좀 자주 욱하는 성격이거나 뭔가 말을 막 하는 성격이 있다면
1: 네.
0: 너 좀 있잖아. 너의 그런 애티튜드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55. Let's start writing.
0: All right.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몇 달 동안 자세를 교정한 끝에 드디어 목 통증을 없앴다. 자, 수개월 후에
1: After months
0: 내 자세에 대해 작업하는 것에
1: of working on my posture
0: 난 마침내 제거한 상태다.
1: I've finally gotten rid
0: 내 목 통증을
1: of my neck pain. After months of working on my posture,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0: 네, 여기서 보면요. After months of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써먹기 너무 좋습니다. After months of doing something. 그럼 수개월 동안 그 행동을 한 후에도 이러면서 문장 만들기가 너무 편해지겠죠. 그렇죠?
1: 맞아요. After months of studying English. After months of working out.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가슴을 펴고 있으려 하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여오고 있다. 자, 난 유지해 오고 있다.
1: I've been keeping
0: 내 가슴을 열린 상태로
1: My chest open
0: 그리고 줄여오고 있다
1: And cutting down
0: 얼마나 많이 내가 앉는지를
1: On how much I sit
0: 각각의 날에
1: Each day I've been keeping my chest open and cutting down on how much I sit each day
0: 네, 자, 세 번째는요 손가락은 더 이상 저리지 않아 큰 안심이 된다 자, 내 손가락들은 더 이상 저리지 않는다
1: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0: 아주 큰 안도인.
1: Which is a huge relief.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Which is a huge relief.
0: 네.
1: 여기처럼 relief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What a big relief.
0: What a big relief. Yeah. Relief 앞에 어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0: 자, 네 번째는요. 그렇긴 해도 어깨가 아직 아픈 걸 보니 고비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니다. 자, 그렇긴 해도
1: That said,
0: 내 어깨들은 여전히 통증이 있다.
1: My shoulders still

0: ache.
1: 그래서 난 완전히 그 숲 밖으로 나온 상태는 아니다.
0: So I'm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1: 아직은.
0: Yet. That said, my shoulders still ache, so I'm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yet.
1: Mm-hmm.
0: 네, 어깨를 양쪽 다 아프면
1: 네.
0: 무조건 복수 형태로 shoulders라고 쓰셔야 돼요.
1: 맞아요. 이거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이젠 허리가 말썽 부리지 않도록 배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난 그냥 내 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0: Now I just need to keep my belly
1: 체크된 상태로
0: in check.
1: 내 등이 오작동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0: So my back doesn't start acting up.
1: Mm-hmm.
0: Now I just need to keep my belly in check so my back doesn't start acting up.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ry.
2: After months of working on my posture,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I've been keeping my chest open and cutting down on how much I sit each day.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which is a huge relief. That said, my shoulders still ache, so I'm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yet. Now, I just need to keep my belly in check so my back doesn't start acting up.
0: 여기서 today's review.
1: 자세,
0: posture,
1: 배,
0: belly,
1: 사람 사물이 말을 안 듣다,
0: act up,
1: 핵심 표현으로요, 고비를 넘긴,
0: out of the woods,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저리다, 저리기 시작하다,
0: go numb, that's all. 6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나 내 건강 관리해야 돼. 아우, 저 진짜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요.
0: 맞아요.
1: 자, 난 내 감사합니다. 난 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0: 네, 명사를 계속 관리하다, 조절하다. Keep 명사 in check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And if you haven't already, don't forget to pick up the July issue of Easy Writing so we can continue learning together.
1: That's right.
0: All right, have a good one. Bye-bye.
1: Bye.
3: Muosh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We'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week.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V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lots of different news topics. We're revisiting something. It's the weight loss medication, but now in tablet form being approved.
3: 작년 말이었죠. 2025년 12월에 위고비 알약이 일단 승인이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그건 노보노디스크 알약이고요.

0: 자, 이번에는 일라이릴리가 비만치료제 알약을 승인받았습니다. 아마 시판되는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파운데이오라는 약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쟁 약품이고, 이게 지금 4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시작될 것 같네요.
1: Yeah, so a similar effect in the market, I guess, to the Novo Nordisk development in that it's much more approachable if it's a pill rather than an injection. It can also lower the costs as well, and so this is expected to bring another wave of competition.
0: 그렇죠. 일단 주사제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높고, 그다음에 냉장 보관을 안 해도 되잖아요. 가격도 훨씬 낮고, 물론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아이 뭐 체중이 내려간다면야 그거야 뭐 감내할 환자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게 거대한 수요층을 새로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두 회사의 이 비만치료제 알약이 정말 가장 큰 지금 제약시장의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루고, 내일은 이런 약품들이 식품업계, 뭐 패션업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1: Yeah.
0: 그런 관련 기사를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1: It is going to have a massive seismic effect over the next decade or so. This is just scratching the surface. Let's get into the FDA approval news today. So, part one, it's on page 152 of our June book.
2: FDA approves Eli Lilly's new weight loss table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ntly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from Eli Lilly. This accessible medication offers an alternative for individuals seeking metabolic health improvements without utilizing injections. Corporate executives anticipate this convenient format will significantly expand the overall consumer market by attracting completely new demographics.
0: 자, 보겠습니다. 승인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FDA 측에서.
1: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ntly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from Eli Lilly.
0: 원래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approve라는 동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recently approved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네요.
1: Yeah, to give a green light to something means you are granting permission or approval to move forward, just like a traffic light.
0: 그렇죠.
1: Green means go.
0: Go. Go 신호를 줬다는 얘기네요. 청신호를 줬다.
1: 네.
0: 다시 말해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green light을 줬다는 그런 얘기로 씁니다. 자, 미 FDA가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이 tablet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pill이에요.
1: 그렇죠.
0: injection 펜이 아니라
1: 네.
0: 이건 뭐 복용하는 경구용 알약을 말합니다. 자, 어디서 제조했냐 하면 from Eli Lilly. Okay?
1: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ntly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from Eli Lilly. This accessible medication offers an alternative for individuals seeking metabolic health improvements without utilizing injections.
0: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 metabolic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앞에서도 보면 metabolize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칼로리 카운팅 지난주에 할 때도. 그게 이제 대사하다라는 동사 쪽의 말들인데 metabolic health improvements는 대사 건강 관련된 개선을 말하는 거죠.
1: Yeah, so that can be pretty broad, like upgrading maybe how the body processes energy. In this case, having the body maybe crave less calories, so you don't put on the weight in the first
0: 맞아요.
1: place.
0: 식욕을 억제한다든가 하는 등의 어떤 대사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so this accessible medication, 이 acce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기존의 주사제 자체도 accessible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 병원 가서 맞거나 처방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배에다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주사잖아요. 비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 알약은 그냥 물 먹고 복용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그만큼 더 높다는 의미의 accessible이라고 보시면 돼요.
1: Yeah, it's got lots of different angles to it. Like you said, storage, cost, and ease of use. And people just don't like injections as
0: 맞아요.
1: well, do they? So this accessible medication offers an alternative for individuals seeking metabolic health improvements without utilizing injections.
0: 그렇죠. 주사제 없이도 이와 같은 대사 건강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그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은데 그만큼 복용이 간단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의미로 accessible medication이라고 주어에서 부른 겁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 Corporate executives

0: anticipate this convenient format will significantly expand the overall consumer market by attracting completely new demographics.
1: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격 때문에 혹은 주사제여가지고 뭐 약 자체도 부족했고요. 그만큼 대량 생산이 그 알약에 비해서는 힘들잖아요, 주사제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비만 치료제 소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By attracting completely new demographics는 demographics는 인구 계층을 말하는 단어인데
0: 네.
1: 여기서는 이 약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층을 말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Yeah, different groups of consumers. Maybe some people who are in lower income brackets couldn't afford the injections,
1: 그렇죠.
0: for instance.
1: 혹은 뭐 보험 커버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근데 뭐 더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약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영진들은 큰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0: Corporate executives anticipate this convenient format will significantly expand the overall consumer market by attracting completely new demographics.
1: Okay.
0: Yeah, the convenient format here talking about the tablet as opposed to the injection. Here's part two.
2: The Eli Lilly CEO emphasizes that this novel therapeutic provides global scalability due to simplified manufacturing and eliminated refrigeration requirements. The pharmaceutical corporation aims to distribute this treatment worldwide to directly challenge rival products developed by Novo Nordisk. Although slightly less potent than injectable counterparts, its unrestricted administration schedule provides substantial lifestyle advantages.
1: 자, 뭐 pill, tablet, medication, therapeutic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약물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0: 그렇죠. The Eli Lilly CEO emphasizes that this novel therapeutic provides global scalability due to simplified manufacturing and eliminated refrigeration requirements.
1: Okay. 원래 그 therap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0: 네.
1: 뭐 우리가 누구나 아는 단어고
0: 네.
1: 뭐 물리치료 같은 거 할 때도 physical therapy 하듯이.
0: 그렇죠.
1: 그것의 형용사형이긴 한데 명사로 쓰이면 이게 약물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0: Yeah, it means some kind of medical treatment or drug. Yeah.
1: 그렇네요. So novel therapeutic이라고 하면 치료제 혹은 치료법을 말하는데 이 신규 치료법 자체가 provides global scalability.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 얘기 나오면서 scalability, scale up, 뭐 super scaling 뭐 이런 말 많이 나왔었죠.
0: 그렇죠.
1: 규모 확장을 얘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o expand the capacity for a system to make something in this case.
1: 그렇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는 얘기고요. 뭐 때문에? Due to
0: simplified manufacturing and eliminated refrigeration requirements. Yeah, so you don't need to store it at cold temperatures.
1: 알약도 찍어내는 게 훨씬 쉽겠죠. 생산 공정 자체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냉장 보관 유통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라이 릴리 CEO가 부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Okay?
0: The Eli Lilly CEO emphasizes that this novel therapeutic provides global scalability due to simplified manufacturing and eliminated refrigeration requirements.
1: Okay.
0: The pharmaceutical corporation aims to distribute this treatment worldwide to directly challenge rival products developed by Novo Nordisk.
1: Pharmacy라고 하면 약국이잖아요. Pharma 자체가 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pharmaceutical corporation 혹은 company 하면 제약 회사를 말합니다.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고 조금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0: 네.
1: 사실 뭐 pharmacy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자, 이 제약회사는요. 일라이릴리를 지칭하고 있겠죠. Aims to distribute this treatment worldwide. 전 세계에 이 약품을 공급을 하려고 있습니다. To
0: directly challenge rival products developed by Novo Nordisk, right? So to put them alongside them and have customers choose.
1: 그렇죠. Challenge rival products 말 그대로 그 경쟁사에서 지금 만든 경쟁사 제품들과 이제 정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위고비 똑같은 브랜드명을 써서 거기다 그냥 pills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바운드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약물에서 이름을 좀 달리 붙여서 알약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는 하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he pharmaceutical corporation aims to distribute this treatment worldwide to directly challenge rival products developed by Novo Nordisk. Although slightly less potent,

0: than injectable counterparts, its unrestricted administration schedule provides substantial lifestyle advantages.
1: Slightly less potent. 이 potent란 단어도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그 기사에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약효가 있는이란 뜻입니다.
0: 그렇죠. 네. So it's not quite as chemically effective. It's a little bit weaker.
1: 그래서 이제 약효 면에서는 주사제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0: 네.
1: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체중 감량 효과가 뭐 20%대에서 뭐 조금 내려왔다든가 뭐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내려가는 건 예상은 좀 해야 되지만 혹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It's unrestricted administration schedule. 이거 뭔가요?
0: Yeah, that means like It's a highly flexible routine for taking the medicine. You don't have to visit the doctor necessarily and get an injection. You don't have to stick to a certain time perhaps 그쵸. as well.
1: Administration 자체가 행정이라는 뜻인데 여기선 그런 뜻이 전혀 아니겠네요.
0: No, to actually take the medicine.
1: 약을 복용하는 방법 혹은 복용 자체를 administration이라고 네. 하죠. 자, 그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의학 기사에서는 대부분 약 복용이에요. 그러면 제한이 없는 그 약 복용 시간대나 일정 같은 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Provide substantial lifestyle advantages. 뭐 상당한 그 라이프스타일 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복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언제든지 뭐 들고 다니면서도 여행지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Yeah, so your day-to-day life is easier, right? All right, we'll listen next to part three.
2: Financial analysts are keeping a close eye on early sales figures becaus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remains crucial for revitalizing stock market valuations. Furthermore, competitive pricing strategies developed alongside government healthcare initiatives ensure broader accessibility for diverse populations. Consequently, the company continues advancing its developmental pipeline with stronger compounds to solidify dominance within this expanding medical sector.
1: 자, 이것이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시장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0: Financial analysts are keeping a close eye on early sales figures becaus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remains crucial for revitalizing stock market valuations. Okay.
1: Keep a close eye on이라고 하면 아주 가깝게 쳐다본다는 얘기인데 직역하면 면밀히 관찰하다는 얘기죠. 예의주시한다는 얘기예요.
0: Yeah, watching it very carefully, right? And they're keeping a close eye on the early sales figures becaus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remains crucial. Commercialization means, you know, getting it out there to sell it, to make it a significantly profitable
1: 그쵸.
0: product.
1: 초기 판매 실적을 예의주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약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초기에 얼마나 열광적인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잘 지켜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적인 상용화 자체가 이 승인을 받고 이제 시판을 하면 그게 commercialization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것이 revitalizing stock market valuations에 critical 하대요. 다시 말해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회사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회복 Revitalize는 좀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 Yeah, to give it new life. Of course, it's still pretty high,
1: 그쵸.
0: but it's not increasing or accelerating as before.
1: 수직 상승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 어떤 가치 어떤 회복의 핵심 변수를 작용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가. 네. Okay.
0: Once more, on to the next line. Furthermore, competitive pricing strategies developed alongside government healthcare initiatives ensure broader accessibility for diverse populations.
1: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의 시판가가 있을 것이고 competitive pricing strategies는 price는 가격이고 pricing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전략 같은 것들도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의 보건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서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 커버를 위해서 약값을 좀 내려달라. 네, 이런 식의 어떤 딜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ensure broader accessibility for diverse populations. 좀 더 다양한 인구 계층에게 더 폭넓은 접근성이 보장될 거란 얘기죠.
0: Good news for the general population, right? Consequently, the company continues advancing its developmental pipeline with stronger compounds to solidify dominance within this expanding medical sector.
1: Okay.
0: Yeah, developmental pipeline. That is the series of steps a company is taking to research and develop new products, right?
1: Pipeline 자체는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에서 신제품을 내놓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다 함께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 출전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죠? 그 저희 사연도요, 마라톤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 가족과 함께 달렸다. 엄마와 아들, 부부간에. 혹은 예전에 우리

0: 그 아이 유모차 이렇게
1: 어,
0: 밀면서
1: 맞아요.
0: 마라톤 출전하셨다
1: 응.
0: 이렇게 했던 사연들도 있잖아요.
1: Yeah.
0: 자, 오늘 사연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영과 요가를 해 오셨는데 일단 40대 중반 워킹맘이세요. 근데 그 마라톤 광고 보고 아들과 함께 달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10km 대회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대회까지 이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10km가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끝내는 이제 거의 2만 명이 출전을 한 엄청난 규모의 대회였던 것 같은데 1시간 6분으로 들어오셨대요.
1: 어,
0: 와,
1: 와우.
0: 축하드립니다. 첫 마라톤에 어쨌든 완주 끝까지 달리신 거잖아요.
1: And what's amazing is that,
0: 네.
1: you know, she was able to do this with her kids.
0: 그러니까요.
1: Yeah.
0: 네.
1: I think that's beautiful.
0: 아들과
1: They
0: 함께.
1: did it too. You know, mom did it. The boys did it.
0: 맞아요.
1: Great.
0: 두 아들과 함께 뛰었으니 얼마나
1: 네.
0: 뿌듯하셨겠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 그래서 매년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주셨습니다. 이또 의지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출전하지 않으실까 도전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새싹사연이고요. Runner's High를 경험하고픈 초보 러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Alright, let's begin by listening. Running a 10K with two sons. I'm a working mom in my mid-40s with two sons. Work keeps me busy, but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I've been swimming and doing yoga for years. Last year, I saw an ad for a marathon and started dreaming about running one with my two boys. Luckily, all three of us were able to sign up for the 10K race. 30 days before the race, we got a notification from the organizers. I downloaded a running app and started training that same day.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But I didn't get a chance to try a full 10K before race day arrived. The race venue was full of energy, with about 20,000 participants. I managed to finish the race and recorded my first time of 1 hour and 6 minutes. My kids finished too, and it gave us al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Now,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자, 저는 아들 둘을 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1: I'm a working mom in my mid-40s with two sons.
0: 그렇죠. 아이들은 뒤에 with로 붙이면 되죠. With two sons. 자, 직장일로 바쁘기는 한데요. 퇴근 후에 운동을 루틴으로 삼아서 수영과 요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 기초 체력은 잘 다져지신 상태였었네요.
1: 네. Work keeps me busy, but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I've been swimming and doing yoga for
0: For
1: years.
0: years. 이걸 수년 동안 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은 잘 챙겨오신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So, work keeps me busy.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바쁘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까지 영작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busy with work these days. I have a tight schedule. 다 I로 시작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We're just trying to say there are other ways to do it.
1: Yeah. As such, work keeps me busy.
0: 그러니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나 바빠 일로 그러면 I'm busy at work. 이거보다 work keeps me busy.
1: 아,
0: 되게
1: 일로 바쁘다.
0: 그쵸?
1: 바로 그거네요.
0: 나 요즘 바빠 일 때문에 이거랑 그러니까 약간
1: Right, right.
0: 나 요즘 일 때문에 좀 바빠.
1: 뭐 애들 때문에 바쁘다. You know, the children, they keep me busy.
0: My kids keep me
1: Yeah.
0: busy.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장은 오늘 뭐 토항이까지 지적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걸 잘 표시해 놓고 네 단어를 그냥 본인이 언젠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착을 해 놓으세요. Work keeps me busy.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But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퇴근 후에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습관으로 루틴으로 잡아놨다.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I've been swimming and doing yoga for years.
0: 수영과 요가를 수년간 같이 해왔다. 자, 그런데요, 작년에 마라톤 대회 광고를 보고 아들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1: Last year, I saw an ad for a marathon and started dreaming about running one with my two boys.
0: 그래서 뭔가 이제 광고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I saw an ad for a marathon. 온라인상에도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너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광고를 봤다. I saw an ad. 근데 이게 an ad 붙여서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An ad. A nad 하시면 쉬워요. 어. A nad.
0: A nad. A nad. 왠지 N을 뒤에 붙여서 발음하는 것처럼. I saw a nad. A nad for marathon. 마라톤 발음이야?
1: Marathon.
0: Okay.
1: Marathon.
0: And started dreaming about running one with my two boys. 두 아들과 함께 뛰는 것을 꿈꿨다. 그걸 뭐 너무 간절하게 바랬다라는 의미의 꿈이잖아요. So I dreamed about 이렇게 했고요. 자, 다행히 우리 셋 모두 10km 대회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신청이 상당히 좀 그 치열하대요. 어. 금방 마감되고 그래서.
1: Luckily, all three of us were able to sign up for the 10K race. 자, 쉽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luckily, 다행히도 운 좋게도 all three of us, 우리 셋 모두 were able to sign up for something이죠. Sign up for the 10K race.
0: 10km를 10K, 그냥 kilometers를 줄여서 K라고 하기 네네. 때문에 10K race 하면 10km 마라톤이 되겠죠. Sign up for, 신청했다라는 구동사. 오랜만에 나왔네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마라톤 30일 전 대회 측으로부터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1: 30 days before the race, we got a notification from the organizers.
0: 30일 전에 공지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될 수 있을 것 같고.
1: Don't forget. It's like a reminder, right?
0: 네, 30 days. 30일 동안 훈련을 마지막에 해달라. So 30 days before the race, 자, 대회 이제 30일 전에 we got a notification from the organizers. 대회 조직위로부터, 대회 측으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Got a notific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got a notice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식 통보 같은 거를 notice, notification 둘 다 씁니다. 자, 그다음. 러닝 앱을 설치하고 그날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1: I downloaded a running app and started training that same day. You can download an app. 여기서는 러닝 앱을 일단 설치, 다운을 받았고 and started training.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언제요? That same day. 바로 그날, 같은 날, 당일날이란 말이죠.
0: 이번 달 우리 that very day도 했잖아요.
1: 맞아요.
0: That very day, that same day. 이게 당일이라는 말을 강조한 그런 콜로케이션 버전의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받은 바로 그날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했다는 의미, 지체 없이. So that same day or that very day 두 버전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차근차근 연습을 좀 했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I took it step by step.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뭔가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Step by step, meaning that you didn't rush through it. You did it very slowly and gradually. One step at a time.
0: At a time.
1: Yeah.
0: 그렇게도 하네요. I took it one step at a time. 그렇게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갔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 통한 게 일본으로 가도 무난할 것 같아요. I took it step by step. 가겠습니다. 몇 번 읽어볼게요.
1: I took it step by step.
0: 한 번 더요.
1: I took it step by step.
0: 그 또 다른 버전이 I took it one step at a time이었어요. 네.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갔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One more time.
1: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쉬지 않고.
0: 쉬지 않고.
1: 네.
0: Straight 쓰면 되네요. 뭐 for 20 minutes without resting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straight 붙이면 20 minutes straight. 너 저 운동 얼마나 했어? 나 30분 내내 뛰었어. I ran for 30 minutes straight.
1: 그 사람이 쉬지 않고 한 시간 내내 수다를 떨어. 말을 He talked for an hour straight.
0: 아, 그렇네요. 쉬지 않고.
1: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0: 바로 붙이면 되네요.
1: Yeah.
0: 시간에다가 straight를 붙이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잘 표시를 해두시고. So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자, 하지만 10km를 온전히 다 연습해볼 시간도 없이 대회 날이 왔습니다.
1: But I didn't get a chance to try a full 10K before race day arrived.
0: Try a full 10K는 10km를 완전히 다 한번 달려보는 그런 예행 연습 없이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I didn't get a chance to 그럴 여유가 없었다. Before race day arrived. 대회 날을 그냥 관사 없이 race day라고 무난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Before 붙여서 before race day arrived. 자, 대회장은 2만 명 정도의 참가자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1: The race venue was full of energy with about 20,000 participants.
0: 뭐 활기와 에너지로 많이

0: 저희가 매칭해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the place was full of energy. 그렇죠? 여기서는 그 대회장이니까 race venue, venue가 장소죠. The race venue was full of energy with about 20,000 participants. 저도 끝까지 완주해서 1시간 6분이라는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1: I managed to finish the race and recorded my first time of 1 hour and 6 minutes.
0: 1 hour and 6 minutes. 1시간 6분의 기록을 기록하셨대요. 자, 아이들도 완주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모두 정말 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1: My kids finished too, and it gave us al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My kids finished too. 아이들도 끝냈어요. 즉, 완주했다라는 말이잖아요. They did it too. And it gave us all, 우리 모두에게,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우리가 해냈다. 그런 성취감을 우리 셋 다, 우리 모두에게 느끼게끔 해주었다.
0: 그쵸. 맛보았다.
1: Yeah, yeah.
0: 그게 뭐 어떤 감정을 맛보았다가 gave me a certain type of feeling 이렇게 가는데요.
1: Right.
0: 그래서 이게 이걸 완주한 것이 it gave us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하면 성취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 즉 맛보게 해줬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는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1: Now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그래서 뭐 작년에 뛰셨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해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We've made it a goal.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마라톤 자체를 뛴다는 얘기를 run 동사로 같이 붙여서 많이 씁니다.
1: 네.
0: I ran a marathon. 마라톤에 나가서 출전을 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요. Now
1: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그렇죠. 이 목표로 삼았다. Made it a goal. 뒤쪽에서 통한 게 하나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Running a 10K with two sons. I'm a working mom in my mid-40s with two sons. Work keeps me busy, but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I've been swimming and doing yoga for years. Last year, I saw an ad for a marathon and started dreaming about running one with my two boys. Luckily, all three of us were able to sign up for the 10K race. 30 days before the race, we got a notification from the organizers. I downloaded a running app and started training that same day.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But I didn't get a chance to try a full 10K before race day arrived. The race venue was full of energy, with about 20,000 participants. I managed to finish the race and recorded my first time of 1 hour and 6 minutes. My kids finished too, and it gave us al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Now,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 패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take it step by step. 차근차근 한 단계씩 이뤄나가다. 이럴 때 쓰는 말 문장 채워볼게요, 빈칸을.
1: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0: 그렇죠. 차근차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분 뛸 수 있게 됐다. 자,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냥 차근차근 하려고 노력해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런다면?
1: Just try to take it step by step.
0: Just try to take it step by step.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발짝씩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Just try to take it step by step.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완료하긴 했는데 좀 가까스로 힘겹게 했을 때 manage를 붙이면 돼요. Manage to finish.
1: I managed to finish the race.
0: 그렇죠. 10km 마라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힘들게 마무리했다. 뭐 완주했다라는 의미로. 자, 나는 자정 전에 어찌어찌 해서 일을 끝마치긴 했다. 그럴 때도 딱 쓰기 좋습니다.
1: I somehow managed to finish before midnight.
0: 그렇죠. 뭐 새벽까지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에 끝나긴 끝났다. 네. 어우, 쉽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끝까지 마칠 수는 있었다. 그럴 때도.
1: It wasn't easy, but we managed to finish.
0: 앞에 이미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It wasn't easy, but we managed to finish.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로 삼다. 그러면 make it a goal to 다음의 동사.
1: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그렇죠.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딱 쓰시면 돼요. 자, 체중 감량에 한번 써보세요. 나 올해 5kg 빼는 걸 목표로 삼았다.
1: I have made it a goal to lose 5

0: kilograms this year.
1: 그렇죠. 이거 오늘 통환기 2번으로 갈게요. 체중 감량 목표 때 딱 쓰면 좋습니다. 갈게요.
0: I have made it a goal to lose 5 kilograms this year.
1: Okay.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I heard you participated in a marathon.
3: Yes, I ran a 10K with my two sons.
2: Wow, that's impressive. What was your time?
3: 1 hour and 6 minutes. Not bad for my first race, right?
2: Not bad. That's a great time. Did your kids manage to finish too?
3: They did. We all felt such a sense of accomplishment.
0: I heard you participated in a marathon. Woman says, yes, I ran a 10K with my two sons. Run a marathon 아까 했었잖아요.
1: 마라톤을 말하는 그 맥락이라면 run a 10K 이게 말이 되네요.
0: Right.
1: 네. 근데 뭐 뜬금없이 run a 10K 한 what? What? 이럴 텐데 마라톤에서는 10K가 당연히 그 10km로 인지가 될 테니까 run a 10K with my two sons. Okay?
0: Wow, that's impressive.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기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죠. What was your time? She says an hour and six minutes. Not bad for my first race, right?
1: 나쁘지 않죠? 네. 1시간 6분이면 뭐 첫 번째 기록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Not bad for, right?
0: 그랬더니 남자가, 괜찮냐고? 아니, that's a great time. 대단한 기록이지. That's a great time. And then he asks, did your kids manage to finish too? 아이들도 완주했어? And then she says, they did. We all felt such a sense of accomplishment. 우리 모두 정말 뿌듯했어.
1: 뿌듯했다. Yeah. Accomplishment. 앞에 sense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직접 손으로 오늘 좋은 표현들 이용해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 문장과 비교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특히 1번과 3번은 꼭 좀 해보시길 바래요.
0: All right,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scheduling.
1: 맞아요. 우리 소통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 잡는 거가 정말 많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0: Well, today's sentence is a little bit long, but it's not difficult.
1: Mm-hmm.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네, 좀 길긴 하네요. 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자, 일단 여기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고 청크별로만 알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Mm-hmm.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Give u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두 명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뭐뭐 하고 싶어요가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겠죠. 자,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I would like to 뭐뭐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I would like to 뭐뭐. 그래서 요청을 할 때 I would like to 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I would는 줄여서 I'd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d like to 뭐뭐. 뭐뭐 하고 싶어요 이죠. 자, 하고 싶은 행동이 뭐예요? 예약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예약하다, 뭐 reserve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죠. 그런데 make a reservation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여기까지 쉽죠? 저는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자, 그런데 두 명을 예약하고 싶잖아요. 두 명을 위해 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주면 돼요. 두 명을 위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For two people? 네, 뭐 two people 해도 되겠죠. 일단 two person은 아닙니다. 네, person은 한 명일 때만이고 복수 형태는 people이죠. 그런데 people, person 뭐 안 써도 돼요. 그냥 for two 라고만 해도 두 명을 위해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총 종합해 보면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쉽죠? 네, 단어는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긴 문장인데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Great job, everyone. 잘하셨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자, 패턴.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pattern is much shorter. It's just I'd like to. I'd like to 뭐뭐.
1: 네, I'd like to 뭐뭐.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을 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약을 할 때 전화 통화할 때는 I'd like to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I'd like to 뭐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d like to pay by card.
1: 아, 결제할 때 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I'd like to pay by card. Pay by card가 카드로 계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0: I'd like to hear your opinion.
1: Hear one's opinion이라는 표현이 누구의 의견을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d like to hear your opinion이라고 하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가 되죠. 만약에 I'd like to hear his opinion이라고 하면
0: mm-hmm.
1: 그의 의견을

0: 듣고 싶어요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도 바꿔보실 수 있어요.
1: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0: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잡고 싶어요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0: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요.
1: Of course, 물론이죠. Here's my number, 제 전화번호예요. 네, 그래서 I'd like to keep in touch. 이거는 전화번호 주세요. 너무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I'd like to keep in touch.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를 주거나 전화번호를 주거나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What else?
0: I'd like to apply for this job.
1: I'd like to apply for this job. 이라고 하면 저는 이 직장에 혹은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죠. So I'd like to apply for this job. Apply가 지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0: I'd like to discuss this further.
1: Discuss, 논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Further, 더 깊이, 뭐 더 길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논의하고 싶어요. I'd like to discuss this furth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표현이네요. 공손하고.
0: I'd like to give you this.
1: Give you this. 당신에게 이걸 주다이니까 저는 당신에게 이걸 주고 싶어요. I'd like to give you this 라고 말하면 됩니다.
0: I'd like to contact you again.
1: Contact you again. 다시 당신에게 연락하다 라는 말이죠. I'd like to contact you again.
0: I'd like to hire your services.
1: Hire one's servic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d like to hire your services 라고 하면 당신네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뭐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0: I'd like to take some time to relax.
1: Take some time. 여유를 갖다, 뭐 시간을 갖다 라는 뜻이고요. To relax. 휴식을 위해서, 뭐 휴식하기 위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d like to take some time to relax 라고 하면 좀 쉬려고 시간을 갖고 싶어요. 쉬기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는 뜻이죠.
0: I have one more very special one.
1: Oh, very special?
0: Yes.
1: 기대되네요.
0: I'd like to remind you to get your book for next month.
1: 매번 쓰시는 표현이죠. I'd like to remind you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혹은 당신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오는 거는 to get the book for this month. 이번 달을 위한 책을
0: next month.
1: Oh, next month.
0: Right.
1: 다음 달을 위한 책을 구매하시라고요. Yeah.
0: They are available at your local bookstore.
1: That's right. 이제 거의 뭐 6월 달이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하루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일.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책도 구비해놨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책방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d like to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잭쌤이 거의 이제 월말에는 항상 이 표현을 쓰시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볼게요.
0: I'd like to pay by card.
1: I'd like to pay by card.
0: I'd like to hear your opinion.
1: I'd like to hear your opinion.
0: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1: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0: I'd like to keep in touch.
1: I'd like to keep in touch.
0: I'd like to apply for this job.
1: I'd like to apply for this job.
0: I'd like to discuss this further.
1: I'd like to discuss this further.
0: I'd like to give you this.
1: I'd like to give you this.
0: I'd like to contact you again.
1: I'd like to contact you again.
0: I'd like to hire your services.
1: I'd like to hire your services.
0: I'd like to take some time to relax.
1: I'd like to take some time to relax.
0: I'd like to remind you to get your book.
1: I'd like to remind you to get your book. 네, 이렇게 해서 I'd like to 뭐뭐라는 표현을 쭉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게요. 우리말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선셋 비스트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안녕하세요.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2: 물론이죠. 몇 시로 해드릴까요?

0: 오후 7시로 부탁드려요.
1: 전화 소리가 굉장히 리얼해서 저는 제 전화가 울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전화 통화 내용인데요. 식당 직원과 고객의 통화 내용이었죠. 자, 일단 식당 이름이 선셋 비스트로이네요. 그죠? 네, 어디엔가는 있을 법한 그런 이름인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표현은 how로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머, 아하. 여러분. 막 영어로 막 나오지 않아요? 이 긴 문장이 영어로 막 나왔죠? 잘하셨어요. 자, 물론이죠. 몇 시로 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몇 시라고 할 때는 what time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오후 7시로 부탁드려요. 오후 7시는 뭐 7 p.m.
0: Yeah.
1: 네, 뭐 7 o'clock in the evening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 얘기할 때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들을 차례인데요. 쭉 한번 듣고 올까요?
2: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2: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3: At 7 p.m., please.
1: 안녕하세요. 선셋 비스트로입니다.
2: Hello, Sunset Bistro.
1: 네, 이렇게 보통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어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화를 받을 때 hello, hell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How can I help you?
1: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How can I help you?
1: How can I help you? 자, how가 어떻게죠? 그래서 사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what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에 더 가깝기 때문에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죠. 안녕하세요.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안녕하세요.
0: Hi.
1: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안녕하세요를 hello도 되지만 hi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물론이죠. 몇 시로 해드릴까요?
2: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1: 물론이죠.
0: Sure.
1: 몇 시로 해드릴까요?
0: What time would you like?
1: 자, what time으로 시작하죠. What time would you like? 라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원하시나요? What time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죠. 자, 대답은 오후 7시로 부탁드려요.
3: At 7 p.m. please.
1: One more time.
0: At 7 p.m. please.
1: At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래서 at 7 p.m. please 라고 했는데 사실 at는 생략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You could say just 7 p.m. please 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at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연습하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At 7, please라고 해도 아침 7시라고 생각 안 하겠죠.
0: 네.
1: No one makes a reservation for dinner at 7 a.m.
0: Right.
1: 네, 그래서 사실 p.m.도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please는 좀 더 공손하게 문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할 때는 꼭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식당에 전화를 해서 예약하는 상황인데요. 두 명 예약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0: for two.
1: 잘하셨어요. 그럼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2: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2: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3: At 7 p.m., pleas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여러분도 본인 전화가 왔다고 계속 놀라시는 거 아니죠? 자,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자, 일단 I'd. 요 D 발음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I'd. 이렇게 그냥 다치는 느낌? 그 정도만 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Like to. 자, like의 크 발음은 쌍기역 받침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I'd like to. 그 다음에 make a는 연음이 돼서 make a.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Reservation. 자, 강세 들리셨죠? 그리고 S 발음은 Z 발음으로 reservation. 이렇게 발음이 되죠. 강세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단어의 강세도 있지만 문장 자체 억양도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다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for 같은 경우는 빨리 발음할 때는 그냥 for, for 이렇게 자음 소리만 나고요. to, 그냥 to가 아니라 to, t하고 u가 붙여져서 약간 물결 흐르듯이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1: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Very good.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지만 복습 꼭 EBS 오디오 어학당 와서 해주세요.
1: Marve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줄 수 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입력하는 그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함께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Mm-hmm. 네, 자 오늘 29일 월요일에는요. 강의를 듣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 Oh, lecture.
0: Lecture. Okay. Or presentation.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1: Right.
0: 근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Mm-hmm. 그 선생님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실 때 Is there yeah. anything in particular that you make sure that your audience is aware of?
1: Oh, I tell them from the beginning, oh. this is what I'm going to say, uh-huh. and pay attention to point A, B, and C.
0: 아, 그러시구나.
1: I always say that, yeah.
0: 저는 even before that part, 그것도 하기 전에 꼭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okay. 이제 강사 입장에서 하나는 절대로 제가 여기 계신 관중 여러분 중에 누구 일어나서 시키는 거 안 한다.
1: 아.
0: 절대로 저는 I'm not gonna put anyone on the spot. 그러니까 in the spot.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
1: 그렇게 그런 게 재밌는데.
0: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1: 아, 네,
0: 두 번째는 오케이. 내가 말이 빠르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1: 말이 빠르셔도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딱 보영쌤 목소리 들으면 저도 가끔 방송 듣잖아요.
0: 네.
1: You're very comfortable to hear.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0: 아 그래요, 선생님?
1: 저도 만날 때 우리 방송 가끔 들으면서 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들리는구나라고
0: 아.
1: 청취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0: 아.
1: You can speak fast. It's perfectly fine. It's very comfortable to hear.
0: 네,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I'm really flattered. 자 이럴 때 하는 말 정말 제가
1: flattered.
0: flattered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1: That's
0: 오늘은
1: right.
0: 이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흔하게 주고받는 말이거든요. 먼저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1: Yes, 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늘 중간에 말을 이렇게 탁 끊고 방해하는 걸 제가 늘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신경 쓰거든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물론이죠.
0: 아, 그러니까 전에 한번 강의가 1차 있었고
1: yes.
0: 네, 2차 강의가 이어지는 거군요.
1: This is like a series.
0: That's right.
1: Like a lecture series.
0: 아, 맞다. 선생님, 시리즈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
1: 아,
0: 걸.
1: 시리즈.
0: 강의 시리즈.
1: Yes.
0: 시리즈를 영어로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1: Series.
0: Series.
1: Lecture series.
0: Lecture series.
1: That's right.
0: 그러면은 series는 S-E-R-I-E-S로 쓰는 그 series인데
1: yeah.
0: 심각한 이란 뜻의 단어
1: 아, serious
0: 그건 또 serious가 되는군요
1: 네. 끝에 e-us 발음이죠
0: 아,
1: serious
0: serious
1: Are you serious?
0: 그렇죠 Why so serious?
1: Why so serious?
0: 네, 조커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serious는 S-E-R-I-O-U-S로 쓰게 되고요
1: That's right
0: 참 비슷하게 들립니다
1: 발음이 엄청 비슷하기 때문에
0: 네.
1: 끝부분만 이렇게 집중하셔서 e-us로 끝난다는 거 serious
0: serious
1: serious
0: 그게 뭐였죠?
1: 심각한
0: 심각한
1: 네, 시리즈는 네. series.
0: series.
1: series.
0: 뭔가 이어하고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쪽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시리즈를 말하는 거고 and that's exactly what's happening right here.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그래서 이제 강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아주 간단히 딱 세 단어로 말합니다.
1: Before we begin.
0: Before we begin. 네, 이 표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말이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네. 네.
1: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군 무대 가가지고 약간 미니 스피치를 하고 왔어요.
0: 오.
1: 누가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쑥스럽지만 가서 미니 retirement 스피치를 했는데 꼭 이렇게 시작했어요.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all the officers, you know, friends, family, colleagues.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뭔가 start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I want to say this.
0: 아.
1: 꼭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0: 네. 네. 내가 먼저 이 말부터 꼭 할 게 있다라고
1: 네.
0: 한다면 before we begin 하고 잠깐 이렇게 숨을 좀 쉬시고 before we begin 한 다음 이제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라는 말합니다.

0: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1: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네, 자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군요.
0: Don't hesitate.
1: Don't hesitate.
0: 이 맥락은 don't be shy, don't be afraid.
1: Don't be afraid.
0: It's okay to ask questions.
1: 그렇죠. 근데 사실 that could be pretty hard to do.
0: It's not easy. 맞아요.
1: 그러니까 특히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 다 같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저기요 하라고 어 저는 화장실 좀 가 이런 말도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0: 조용히 나갔었죠.
1: 그렇죠. 아니 그러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는 말도 그 버스에서 왜 내릴 적에 벨 눌러야 되는 거 있잖아요.
0: 띵동. Yeah.
1: 그것도 잘. 하여튼 그런 사람이 right.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부디 아무 거리낌 없이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don't hesitate. To do something 이렇게 이어집니다. Yes. Hesitate이란 단어가 H-E-S-I-T-A-T-E로 쓰게 돼요.
0: Hesitate.
1: Hesitate.
0: Hesitate.
1: Hesitate.
0: Don't hesitate.
1: I am hesitating 하면은 저는 지금 주저주저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근데 don't hesitate 하면은 주저주저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우물쭈물 right. 하지 마세요. 그렇죠. Don't hesitate. 그다음에 to ask questions 질문하는 것을 at any time. 언제든지, 그러니까 even during the lecture?
0: Even during the lecture.
1: 어.
0: At any time.
1: 그렇죠.
0: 언제든지.
1: 언제든지, at any time. 네, 이때 그냥 any time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at any time 이라고 말해야 right. 되겠네요.
0: So during the speech, during the lecture, at any time, during the lecture, 어.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1: 네, 그럼 반대로 어떤 강사분은 내가 강의를 다 마칠 때까지는 질문을 조금 참았다가 아. 나중에 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또 있거든요.
0: Right.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Please ask questions after the lecture.
1: 그렇죠. 그렇게 right. 말하겠죠. Mm-hmm. Please ask questions after the lecture. 그렇겠네요.
0: 좀 더 부드럽게 you may ask questions 어. at the end of the lecture.
1: You may ask questions after the lecture. Maybe at the end of the lecture.
0: At the end of the lecture도 어. 좋고. After the lecture
1: 어,
0: 해도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At the end 하게 되면 그 끝에서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0: Yes.
1: 자, 선생님, could you give us the sentence once again?
0: Sure.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1: 네, 자,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늘 말을 이렇게 끊고 방해하는 걸 참 신경 쓰거든요.
0: Thanks.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1: 네, 자, Thanks라고 일단 먼저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청중에 대한 배려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강사가 right. Thanks라고 한 다음 아주 말이 영어는 간단하죠. 우리말은 늘 중간에 말을 끊고 방해하는 걸 신경을 쓴다. 말이 좀 장황한데 영어로는 right. 나는 늘 걱정한다. 방해하는 것을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이라고 합니다.
0: Interrupt.
1: Interrupt.
0: When you're interrupting, you're kind of cutting somebody off in the middle.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어. middle of a lecture.
1: 그렇죠.
0: Right.
1: 그러니까 interrupt, I-N-T-E-R, 그 다음에 R이 한 번 더 와요. R-U-P-T-I-N-G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0: Interrupt.
1: 네, 그러니까 worry about interrupting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가 남의 그 이제 듣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셈이 될까 봐 염려하고 신경 쓴다라는 말이 worry가 되겠습니다.
0: Right.
1: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3: Thanks.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1: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이렇게 자신의 평소 성향에 대해서 말할 때 I always 뭐뭐뭐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난 늘 이런 식이거든요. I always 뭐뭐뭐.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그랬더니 제 강사가 아유,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at all.
1: 자, 우리가 do you mind if I 뭐 이렇게 물었을 때
0: right.
1: not at all 하고 답하는 건 많이 봤는데 mm-hmm. 이렇게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그랬더니 not at all 이렇게 말하네요.
0: 전혀 문제가 안 된다. Not at all. It's not a problem 어. at all. 이거를 줄여가지고 not at all.
1: Not at all. 그렇군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0: Right.
1: 자, 그냥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혼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더 낫거든요.
0: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1: 네, it's better 더 낫거든요.

0: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It's better to ask. 물어보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then stay confused. 계속 헷갈려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1: So if you're confused during a lecture, it's because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clearly. Is it A or B or C? I'm confused. I'm not sure.
0: 그렇죠.
1: 이런 상황이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로 계속 렉처 끝까지 듣고 있는 stay confused 하는 것보다는 ask,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1: That's right.
0: 네. So it's better to 뭐뭐뭐 than 뭐뭐뭐 라는 그 패턴은요. 154쪽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과 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1: That's
0: 참고하시기
1: right.
0: 바라고요.
1: Mm-hmm.
0: 네. 자, 그럼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들어보세요.
2: Not at all.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0: 네, confused라고 하면 혼란스러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 I'm confused.
0: I am confused.
1: 보영쌤 said something, but I'm not sure what she means. 무슨 뜻이지? I'm confused.
0: I'm confused. 나는 right. 정말 헷갈려하고 있는 중이야. I'm confused. 이렇게 말하죠.
1: 여기서 it's better to, than 이런 패턴이 진짜 많잖아요.
0: 네.
1: 154쪽에 보시면 네. I like this example sentence. It's better to be early than late.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가서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할 때 yeah. It's better to be early than late. 네.
1: I always tell people, don't arrive on time. Do not arrive on time. Always arrive early.
0: Early. 그렇죠. 일찍. 기대한 것보다는 좀 일찍이라고 할 때 그게 early를 쓰게 되죠.
1: Mm-hmm.
0: 여기서는 it's better to ask. 물어보는 게 더 낫다니까. Then stay confused. 그냥 confused in 상태로 stay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하셨던 렉처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0: 네. Could you explain?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죠.
1: Right.
0: Could you explain? 근데 무엇을? The last part, 맨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one more time.
1: One more time.
0: 네.
1: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0: 네.
1: Can you 하고 could you의 차이가 뭘까요?
0: 뭘까요? 더 공손한 거 아닌가요?
1: 근데 can you에도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0: 네.
1: Can you explain?
0: 어.
1: But when you ask more nicely, formally, kindly,
0: uh-huh.
1: it's could. Could you ask?
0: Could you
1: explain?
0: 포잉쌤,
1: could you buy me lunch?
0: 아.
1: could you buy me some coffee? 아주 공손하게.
0: 선생님, hey, buy me lunch.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1: 아, 우리 사장님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0: 아, 네, when you're talking 갖출 때가 사세요, 그렇죠? 네.
1: when you're talking to a professor, lecturer,
0: 아.
1: like in a formal setting, could you is always best,
0: 아,
1: right?
0: 그럼 교수님한테 가서 Could you buy me lunch? 이렇게 말한다고요?
1: 둘이 친하면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네. 자, could you 그만큼 공손하게.
1: Yes.
0: 자, could you explain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The last part, 마지막 부분. 자, 이럴 때 the last 하고 한참 있다가 part라고 하지 않고 last part를 이어서 말하죠.
1: Mm-hmm.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0: 저렇게.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Last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1: Right.
0: Last part. 이렇게 바로 다음 단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 Last part.
0: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누가 이제 하게 되면 흔쾌히 들어주면서 아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1: Of course.
0: Of course. 라고 말합니다.
1: Sure.
0: 네, 그렇죠.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3: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2: Of course.
0: 네. 자, 오늘은 이렇게 don't hesitate to 뭐뭐 하는데 거리낌 없이 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라는 말. 전 늘 이런 부분이 신경 쓰여요. I always worry about 뭐뭐뭐. 그리고 물어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It's better to ask 등등이 있었습니다.
1: Mm-hmm.
0: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3: Thanks.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2: Not at all.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3: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2: Of cour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이 많은 표현들 언젠간 꼭 쓰실

0: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입에 착 붙이도록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1: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0: 고맙습니다. Thanks.
1: Thanks.
0: 늘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방해하는 걸 전 좀 신경 쓰거든요.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1: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0: 아유, 천만의 말씀이세요. Not at all.
1: Not at all.
0: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1: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0: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하셨던 거 그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1: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0: 어휴, 물론입니다. Of course.
1: Of cours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All right. Good job, everyone.
0: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Mm-hmm. 조금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쉬운 단어로 된 문장이라도 입에 잘 안 붙어요.
1: Right.
0: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속도를 붙여가는 게 좋겠습니다.
1: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0: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Mm-hmm. 다음에 언제 한번 그 영어로 된 강의를 가셨다라고 할 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 Cool.
0: 네, 이 모든 내용은요.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4: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3: Hi, everyone. I'm Kristen Cho.
4: And I'm Cameron Word.
3: Thank you so much for returning to us. It's a brand new week here at EBS.
4: Yes, indeed.
3: And Power English. Mm-hmm. Also, I would like to remind everyone that the month is over and we have the new book for next month.
4: Yeah, the July book.
3: Yes, the July book. So make sure to get your books. I know that it's not easy, and I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listeners who just enjoy listening to our show, but really studying with a book makes a big difference. And, you know, it just will solidify. It will just make everything a little bit more clear. Or clearer, I should say.
4: Yeah, you see all of the dialogues and the explanations, so you have no doubt mm-hmm. whether you're hearing something correctly or not.
3: That's right.
4: You've got it right there.
3: All right. We're talking about street food today, and we are going to Greece.
4: Oh, yeah.
3: Yeah. And we are going to have some gyros.
4: Gyros? What's okay. that, Kristen?
3: All right. The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underway, 뜻은 진행 중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China has announced that development is underway to establish the world's largest ground-based astronomical observatory on the Tibetan Plateau. 여기서 underway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nvestigation is already underway.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뉴스에서 talks underway, construction underwa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이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Underwa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한가운데가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움푹 팬 작은 돌멩이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걱정을 더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이 돌 표면을 문지르면 주위가 돌로 옮겨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감각 조절 도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복식 호흡이나 명상 등을 통해 스스로 불안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is Shane Hamm. Morning, Shane.
1: Good morning, Sue. I think I need one of these, worry stones after watching the South Korea soccer match last Friday. Sorry I had to bring it up, but it was very stressful watching that. But
0: I don't know if these worry stones will be enough.
1: Well, hopefully for the next 4 years now that we have to wait for the next World Cup. In any case, yes. Not to bring people down on this Monday morning, but, you know, anxiety and stress, these are real concerns these days,
0: sure.
1: I think, right? I think these are real problems. I think we just casually say, oh, I'm stressed, I'm anxious these days. But if it's a long-term worry, I think we should seek help in ways sometimes.
0: Mm. I mean, they say these are quick fixes, and sometimes you do need a quick fix.
1: Sure.
0: It's not, you know, fundamentally going to get rid of your anxiety. Mm-hmm. But in the moment, of course, feeling better instantaneously can help.
1: Yeah.
0: But there are other ways as well, like deep breathing. Mm-hmm. So sort of like breathing in for 3 seconds, breathing out for 5 seconds.
1: Yeah.
0: And then other things as well, like getting good sleep, for example, making sure you have a healthy lifestyle.
1: Yes. I've been going back to the gym. Not that you've noticed or not, but
0: working out.
1: An hour of physical, you know, stressful workout,
0: yeah,
1: I guess, you know, no pun intended, but really takes your mind away from all your worries throughout the day. In that 1 hour, I can kind of get away from all my work, all my worries. So sort of being physically healthy has been helping my mental health,
0: well,
1: I guess.
0: Good for you.
1: Thank you.
0: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오늘 무모한 문장은 이겁니다. 아, 내가 유리 멘탈이라서... 제가 유리 멘탈이라서요. 요거를 영어로 바꿔보는 게 무모한 문장 미션이 되겠고, 여러분은 혹시 유리 멘탈이신가요? 혹시 그렇다면은 사연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아니면 또 거꾸로 나는 요렇게 또 내 스트레스를 잘 다룬다 하는 팁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Worry Stone, 선생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1: No, 진짜로? I haven't.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it, actually.
0: 요즘에 이제 2030 세대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대, 30대.
1: That's why I don't know.
0: 그래서
1: yes.
0: 우린 조금 연령대가 대부분 많기는 한데, 뭐 연령대 상관없이 어쨌든 요즘에 그렇게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우리 가방에다가 이제 인형 달고 다니는 것도 사실 비슷한 그 이유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봄은 위안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인형을 보면 이게 만질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1: That reminds me, these days I've seen kids with those keyboard sort of accessories where is that also a stress sort of?
0: It could
1: fidgety?
0: Be. The only thing is, I think that induces stress for the people listening.
1: Oh, for the, like, right. right. But for the person, you know, maybe do it in a quiet place.
0: For the person using it, I'm sure it's, you know, it's a great stress buster. Mm-hmm. But when you just, when you hear a lot of these key sounds, it's like, okay, it's a little bit noisy.
1: Not in public areas.
0: I don't know. Okay. Yeah, but kids do love it. Yeah.
1: Okay. But that's part of it, right? It's sort of a, it's like the fidget spinners years ago that were, it's just keeping yourself busy, right?
0: 그래요. 뭐,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앱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소리를 들어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물건들도 있고.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1: I'm curious how our listeners relieve their stress.
0: Exactly. Yeah. Let us know. 자, 참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1045 보내 주실 수 있고요. 이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로 EBS 반디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에요. 그래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모한 문장,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EBS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축약해서 무모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보내주시면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As Korea's summer beach season officially gets underway,

0: 전국 각지 바다들이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에 나선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고성의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6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에 들어갔고 지역 당국은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The death toll from the twin earthquakes that struck Venezuela has risen to over 1,400,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with nearly 70,000 people still unaccounted for.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가 1,400명 넘게 발생했고 실종자 수도 7만 명에 육박한다고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발표했습니다.
1: A so-called Omega heat dome trapping hot air from North Africa has brought record-breaking temperatures and multiple casualties to northern Europe, while also causing nearly all newly formed glaciers in the Swiss Alps to melt away.
0: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장기간 갇혀 있는 이른바 오메가 열돔 현상으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기온이 잇따라 경신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나온 가운데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지난 겨울 생성된 빙하가 거의 다 녹아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1: IBM has revealed the world's first sub-1 nanometer semiconductor chip technology, featuring a fingernail-sized chip that holds nearly 100 billion transistors with structures smaller than a DNA strand, and expects it to enter the market within the next 5 years.
0: 미국 IT 기업 IBM이 세계 최초로 1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손톱만한 칩에 약 천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DNA 가닥보다도 작은 구조로 집적한 것으로 IBM 측은 이를 향후 5년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And a study finds that exposure to cooking fumes accelerates brain changes linked to Alzheimer's disease, prompting health authorities to emphasize the critical need for proper ventilation during cooking.
0: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보건 당국이 조리 시 제대로 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2: Those are our 5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As Korea's summer beach season officially gets underway, Gangwon Province has launched a phase opening of 86 coastal sites, starting with Ayajan Beach in Gosong, with local authorities stepping up safety measures for incoming vacationers.
0: 여름을 맞아 전국 각지 바다들이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에 나선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고성의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6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에 들어갔고 지역 당국은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Yes. So Ayajin Beach actually opened back on June 12th. And what we're noticing, I think, Sue, is that the beach season, official beach season,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I think whether that has to do with global warming, changes in climate, right?
0: To suit the longer summer seasons.
1: Yeah, you know, because it's already, it seems like beach weather right now. But not only Gangwon Province, but also Jeju Island opened 12 beaches on Tuesday last week. Busan's official beach season launches on Friday, or it did officially launch on Friday, Haeundae and Songjeong. And what, of course, this means is that these municipalities are intensifying these safety protocols by putting up watchtowers, lifeguards, you know, safety personnel, offering life jackets to make sure that the summer season for beachgoers is a fun but safe one.
0: 네.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들이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서 뭐 한 9월 초 정도까지도 계속 개장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갈수록 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장하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the beach season gets underway.
1: Yeah, if something gets underway, it simply means that something is starting. It's beginning to happen.
0: To get underway라는 것은요, 이제 진행되다, 이제 막 진행되다, 이제 막 시작되다 이런 뜻입니다. So be underway 그러면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1: Mm-hmm.
2: to get

0: 1,400,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with nearly 70,000 people still unaccounted for. Let's take a break. 자, 오늘 문무한 문장은 제가 유리 멘탈이라서요. 아우, 나 유리 멘탈이야. 요거인데요. 영어로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1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8시에서 9시로 넘어가는 요 시간대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시고 사연도 보겠습니다. 2093님, 처음 보내봐요. 내일 모레 토플 보러 가는데 유리 멘탈 걱정입니다.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1: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Yes. 네, 잘 보실 거예요. 자, 윤님이 유튜브로 기분이 좋아지는 최고의 만짐은 반려묘, 반려견 만짐이죠. 냄새 맡기도 불안 없애는데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1: I agree.
0: Yeah. Yeah, absolutely. It's one of the reasons people have pets.
1: Yeah.
0: 정경희님, I heard that pet rocks are trending these days. Yeah, that's been around for, I think, a few years now. But yeah, pet rocks.
1: I think they came out in the 60s.
0: Oh, really?
1: They're very old.
0: Oh,
1: yeah,
0: my goodness.
1: Pet
0: okay.
1: Rocks back in
0: well,
1: the day,
0: trend
1: yeah.
0: has come back then. Yeah. Yep. 8037님, 주말에 동묘 가서 말랑이 사왔어요. 스퀴즈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Yeah, there's something about touching and squeezing
1: yes.
0: that really, you know, gets your nerves to calm, to be in a calmer state.
1: Mm-hmm.
0: Yeah. 자, 그리고 이은미님이 4480법,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뱉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무리지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해요 하셨습니다. 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쉐인 선생님이. 네. 어떻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1: A little bit.
0: 김승준님, 오늘 헤드라인에 나온 아야진 해변, 해파랑길 50코스부터 걸을 때 숙소에서 드립 커피 내려 그 해변에 앉아 마시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스트레스에는 걷는 게 최고예요. 걷기는 명상이 되더라고요. 바닷가는 커피 한 잔만 손에 들면은 1인 카페가 됩니다.
1: 아하, I like that.
0: Yeah. You can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there. Enjoy mm-hmm. the summer and also de-stress.
1: Yes, and get physical workout in.
0: Killing many, many birds with one stone.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Steven Sanchez and M. Behold. Until I Found You.

0: 그때 이제 그걸 우리는 그냥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되는데 PM이 particulate
1: Particulate,
0: matter이죠.
1: yes.
0: 예. 근데 머리카락이 보통은 한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particulate matter는 그거보다 30배 이상 작은 겁니다.
1: Okay, so
0: 정말.
1: invisible to the naked
0: Yeah,
1: eye, right?
0: exactly. You
1: Yeah.
0: can't see it. Yeah. All right. If something is emphasized or if you emphasize something, what are you doing?
1: Right, authorities here are emphasizing, meaning they're making something stand out,
0: Yeah.
1: right? Especially, that's especially important. They're stressing it or they're highlighting it.
0: 당국이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다라는 의미의 emphasize가 나왔는데 the critical need for something. critical은 여기서 정말 중대하다,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 또는 당부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요. proper ventilation.
1: Yeah, so not just ventilation, it needs to be proper, meaning it needs to be suitable, it needs to be appropriate to the context, right?
0: 그래요. 그래서 proper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적절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환기시키는 것. proper ventilation. 제대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죠. proper가 또 우리 영문법에서 우리 뭐 고유명사 할때 proper noun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사는 what's the 보통 명사? Oh my goodness. I forgot the word now.
1: Regular noun? I don't know.
0: 아니요, 그거 아니고, 네, common noun?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유 명사는 어쨌든 proper noun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은 이제 보통 명사로 변하기도
1: Of
0: 하죠.
1: course.
0: 그래서 proper nouns and the, common noun, 맞네요. 네,
1: Common noun,
0: common noun.
1: yes.
0: 네, thank you, 작가님. 네,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제대로 된, 적절한 환기. 반드시 해라. 이렇게 당국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1: Yeah, I've noticed the UK in Britain, they use the word proper a lot more. So something is proper. If I hear, listen
0: 그렇죠.
1: to sports, in proper form, it just seems because you
0: 제대로
1: just don't, yeah,
0: 된,
1: you just don't use it in North America as much, I
0: Yeah,
1: don't think.
0: you need proper
1: Yeah,
0: manners.
1: exactly.
0: 제대로 매너를
1: Right.
0: 지키고
1: Yes.
0: 식사를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proper.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 study finds that exposure to cooking fumes accelerates brain changes linked to Alzheimer's disease, prompting health authorities to emphasize the critical need for proper ventilation during cooking.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Shane Harm. 오늘 무모한 문장은요, 제가 유리 멘탈이라서요, 이거예요. 이걸 영어로 바꿔주시고. 다양하게 보내주시면은 잠시 후에 같이 여러분의 문장도 읽어보고 저희 문장도 한번 제시해 드리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유리 멘탈이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유리 멘탈일 수도 있죠, 뭐.
1: Sure.
0: 네, 뭐 다른 거는 다 내가 잘 견디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좀뭐 그렇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1: Nobody's
0: 그래서
1: perfect.
0: No one's perfect,
1: No.
0: absolutely. All right, well,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Birdie with Skinny Love.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Birdie with Skinny Love.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주요 표현 다섯 개를 쉐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강화한다는 의미인데요. 계단을 생각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to step something up.
1: For example, police stepped up security ahead of the international summit.
0: 네, 국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 측에서는 보안을 더 강화했습니다. They stepped up security. What else could you say instead of stepped up here? They strengthened?
1: Strengthened or yep. intensified.
0: Intensified? Yeah. Yep. Okay. They all can come with security.
1: Mm-hmm.
0: 자, 다음 표현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원래는 있는데 이제 행방불명이다. 생사가 불분명하다. 실종 상태다. Someone is unaccounted for.
1: Yeah, and it doesn't always have to be people. For example, several million dollars remain unaccounted for in the company's financial records.
0: 아, 선생님 예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썼네요.
1: Yes, 그러면 이제 I tried to do that.
0: 그러면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다. Yeah.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회사의 재무 기록에 보면은 수백만 달러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Maybe someone, I don't know, misused the money.
1: Embezzled
0: it. Right. 횡령.
1: Right.
0: Who knows. 자, 그런 예문이었고요. Next one. 다수의, 복수의 할 때 우리가 multiple.
1: Yes. The project requires approval from multiple government agencies.
0: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requires approval. 그러면 승인을 요구한다. 승인을 mm-hmm. 받아야 된다. 그리고 multiple agencies니까 많은 다수의 기관이 되겠죠.
1: Right, which usually leads to delays in these projects yeah. a lot of times.
0: Red tape?
1: Yes, mm-hmm. exactly. Administrative okay. red tape.
0: Okay. 자, 다음은 이제 시장에 진입하다, 뭐 상용화되다 될 텐데요. Entering the market.
1: Mm-hmm. The startup hopes to enter the market before the holiday shopping season.
0: 네, 그 벤처 기업, 그 스타트업은 holiday shopping season, 그럼 보통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holiday이면 방학이긴 하지만 holiday shopping season,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기 전에 상용화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during the holiday season 이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갖는 그 긴 명절 브레이크를 생각하고요. 이게 또 문화적으로 다른 게 서양에서는 그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죠. 가족끼리 다 모이는
1: sure. 네,
0: 굉장히 중요한 그런

0: 식이고
1: In the Christian faith, right?
0: 맞아요.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1: Right, you
0: 크리스마스를 다
1: will.
0: 기념하지 않나요?
1: But let's
0: 아닌가요?
1: say, for example, if you're Jewish, you'll celebrate Hanukkah
0: 하느카.
1: instead of,
0: Okay.
1: 예. So just in general, the holiday season means the year end, I
0: 연말
1: think.
0: 연시 이런 느낌으로 the
1: I think
0: holiday
1: so.
0: seas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holiday가 vacation 방학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 방학이 보통 외국에서는 겨울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여름 방학은 아주 길죠. 우리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1: Sure.
0: 우리는 겨울 방학이 좀긴 편이고 여름 방학은 요즘 좀 짧더라고요.
1: Yeah.
0: 학교 겨울 방학들이.
1: I'm sure as a parent, it feels like that more and
0: 네.
1: more. But I will say Christmas, of course, has become more commercialized. So it's gone beyond the sort of religious or,
0: 그렇죠. 그런 면도 좀
1: meanings to it.
0: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조하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To emphasize.
1: Sure. The CEO emphasiz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remains the company's top priority.
0: 네, CEO는 회사의 제1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고객 만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emphasize. How do you spell this word?
1: EMPHASIZE. Emphasize.
0: Alright.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To step something up, to be unaccounted for, multiple, enter the market, and to emphasize.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제가 유리 멘탈이라서요.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오늘의 미션이었어요. 최인규 님이 I am very sensitive and easily influenced by others.
1: Aha, so that means you have ears that go 팔랑팔랑, right?
0: easily
1: Yeah.
0: influenced니까 그럴
1: But
0: 수도
1: yeah,
0: 있죠.
1: Chaengyu-nim, this is perfect. It basically explains what yurimental is, right? Someone that's very sensitive and maybe easily influenced by others. Perfect.
0: 그래요. 네,
1: Yeah.
0: 잘 쓰셨습니다. 자, 김미선님은 I'm too weak to endure all of this.
1: Ah, another great example. A very sort of casual way in conversation, you can say this. I'm too weak to endure. ENDURE. 김미선님, very good.
0: 이게
1: Yeah.
0: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인데요. Endure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I'm too weak to endure all of this.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Yeah, I think
0: 이거 내가
1: so.
0: 다 참아내기에는 너무 약하다.
1: Yeah, and to say all of this sort of gives it this, you're in some sort of context. I don't know what the context is, but to say endure all of this, that means everything that's going around.
0: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1: Yeah.
0: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에스터 1585님이요. I don't have strong mental.
1: Yes, okay. So Esther, thank you so much for writing this in because I knew this was going to come up and I wanted to explain this, right? Because mental is an adjective if you want to break it down. So
0: Exactly.
1: you can't have an adjective. It needs to be a noun. So you have to say, I don't have the noun form of mental is mentality, right? So, but because it's mental, so you need an article. So I don't have a strong mentality, maybe.
0: 네, 좋아요. 자, 이게 콩글리시로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면은 명사죠. 콩글리시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영어에서 멘탈은 정신적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뭐 mental state라든지 mental health라든지 이런 mental something이 나와야지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I don't have strong mental 그러면은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아요. mental w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mentality이라는 명사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I don't have a strong mentality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1: Right.
0: 보통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1: And I will have to say that if you describe someone as mental, sue your mental, that's something different, right?
0: cray cray.
1: Yeah, it means that you're
0: You're
1: not all there. You're
0: crazy.
1: not all there, yeah.
0: 막 이런
1: So it's
0: 느낌이
1: not a good
0: 좋죠.
1: word, but
0: 네.
1: you say,
0: Anyway,
1: I am mental, right?
0: 이거를 이제 친한 친구끼리
1: Right.
0: 웃으면서 말하면은 아, 너 미쳤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은
1: Right.
0: mental이라는 게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Monday, the 29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e Soo-jin. We have Shane with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은 이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구사하는 bilingual person의 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였잖아요. Mm-hmm. 여러분도 한번 bilingual 한 것은 과연 뇌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모국어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airing of English and Spanish words? Number one, world, mundo. Number two, castle, chateau. Number three, yes, see.
0: 네, 오늘은 이제 bilingualism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가 들어간 보기 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See.
0: 자,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루어진 짝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World Mundo 2번 Castle Chateau 3번 Yes, See 이 중에 스페인어가 아닌 짝이 지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